0: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2: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 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갱기였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생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어섰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 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중앙소비에트 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 대통은 분홍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자 중앙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듬은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홀이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창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중앙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 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동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곤 하였다. 박고는 막스와 레닌이 쓴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모태동이 책을 빌리러 오자 박고는 네이바르게 몇 권 내주었다. 하지만 모태동이 책을 안고 나가자 비웃듯이 말을 했다. 모태동도 막스 레닌을 읽네? 왕가상은 그 말이 꽤 귀에 거슬려 별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은 막스나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은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골에서 어찌 막스 레닌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동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내놨다. 싸움을 알긴 뭘 안다고 그러나 나무 아래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지 당의 진공 노선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지. 왕가상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물러선다.
강한 적은 비하고 약한 적을 치며

0: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적을 무찌른다. 그런 전술을 두고 어찌 나무 아래서 도끼를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겠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똥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 내래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은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말하다가 흥분되면 모태똥은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모태똥을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주왕은 오중조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 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똥은 중화소베토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똥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종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참모 둘이 나눈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것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새가 들것을 밀치는 바람에 들것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하는 것이다. 들것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덩대붙었나? 들끝 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와 따지었다.
1: 우리 주위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2: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들끝은 길가에 비켜서서 포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것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어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비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2: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0: 왕가상이 들것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 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개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잠옷 삼엄해 보였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0: 북쪽에 있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산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사각,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거기 누굽니까? 적기가 오니 조심하세요. 앞에서 걷던 꺽다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적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빙 돌아가자 그는 또다시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었다. 호위병 정꼬마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팽씨 의사가 막아섰다.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동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동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똥은 중병으로 앓고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룩구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주석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지요.
0: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1: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2: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0: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대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2: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0: 왕가상은 모태똥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2: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2: 하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2: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치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1: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모태똥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눈썰미가 바란 왕가상은 모태똥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똥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1: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달을 부리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1: 될 수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은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1: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0: 모태똥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1: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0: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거뜬했다. 모태똥은 왕가상을 들끝에 태워보내고 다시 부루말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모태똥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서 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1: 그때도 지금처럼 땅끄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 대통령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 대통령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근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이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 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 내였다. 그는 모 대통령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젊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 대통령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진짜 웃음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레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아 7월의 하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임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일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저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윤활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이

0: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이 있는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 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과학신약대학방 분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매주 우수요일 시간이게 되면 초온 청심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미환이라 이렇게도 부르게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육두구, 전추감, 복사삼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공능추치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고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꼬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이런 증상을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온 청심환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심장병의 치료에 있어서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료정은 넉 달이 한계료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듭달이 두 개 료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는 이게 한 개 큰 한 개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심폐리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유관 학설에 속하는데요. 임상표현은 가슴이 침침합니다. 기침을 잘 깃습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입니다.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등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전형적으로서 여러분들 많이 느끼는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치아를 자주 닦아도 그리고 어떤 분들도 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게 되어 있으니까 위에 유관치료 안 됩니다. 본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입에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던 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입이 씁니다. 단순 담낭치료만 했는데 그때 좀 났다 맞다 말다 하다가 다시 또 쓰워집니다. 그리고 입이 마릅니다. 당뇨병과 했습니다. 이러한 건 모두 심폐열이 심한 구체 증상 가운데서 어느 한 부분에 속하게 되었는데요. 종합적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은 초온 청심환을 요정을 따라서 견제하시게 되면 기본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좋은 효과로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초온 청심환은 우리 순의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역에서 모두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약대학방이란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한 곽의 가격이 199원입니다. 지금 우대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데요. 세 곽을 싸면 한 곽을 드립니다. 아홉 곽을 싸면 세 곽을 드립니다.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18곽을 싸면 6각을 무료로 드리는데요. 이런 차원이라면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잡아

0: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데 와 심장병 치료에서 이렇게 우수한 가격으로서 좋은 큰 병을 치료한다는 게 아주 기회라 이렇게 인정하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견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세 가게 한 가게라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아홉 가게 세 가게는 넉 달 한 개 치료 과정을 견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지금 18가게 6가게라면 여덟 달 복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닥방에 가시게라면 무조건적으로서 같은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그런 우대 가격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거기에서 무료로 주는 부분을 충분하게 심장병 치료에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로서 우대 가격으로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이게 좋은 청심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광고약도 많이 쓰고 동일이 배우고서 첨약도 많이 했었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 좋은 청심만 쓰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심장이 좋지 못했잖아요. 이게 다 뭐 몇 번씩 숨이 차서 깨어나 됐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많이 났고요. 심률이 빠른 것도 많이 나. 심률.
0: 아, 예. 심률 정상으로다.
2: 예. 지금 80을 정상이 됐습니다.
0: 예.
2: 자관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좋아졌어.
0: 예.
2: 청계로 오른 일찍에 숨 차서 오른 일찍에 그저 몇 번씩 쉬었다 오른 일 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많이 없어졌어.
0: 아, 예.
2: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싸자고 그런.
0: 아, 예. 예, 배달 받으시려면 33에 다섯 개 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합니다.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어제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한 개로 좀 넘었었습니다. 세 개로 좀 넘었었습니다.
0: 아, 그래요?
3: 예, 감기 왔는가 하는 게 감기다 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서 치료하고 나면 그게 감기인가 했는데 감기도 아니란 말입니다. 중감기 걸렸는가 했는데
0: 기침을 깊고 가래 성하니까 예.
3: 가래 성하고 그랬거나 이게 그저 2층일로 그랬는가 했는데 아니란 말입니다.
0: 예.
3: 심장병일로 그런 거 모르고 소리
0: 그렇죠.
3: 이제 거짓거리죠. 예. 예. 그리고 오늘이나 자지 못했습니다. 지내 5분, 10분 눈을 떴다가는 그래 아파서 그래서 가슴 찌게, 뒷가슴 찌게 그래. 그래 고통 다 겪어왔는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불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소리. 세 봉지, 세 통 싸마 한 통도 주는 거 그거 시험 삼아 그래도 먹어.
0: 처음에 시장에 보셨다 그렇죠. 예.
3: 네, 그런 게 우선 먼저 입에서 그렇게 흰 냄새, 그렇게 나던 게 그게 예. 이렇고 이빨이 그렇게 아파서 그래서 눈물로 세월 보냈는데 그것도 이렇고 모디빌로 못 눕고 하고 대게를 눕고 소리 끓여 놓고서 앉아서 그 정말 잤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는 못 보고서 그랬던 게 첨약은 얼마 썼겠습니까? 밴디는 얼마 하고 그래보다 예. 효과를 보지 못해 이 정말 좋은 청심이 정말 좋습니다.
0: 예.
3: 약이 정말 약이 중요해요. 이 왕이 같습니다.
0: 예.
3: 예, 다른 반응도 없고 그저 이 소화도 잘 되고 혈압도 거리 잘 될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은 김에 계속 이렇게 요정을 쓰자고 소리 아홉 가구 배달 받자.
0: 아 그렇게 하시오. 배달 전화번호 33-5번 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남편이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20년도에 심장에 수사를 두 개 넣는데 떠는 여자가 또 다시 가슴을 겨우 숨이 찬다.
0: 그렇죠. 예, 예.
4: 입술도 파릇파릇 남이.
0: 예.
4: 굉장히 전송심환을 쓴 게 입술도 아예 파랗고 이 숨도 차지 않고 이 그 가슴도 아예 겨운다.
0: 예.
4: 예. 그리고 예. 심률이 나는 세게 돼서 써서 이렇게 적게 뜬데 우리 집에서는 또 적게 뜬다.
0: 예.
4: 54개에
0: 예.
4: 이렇게 뛰는 게 지금 심혈이 67개씩 70개씩 이렇게 뜁니다.
0: 예예 예.
4: 예. 그리고 이빨이 아파서 그래서 오늘 그만 다 이렇게 절반씩 이래 입맥 껴있고 이래 입

0: 근처 막 아래 우 다 그랬습니다.
1: 예.
0: 이래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있은 게 다시 이빨할 때도 된다 이선사.
1: 어, 그렇죠. 심장병 환자들은 지켜보면서 치아 교체를 해야 되지. 그저 치아 흔든 데서 그 알튼 일이 뺀다고 이런 속담은 옛날에.

0: 이제 나이 먹어도 됩니다.
1: 어, 그렇죠. 예, 예.
0: 예, 선생님, 지구 따위에 맥이 없던게 맥이도 난다, 이게.
1: 그렇죠. 심장 공능이 정상이 돼야 맥이 나지. 심장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게 되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맥이 날 길이 없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이렇게 약이 써가야 따라받아 더 쓰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0: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조만간 심장이 자꾸 이래 후두두 떨리고, 예.
1: 예.
3: 빨리 뛴다 하면 그저 120씩만 그랬을 때.
1: 예.
3: 아, 그래서 저 하루하루 이래 차후 댕기는 심장투도 해봤는데, 저 병원에서 이사만 한 게 이랬더라. 두문두문 이제 심장이 탁 가다가 선다는 게.
1: 아, 24시간 심된투라는 겁니다. 그게 다 나타납니다. 예.
3: 예. 그래서 약 두수국에 주심만 계속 달고 댕겼습니다.
1: 예.
3: 그러던 게 이제 선생님 감기 듣고 저는 엄청 심한 오전은 한계료전 거의 씁니다.
1: 예.
3: 저도 한계료전 샀습니다.
1: 예.
3: 댕기, 그 다음에 이 모든 증상이 하나하나 이래 천천히 사라질게다.
1: 예.
3: 이거 어제 한계령도 채 아이 먹었는데 뭐 신다 대다 좋아졌습니다.
1: 예.
3: 진단도 해봤는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특히 좋은 거는 그 혈압이 이게 조절이 잘 됐겠다.
1: 예.
3: 예. 그래서 내 조만간 뭐 이 활동이 좋을 때 조만간 뭐 아홉 가구 주문하고 앞으로도 계속 먹겠습니다. 심장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1: 예, 심장병 치료는 료정을 따라 견지하면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건강하세요.
3: 네,
1: 감사합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네, 지금
1: 저원청심환 견지하고 계세요. 예.
4: 예, 예, 견제한다. 견제한 요즘에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아침에 밥하고 있다니까. 난 밥을 못 먹으면 너무 심장이 돼서 후두두 떨려.
1: 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4: 예. 그리고 날씨 흐린날때도 심장 아프고, 어떤 애는 이렇게 숨이 턱고, 지금 또 병원 가서 등계를 맞아야 됐습니다.
1: 예.
4: 근데 지금 그 효과도 좋고, 주로 난 뭐 해주는 감이 있다니까. 아이 뒷잔더리 아프고 잠에 꿈 자꾸 깨서 너무 무서운 꿈. 그래서 그 증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1: 심장병으로 인해서 무서운 꿈 깊는 거 맞습니다. 예.
4: 예. 그래도 왜 예, 다음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했는데 지금 혈압 소설도 다 되고 잠도 영잘 잔다.
1: 예, 예, 그렇죠.
4: 예, 그래서 지금
2: 네.
1: 시, 예. 모든 예, 예, 말씀하세요.
4: 예, 근데 지금 그 냄새도 없습니다, 지금.
1: 어, 입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래요? 예.
4: 예, 예, 예. 그리고 왜 또 뭔가 나는 아랫다리 쎄기, 심장만 되게 발작하면 아랫다리 쎄기 붓기하고 나는 제가 형 얼음 땅처럼 싫었습니다.
1: 예.
4: 예, 근데 지금 그 증상이 없으니까 너무 영도없습니다.
1: 심장병으로 인해서 하신이 부종이 생깁니다. 풍습성 심자이라고 중리에서는 말하기도 하는데요. 예.
4: 아. 요즘에 그 증상이 없지 약간의 중에 한
2: 네 그래요. 신호가 안 좋습니다.
1: 예.
2: 네 그래요.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지금 이 좋은 청심환 쓰고 있는데 나는 어제는 번화 1년은 가깝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5: 이거 쓰면 스스로 좋으니까 계속 꾸준히 쓰는지.
1: 예.
5: 내가 지금 이 약을 쓰고서 이제 돈이 이거 비비 노인도 내가 후에 시작했는데 쓰는 내가 아껴줘서 그래서 쓰는데 지금 약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 노인과 둘이 같이 샀다가 뭐 이렇게 약을 많이 쌓으면 또 늦게끔.
1: 아 예.
5: 예. 예. 예. 요즘 이 활동이 또 참가하다 된다.
1: 예. 예. 잘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서 료정을 따라서 견제하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루에 두 번, 두 개 료정까지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서 두 번 드시는 걸 권하면

0: 저 맞냐? 두개려성 이상 견제해서 복용하셨는데 효과가 아주 괜찮다고 이렇게 인정한다 하게 되면 그러나 오랜 심장병이라면 차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이든 거 한 번 했다가 지내보면서 가히 또 차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알수는 제일 낮아서 20알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한 봉돌이 안에 20알이 들어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너무 증상이 심각한 분들 가운데서는 한 번에 25알 시 하루에 두 번 뜨는 걸 권념합니다. 단 한 봉돌이를 터주어서 거기에다 다섯 알을 더 합해서 이렇게 드시게 되면 하루에 25알씩 두 번 이렇게 드시는 차원이라면 한 개려정만 견제하게 되면 벌써 많이 편해지는 감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심장은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주라는 건 황제의 기관이다 이랬습니다. 군주의 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공능의 약화가 많은 여러 가지 부당한 측면에서의 증상을 낳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왕왕 오해하는 표현이 많이 있어서 본 심장병 치료를 많이 늦추는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가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많은 오장육부의 상초, 중초, 하초를 포함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기구가 바로 심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은 남들이 다 잘 되게 되면 어지간한 장기는 휴식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만은 엄마 뱃속에서 심율이 시작되게 되면 마지막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을 놓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관리는 아주 중요한 이런 관리 중의 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체중이 100분제 7 내지 8을 차지하는 혈액은 내가 만약 100근이라면 혈액량은 7근 내지 8근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량은 1만 4천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심장이 수축이완 수축이완 쟀다 놨다 하는 그 차수는 10만 차자호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심장은 누가 심장에 이만한 에너지를 보충해주게 되었는가 하면 관상동맥입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이 충족하게 심장 근육에 혈액을 보충해줘서 그 힘으로 해서 심장 근육이 충분하게 수축이완 수축이완 하루에 그 10만 차자호 1만 4천근의 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져갔다 다시 돌려오는 이 힘을 발휘하게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1: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장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증상이 나타나던 것이 기본으로 개선을 가져오면서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병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전형적인 증상 가운데서 심장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숨이 많이 찹니다. 하품을 잘합니다. 무엇 때문에 심장혈은 충족한 양의 산소가 필요한데요. 산소 포...

하다가 기본으로서 100분제 98 그 이상 만파 상태가 돼야 되는 건데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는 원인 자체는 심장열의 산소 부족을 말하는데 산소가 40% 모자란다면 당신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만 잘 되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혈액순환은 꼭 만파 상태의 산소를 싣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동해야 되는 건데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하품을 하고 숨이 많이 차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보온 제품을 드셨는데 이전에는 어지간한 계단을 오르내리 시작이 되며 너무 힘들어서 몇 번 쉬고 했는데 지금은 7층까지도 단숨에 오르 이전에는 3층 오르자 해도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심장병으로 인해서 고혈압이 되는 걸 단순 고혈압에서 고혈압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심장병이 진단이 확실해야 됩니다. 100명 심장병이라면 92명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심장 功能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서 혈압이 많이 높아지거나 실조를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에 되면 높은 혈압입니다.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갈 때면 낮은 혈압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혈압은 기본으로서 80부터 그러니까 120부터 높은 혈압은 120부터 139 이상하게 되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입니다. 그리고 심장이 원 상태로 돌아갈 때 압력은 60부터 1분의 60부터 80 자자오 이 정도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지금 모든 고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는 심장입니다. 심장 공능이 지금 약화되게 되면 혈압이 자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었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분들이 그런데 혈압약을 끊는다 하게 되면 오늘이 정상이라서 내일부터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이 혈압은 그 높은 혈압이라 하게도 고혈압이라 하게 되면 기본 넉 달 동안 관찰해야 됩니다. 넉 달 동안 계속 정상 범위를 하게 되면 넉 달 후부터는 끊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는 오늘 치료해서 내일부터 낫다 해서 훌 끊는 그런 법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서 보온 제품 좋은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으니까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지금 심장 혈에는 바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 세 가지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혈청인데요. 이제 세 가지를 담는 그 액체인데 그거 혈청이라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전문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혈구는 두 개 얼굴입니다. 하나는 너무 백혈구 수치가 높다면 당신은 위험증이 있다는 것, 너무 백혈구 수치가 떨어진다면 당신은 면역력이 낮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바로 심장병 치료, 보온 제품 초원 정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심혈이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산소량이 충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공능에서 이자처럼 어떤 분들은 산소가 모자라게 되면 입술이 새까맣게 질립니다. 산소 부족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보온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심으로 인해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가운데서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인데 그 사람이 그 적혈구가 일을 하자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돼야 됩니다. 이제 백혈구는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혈소판 우리가 그 주방에서 혹은 뭐 바느질 하다가 손가락 같은 게 바늘이 뭐 잠깐 다치거나 주방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끝을 다치거나 이렇게 한다면 피가 나다가도 꼭 누르고 있으면 멋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혈소판이 작용하게 돼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는 뭐 몇 가지 보조 제품을 함께 드시라 하게 돼 있는데요. 하나는 세 가지 보조 제품 가운데서 아스피린 장용편 어떤 학술에서는 이거 이렇고 저렇게 하게 돼 있는데요.

0: 모든 정상 功능을 유지하는 데는 아스피린 장형펜 100mg이 위를 상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전 1시간 전에 아스피린 장형펜을 빈속에 드시고 그런데만 1시간 후에 딱 시간이 1시간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장용이기 때문에 위에서 용해하지 않고 장에 내려가 용해합니다. 이래서 장용 아스피린 혹은 아스피린이 정말 나는 쉽게 출혈점이 생기고 어혈이 생겨서 퍼렇게 이렇게 되는 점이 있다 하게 되면 이걸 피하고 아토바타딩이라든지 루이스바타딩이라든지 이 가운데서 아토바타딩은 깡궁을 반년에 한 번씩 검사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네, 문의 전화 다시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흥심한 좀 사자고 됩니다.
1: 네. 네.
2: 통에 얼마씩 합니까?
0: 예?
1: 한 통에 얼마?
0: 네. 한 통에 네. 199원입니다. 한 각은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우대 정책이 실행되어 있어서 세각삼의 한각을 물어뒀습니다. 이 때문에 일백 한 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복용해야만이 기본으로서 이 약의 효과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신약대학방에 가면 됩니다.
1: 네. 그래요. 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청심환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효과성에 대해서 충분하게 느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 가운데는 산소 부족이 있게 되면 금방 숨이 차고 하품을 많이 하고 이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요. 본 제품 자체는 충분하게 산소가 머리끝부터 발끝대리까지 혈액을 따라서 소통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서 이제처럼 그리고 그 Q10에다 그 외에 오메가3 같은 거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3: 복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0: 보통 그 감기라고 하면 쌀쌀한 겨울에 걸린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여름에 더 자주 감기에 걸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여름철 냉방 감기인데요. 더워서 시원한 바람을 찾다가 어느 순간 목이 따끔거리고 콧물이 나고 또 몸이 으슬으슬 추워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1: 네, 예, 여름철 감기는 겨울 감기와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바이러스 감염이 많고 에어컨 사용이나 온도차 그리고 탈수 등이 주요 원인이 되는데요. 증상도 기침, 또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이나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걸렸을 때 어떻게 빨리 회복하는지 실용적인 건강 상식을 풍부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여름 감기의 특징, 예방법, 증상 처리, 회복 식단과 안전한 약물 선택법까지 모든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0: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의 감기 대처 비법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지금부터 여름철 감기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핵심 정보 함께 얻어볼까요?

0: 네,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와 겨울철 감기가 어떻게 다를까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매우 다르다고 합니다. 여름철 감기, 겨울철 감기. 첫째가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다고 하는데요. 네, 겨울 감기는 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라노 바이러스가 많지만 여름철 감기는 에코노 바이러스, 또 로타 바이러스, 아데노 바이러스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증상이 다르다고 하네요. 여름철 감기는 기침, 인후통, 발열 외에 복통, 설사, 구역질 등 수화기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에 잘 걸리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평소 자주 말하는데 에어컨이 정말 그렇게 여름 감기에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습니다. 예, 에어컨이 여름 감기에 걸리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의 하나인데요. 상세 얘기 드리자면 에어컨을 켰을 때 아래와 같은 원인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첫째는 온도차입니다. 실내 에어컨 온도가 너무 낮고 예를 들어 20도 이하가 되고 실외와의 온도차가 10도 이상이 되면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저하돼 바이러스에 쉽게 감염됩니다. 둘째는 환기 부족입니다. 에어컨을 오래 켜고 창문을 닫으면 공기순환이 안 돼 바이러스가 쉽게 퍼지는데요. 따라서 감기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0: 네, 그리고 셋째는 탈수입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려서 수분이 부족하면서 또 몸의 대사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 바이러스에 취약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여름 휴가 준비, 여행, 야외 활동 등으로 피로가 쌓이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가운 음식 과다 섭취가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과일,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장 기능이 저하되고요. 또 몸의 온도 조절 기능에 곤란이 생겨서 감기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1: 따라서 5살 이하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천식, 폐질환, 당뇨 등을 갖고 있는 만성질환자와 면역력이 약한 사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에어컨을 켠 환경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여름철 감기에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특히 예방에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름철 감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에어컨 올바른 사용이 되겠습니다. 에어컨을 켰을 때 실내 온도는 25도에서 26도로 설정하고 실외와의 온도를 5도에서 17도 이내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은 1시간에 한 번씩 10분에서 15분 동안 열어 환기를 시키고 에어컨 필터는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풍량은 직접 인체에 향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둘째는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는 건데요. 하루에 물을 2, 3리터씩 조금씩 마시고 차가운 음료는 적절하게 섭취하십시오. 수박, 참외, 오이 등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건강한 식단과 수면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생선 등 단백질 풍부한 음식과 감귤, 오렌지, 시금치 등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 또 블루베리, 포도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적절한 운동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걷기, 수영, 요가 등 가벼운 운동을 하게 되면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1: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개인위생 관리입니다. 비누로 손을 20초 이상 자주 씻고 감기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차가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것입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담그거나 에어컨을 켠 방에서 옷을 적게 입고 오래 있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0: 여름철 감기 안 걸리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만약 감기 걸렸다면 증상에 맞는 처리법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필경은 증상이 겨울 감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자, 그래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발열철입니다. 체온이 38.5도 이상이면 해열제를 복용하세요. 하지만 어린이는 아스피린을 피해야 하고 임산부는 의사 상담 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인후통 그리고 기침처리, 감귤차, 생강차 등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인후통이 심하면 목도리나 스카프를 두르세요. 기침이 심하면 기침 억제제를 복용하되 가래가 있을 땐 가래 제거제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0: 그리고 의사의 권장에 따른 약 복용 외에 건강 회복하는 식단 선택도 홀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첫째는 수분이 많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수박, 참외, 오이, 메론 등을 먹어서 수분을 보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인데요. 닭고기, 생선구이, 두부, 달걀 등을 먹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넷째는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인데요. 감귤, 오렌지, 레몬, 시금치, 양배추 등을 먹어서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넷째는 가벼운 탄수화물입니다. 쭉, 백미밥, 파스타 등을 먹어서 에너지를 보충하는 것입니다. 네, 비단 이뿐이 아니죠?
1: 그렇죠. 여름철 감기 걸렸을 경우 피해야

0: 음식도 잘 가려 드셔야 되겠습니다. 차가운 음료, 아이스크림,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그리고 과도한 단식, 알코올, 카페인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음식은 몸의 회복을 방해하고 증상을 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다면 약물 선택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 어떻게 약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0: 감기 걸리면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 복용하는데 이렇게도 되는지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증상인 경우 약국을 찾아 약사한테 증상을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으면 되겠지만 절대로 이왕의 경험에 따라 임의로 약을 구매해 복용하지 마세요. 조건이 허락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복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1: 네, 특히 어린이나 노인 임산부는 약물 사용에 특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어린이는 체중에 맞는 용량을 복용해야 하고요. 아스피린 일부 해열제는 복용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네, 노인은 신장 간 기능이 저하돼서 약물 대사가 느려지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한 후에 복용해야 됩니다. 또 임산부는 특정 약물이 태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해야겠습니다. 네 밖에 알레르기 체질의 사람은 약물 성분 확인한 후 복용해야 합니다.

0: 우리가 여름철에 옷차림이 좀 달라지고 옷이 좀 많이 얇아지죠. 근데 옷차림에서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여름철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근데 여름철 뭐 옷차림 아무리 주의해도 네. 그냥 뭐 반팔.
0: 근데 문제는 아침 저녁이 좀 맞아요. 다르잖아요. 우리 다르잖아요.
1: 예, 연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씨 변화가 뚜렷하거든요.
0: 일교차가
1: 예, 완전히 뭐 아침에는 좀 쌀쌀했다가 또 중午가 되면은 좀 덥다가 저녁 때 되면은 또 쌀쌀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좀 반복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연변 지역에 계시는 우리 분들은 특히 이런 여름철 감기 예방에 더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 그러냐면 여름 감기가 겨울 감기와는 달리 여름나지만 몸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회복도 더 더딘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히 뭐 많은 분들 뭐 더우니까 옷을 얇게 입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무작정 뭐 반팔이라든지 또 반바지 이런 것만 있다 보니까 감기가 더 심해지고 오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예, 여름철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기본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옷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옷차림 주의사항을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몸의 중심부는 절대 차갑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름 감기는 대부분 냉방 바람으로 인해서 몸의 내부 온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데요. 감기에 걸렸을 때는 겉은 덥지만 속은 냉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슴과 배, 허리 부분을 따뜻하게 보호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얇은 민 소매나 큰 티셔츠는 피하고 가벼운 긴팔 면옷이나 얇은 가디건, 블라우스를 입어주는 것이 좋고요. 몸의 중심 체온이 유지돼야 면역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면서 감기 회복이 빨라진다고 합니다.
0: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냉방 바람이 직접 타는 옷차림은 금물입니다. 사무실, 커피숍 등 여름철 실내는 온도가 매우 낮게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뭐 감기 걸린 상태에서 팔, 어깨 이런 목이 다 드러난 옷을 입게 되면 차가운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아서 혈관이 수축되고 또 기혈순환이 나빠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두통, 콧물, 기침 증상이 더 심해지고요. 심한 경우에는 배와 기관지까지 자극받아서 기침 참 너무 오래 하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여름철 기침도 너무 오래 하니까 이게 또 겨울철과는 다르게 뭐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나 옷을 많이 껴입고 땀을 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1: 그래서 뭐 외출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가 걸칠 수 있는 가벼운 겉옷 하나를 꼭 소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어쩌면 또 이제 우리가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몸을 감싸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0: 그리고 어떤 분들 요즘 많이 판매되는 것이 에어컨 담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데 에어컨 담요라고 실내에서 에어컨이 시원하게. 빵빵 돌아갈 때 담요를 살짝 걸치게 되면요. 찬바람이 직접 닿지도 않고 또 너무 덥지도 않아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 인기고요. 또 애가 어린 집에서 이거 에어컨 담요를 많이 사고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는 뭐 여름철 더우면 에어컨 트는 것이 기본인데 네. 사실 에어컨이 또 사람한테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0: 네,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땀에 젖은 옷은 절대 오래 입지 말라고 합니다. 뭐 여름에 땀이 나면 그래 뭐 젖다 말겠지 마르겠지 하는데 여름은 기온이 높아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쉽게 나는데요. 감기 걸렸을 때는 몸의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땀에 젖은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네, 차가운 기온이 몸에 스며들어서 감기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 자, 땀이 나

0: 없다면 바로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고 가능하면 깨끗하고 통풍이 잘 되는 만화 소재, 면 소재 옷으로 갈아입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두꺼운 옷은 답답하지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건조시키는 소재 옷을 선택하는 것이 회복에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1: 네. 요즘도 땀을 빠르게 섭취하는 그런 옷들이 많이 나와 있고 속옷부터 싸게 그런 소질의 옷들이 많습니다.
0: 맞아요.
1: 근데 또 가격은 좀 평소 다른 옷보다 비싸긴 한데 그만큼 또 여름철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리와 발목의 보호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딱 상의만 신경 쓰고 하의는 반바지 또 슬리퍼로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발목은요. 인체 혈관이 집중된 부위로서 온도 변화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땐요. 발목까지 차가운 바람이 노출되면 하체가 냉해지고 또 전신순환이 안 좋아져서 회복이 느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집에서 생활할 때는 얇은 긴 바지나 양말을 신어서 발목을 따뜻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0: 뭐 제일 중요한 것이 어쩌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여름 감기는 더우니까 시원하게 해야 낫는다. 그런 오해가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름일지라도 우리는 감기 예방에 주의를 돌려야 되겠습니다. 뭐 감기는 체온 조절 실패로 생기는 질병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온도차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빠른 회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특히 예전에 좀 아무리 여름이라도 배만 덮어준다고 하는 부모님이 말씀 많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맞아요.
1: 아무리 덥더라도 잘 때는 막 쉽게 옷을 벗고 자지 말고 배만 가리고 자라 중요한 부위는 가리고 자라 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여름철에 감기 안 걸리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셨습니다.
0: 실제로 뭐 어떤 분들은 경험했을 겁니다. 뭐 덥다고 이제 우도 상의를 훌쩍 뭐 벗어버리고 예. 뒤침하고 그러면 다음날 이제 배가 아프고
1: 그렇죠.
0: 설사하고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는 여름철에 또 주의해야 될 점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하나하나의 작은 습관들이 또 우리 몸을 자꾸 이제 망가뜨릴 수가 있는데 그런 작은 습관들이 이제 나중에는 처음에는 뭐 살짝 배가 아프지만은 나중에 그게 또 다른 질병으로
1: 네, 예. 얼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의외로 또 소화기 계통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저희가 알려드린 간단한 옷차림 관리만 잘해주셔도 여름 감기가 훨씬 빨리 낫고 또 다시 재감기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또 작은 습관이 여름철 건강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테니까요.

0: 네, 여름철 감기 대책 건강 상식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감기 예방을 위한 에어컨 정확한 사용법과 또 수분 보충법, 감기 걸렸을 때 식단과 약물 선택까지 다양한 정보들로 함께했습니다.
1: 네, 여름철 감기는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합니다. 배운 예방법을 잘 적용하고 감기에 걸렸을 때는 증상에 맞는 적절한 처리와 휴식을 취하는 것이 빠른 회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0: 여러분도 이제 방송 들으면서 아, 그래 감기 걸렸을 때 이렇게 대처해야지 이런 건강 상식 바탕으로 이제 가족과 함께 여름 건강한 여름 시원하긴 하지만 또 감기가 많은 여름이기도 한데 이제 어린이로인 임산부 주변에 있다면 감기 예방과 관리도 함께 챙겨 들으시고 늘 챙겨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 자, 오늘 살롱 토크쇼 여기까지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일단 시원하지만 또 건강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렇죠.
0: 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사지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 비물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 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 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을 아주 우수한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지원액은 이번에 가격적으로 우수합니다.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게. 그러면서 80가게, 100가게 홍남강 치료이기를 주고 명서방은 598원 한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가게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번에 이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우대활동을 이용해서 홍남강 치료이기를 전달받는다면 내 집에다 한 개 병원의 작은 병원을 끓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우리 인체가 소요하는 제일 최저 주파수 600나미 내지 700나미 홍남강 그 빛을 이용해서 직접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모든 공능은 마지막에는 소화계통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흡수해서 합성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지게 하고 불량한 세포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홍남강 치료이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등, 황록, 청남자 7가지 광산 가운데서 먼저는 홍광 치료이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한 개 광산을 더 였습니다. 남강 치료이기. 이런 이기는 아주 드뭅니다. 이러면서 직접 세포를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화, 흡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세포의 재활 훈련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불량한 세포를 전에 따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없애치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자체는 만약 콤파치 불편해서 소변이 작거나 콤파치로 인해서 골격통이 생기거나 콤파치로 인해서 귀가 소리가 슬난다든지 그러면 그 콤파 부분에다 홍남강을 딱 비춥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거 딱 코드를 누르게 되면 금방 거기에 강중약 이런 선택이 있으니까 직접 그거 누르기만 하면은 내가 받아내는 그 각도에서 차원에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로 돌아가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홍남강 치료이기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성과에 속합니다.
0: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예. 사지원액과 명서방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예. 선택이 너무 우수하죠?
2: 예, 명서방도 썼단 말입니다.
1: 예.
2: 그게 눈약은 이렇게 거서 이렇게 영양제를 그냥 먹으면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건 지러 나야 됐다, 눈이.
1: 도와주지.
2: 도와주겠지.
1: 예.
2: 그러니 나 자꾸 먹어가면 아이 아프시 보이는 게 검사라니까 0.4, 0.3입니다.
1: 아, 0.3까지, 0.4까지, 예. 0.3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잘 안 보입니다.
2: 예, 잘 안 보입니다.
1: 안 보입니다.
2: 이렇게 뿌니까 이런 거서야 자꾸 이렇게 하영 애납대다. 무슨 일하자도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이거 무슨 한 야도 딸 반은 무슨 썼습니다네.
1: 아,
2: 예. 명서방은 1년 두 달 썼는데 이따가 그러니까 사지원에 야도 딸 이 같이
1: 아, 그래요? 야, 같이 쓰는 게 제일 최선의 예. 배합입니다.
2: 예. 예, 그래, 내 명서방은 이따가 몸 세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1: 그렇죠. 사지원액은 예.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를 유지하고 영양성분을 충

0: 충분하게 공급해 주니까. 예.
1: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눈이 영해 오지 않아고는 비 흐르지 않아서 눈이 보이긴데 있어 아직은 같이 쓰거나 눈이 더 환해집니다.
0: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1: 예, 완전히 더 이렇게 더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예, 예. 원래 쓰는
0: 그렇죠.
1: 것보다. 예. 그러니까 예. 약 어쨌든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액은 쌓았는데 이쪽이 민서방에 좀 사와버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네. 특히 눈병 치료하게 되면 눈은 간과 담낭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여기에 눈병 치료약 보면 상처열, 폐열, 심장열을 쳐주면서 치료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폐, 심장에, 간에 좋아지게 돼 있으니까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시름 넣고 쓰면 눈이 밝아지는 데는 이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그냥 못쓰니까 몸도 초세운게 났을 때.
0: 어, 그렇죠. 몸 초세워지는 게 보통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데 이건 오히려 눈병 치료약품 간에 부담이 가고 눈이 좋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예.
0: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지 지금 싸지 원에 그 넉 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근데 내 약 이 약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이 효과 너무 좋습니다. 첫째는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 일어나면 골이 항상 뛰하고 정신이 나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침이 뭐 골이 정신하고 시원 골이 이틀 꼭도지 시원한 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하고 영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밖에 밥이 맛있습니다.
0: 소화가 잘 되죠?
3: 다른, 예. 예, 소화 잘 되고 담낭약을 떼버리니까 돈 절약하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먹는
0: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 예, 이게 생각밖에 나는 위는 생각도 아예 한 게 이렇게 치료 잘 됩니다. 결국에 예, 이게 또 예 나는 원래 콩팥이 실로하단다. 이사들이 보면
0: 예. 어, 실로가 있다. 예, 예.
3: 예. 근데 이 콩팥이 소변 샀던 게 어제는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봅니다.
0: 어.
3: 그러니까 예, 밤에 어제 2시 반에 일어나면 잠이 안 온다.
0: 어, 콩팥이 선이 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말씀이겠네요.
3: 예, 예. 예. 기억하나. 그 다음에 또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온다.
0: 어, 그러니까 예, 예.
3: 아침에 일어나면 아슬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3: 예. 이런 게 꿈도 없어지고 잠이 잘 와서 살 것 같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이 민서바이 소마 선생님 맞다나 인삼도 경이 다섯 배란 말이 옳습니다.
0: 사주원에게.
3: 예. 그것까지 다리 내기 오고 좋습니다.
0: 예.
3: 그리고 내 민서방도 씁니다.
0: 예.
3: 내 예, 눈이 부옇고 아이 되어서 병원에 가 검사할까 병에 쌓이고 왔답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에 예, 민서방 썼는데 정말 좋습니다. 눈이 시력이 영 높아졌습니다.
0: 어.
3: 시력이 어전히 예. 9점이 됩니다. 9점. 예, 예.
0: 놀랄 정도입니다. 예, 놀랄 예. 정도입니다.
3: 네, 예. 할 날이 그래서 아무데도 아이 간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 강의 듣고 선생님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할까에 건강상식을 잘 알아서 또 영 재밌습니다.
0: 예.
3: 우리 친구들이 보건품 파는 데를 가서 해도 예, 거기 약 아이 싸겠는데 가서 뭐 할까?
0: 아, 그래, 됩니다.
3: 예, 선생님이 예. 그만 딱 강의
0: 듣고 그래요?
3: 건강상식을 잘 알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0: 예, 예.
3: 예. 그리고 이 명서방은에 내 자꾸 눈곱도 나오고, 피도 쥐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도 나던 이중사이 다 웃습니다. 걔네 싸지고 내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요 명세방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아,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눈병 치료는 하지 않으면 마주할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에 가깝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예,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네, 저도 지금 이 나는 그 이 명서방 쓰고 집에 저 집사람은 저 싸지 원액 씁니다.
0: 예.
4: 그 싸지 원액 쓰는 원인은 저 이거나 소변이 같이 내 분번하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심하면서 계란 녹단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이것을 저기 이 싸지 원액 쓰게 됐는데 야 약을 이 약은 어쨌든지 예, 써서 벌써 얼마 안 됐는데 혈압이 조절 잘 된다만.
0: 바로 그렇습니다.
4: 결국에는, 예, 그래 예. 혈압 조절 되니까 이 머리가 싱하던 증세 없어지더라만.
0: 예.

0: 그거 가지고 인질에서 자꾸 고생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1: 그렇죠. 또
0: 예.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거 자꾸 차츰차츰 쓰면 되네. 이래서 약간 도달 되니까 벌써 소변이 쪼는 게 아니다만.
1: 예.
0: 그러니까는 어제 쓰기는 늦었다 넘었었는데 지금 소변이 어제는 만에서 지금 두고라만.
1: 예.
0: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이렇게 저 효과가 빠르다만.
1: 예.
0: 나는 또 이 저 이 명서방은 이 눈약이가 백내장진다 말이야. 눈이가 이거 야 정말 그 텁지산 게 아니면 무지 그때 창 같은 게 그래 이래서 그 보에 부연 안개 낀 것처럼 텁지산 게 그래서 이거 근하게 하도 근하게 쓰는데 정말 예, 지금은 예, 그 눈이가 그 아니 그 텁지산 증세도 없고 예. 그 보인데도 지금 많이 났다만
1: 눈이 많이 정신 나는 감을 느끼게 돼 있죠.
0: 예. 예. 그래놓고는 이 어디 어디 가서나 이렇게 몸에 사람 이렇게 옛날에 미안 몰랐는데 어디냐 그게 이제 아름다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약이 이거 좀 그렇게 짧게 쓴 거하고 긴 게 쓴 게 다 차였다만
1: 그렇죠. 예.
0: 이 약은 근하게 써야 된다만
1: 예.
0: 그 이 두 가지 약은 지금 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니까 예. 꾸준히 그 장기를 내다보길래 이래봐. 활동 좋을 때마다 계속 이분이 산다만
1: 예.
0: 예, 이거 두 가지 다 받아봤다.
1: 아, 사지원액 선택과 명세반 눈뱅치료 약품의 예. 선택은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요성을 따라 견지하시게 되면 눈이 밝아져야 세상이 밝아지고 사는 보람이 나고 사지원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장수식물이 장수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맞습니다.
1: 예,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특히 이번에 홍남강 치료희귀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치료희귀를 하나 집에다 딱 장만해 놓게 되면 기본으로서 자아 공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젊었을 때 그 공능 자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 세포를 통해서 광이라는 것은 일종 립자입니다. 벌이 얼상식이라고 제가 늘 파라는 것은 립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 립자가 직접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립자가 세포를 침투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세포 정상 공능을 유지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야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그 공능을 통해서 조절해서 그게 흡수돼서 뭐 유해성분과 유익성분을 갈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계를 직접 세포 속에 침투되면서 빠른 속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특히 콩팥질 화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게 되는데요. 본 제품 지금 사지원액에다가 명서방까지 함께 드시면서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강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기술은 범한테 날개가 달린 셈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노인이 노인답지 않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끄떡끄떡 들리고 맥이 나고 그리고 소변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하루 저녁에 5, 6번 일어나는 거 이거 피할 수 있고 깊은 잠 자자면 콩팥이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져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여기에 인유가 수여되지만 해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만 길이 생기는 거면 사지원액은 428가지 영양 천연 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액은 용해 과정이 필요 없고 직접 흡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데 세 번 복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우대증상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정신이 발딱나고 기억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고혈압 기본으로 이 제품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 혈압이 정상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신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1년 견제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모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기본으로 제거될 거라고. 이 정도. 그리고 지방과 같은 건 또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혈당까지 조절받게 되어 있고 호흡기통이 좋아져서 쭉 하면 뭐 기침 짓다가 노인들 질병이라는 것은 지루하지 않으면 더함.

0: 하지 자기 면역계통으로 해결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마저 폐렴까지 와서 노년의 호흡계통의 문제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담이 끓는다는 건 호흡계통을 제때 관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소화가 잘 되고 간에 좋고 눈에 좋고 그리고 특히 인삼 녹용이 5배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녹용은 콩팥질 관리하게 되었고 은행 잎이 20배 효과를 보게 되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모든 신경 조직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 대사를 젊었을 때처럼 유지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식전의 싸지원행 식후의 맹서방 이렇게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는 행복이죠.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인생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줄 여행 이야기, 지금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낯선 풍경과 맛, 정겨운 풍습을 만나며 세상의 색다른 매력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가끔은 모든 게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충전이 필요할 때,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가 아니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달려있죠. 가까운 공원이라도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곳들, 그런 곳에 가서 커피 한 잔과 함께 잠시 마음을 놓고 머리를 쉬어주는 것도 충분히 휴식이 되지 않을까요?

네, 국내 여행지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여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레고!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가까운 곳으로 가벼운 여행을 떠나고 싶으신들 많죠. 멀리 떠나는 여행은 이동 시간만 해도 하루, 이틀을 훌쩍 소비하게 되어 부담이 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일에서 4일 정도 짧고 알차게 다녀올 수 있는 근교 여행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연길에서 기차로 몇 시간 만에 닿을 수

자료가 있고 처음 방문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끼기 좋은 곳 바로 중국 길림성의 성소재지 장춘입니다. 익숙한 여행지보다 낯선 도시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이 여행의 큰 묘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더욱 추천하고 싶은 이곳. 오늘은 장춘의 명소, 맛집, 여행 꿀팁까지 알차게 전해드리며 장춘 여행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장춘이 어떤 도시인지 기본적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장춘은 길림성의 중심 도시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두 가지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데요. 바로 자동차의 도시와 영화의 도시입니다. 중국 제1자동차 공장이 자리 잡고 있어 오랜 기간 중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왔고 자동차 문화가 도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데요. 또한 장춘 영화제가 정기적으로 열리고 장춘 영화 제작소는 중국 영화 역사를 함께 걸어온 산증인과 같은 곳으로서 영화 애호가들에게도 유명한 명소입니다. 장춘 영화 세계성은 중국 최초 영화 테마파크 국가 5A급 풍경구로서 2005년에 개장했고 동방 할리우드라는 명칭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 체험시설은 화합이상, 성계탐험, 비상실험실, 고보경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장춘에는 독특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를 느끼며 거리를 걷는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자동차, 용화, 자연, 역사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갖춘 장춘.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추천하는 곳은 도힐. 일반적인 쇼핑몰과는 완전히 다른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름 그대로 건물 안에 인공산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실내 산길을 따라 천천히 오르면서 각종 상점, 카페, 음식점, 서점 등을 둘러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는데요. 건물 내부 곳곳이 아기자기하고 예뻐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합니다.

해가 진 밤에 방문하면 화려한 조명이 공간의 분위기를 한층 더 살려주는데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이 정말 많아서 여행객들에게 최고의 포토존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쇼핑과 휴식, 관광까지 한 번에 즐기고 싶으시다면 도희를 첫 코스로 잡아보세요.

네, 두 번째 추천지는 계림로 야시장입니다. 장춘의 밤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것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온갖 길거리 음식은 물론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소규모 식당들이 줄지어 서 있어서 먹거리 천국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 종류가 정말 다양하고요. 길거리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정성들여 만들어져 맛이 훌륭합니다. 거리 전체에 젊은이들의 활기가 넘쳐 흘러서 음식을 맛보는 것 외에도 거리 풍경을 구경하는 재미까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장춘의 밤 문화를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이밖에도 정월담을 꼽고 싶은데요. 정월담은 현지인들의 쉼터이자 관광객이 빼놓지 않고 찾는 도시 공원입니다. 사계절 풍경이 각기 다른 매력을 보이는 게 정월담의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봄이 오면 공원 곳곳에 꽃들이 만개하여 산책을 나온 시민들로 활기가 넘치고, 여름에는 연못에 연꽃이 활짝 피어서 주변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을 쐬기 좋습니다. 가을에는 주변 나뭇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단풍 구경 명소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장촌 특유의 긴 겨울에는 연못 전체가 두꺼운 얼음으로 얼어붙어서 얼음놀이나 얼음낚시 등 겨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공림 국립공원으로 호수와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풍경이 일품인데요. 도시 속 자연을 느끼고 싶을 때 정월담에 들러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겨울에 장춘을 찾으신다면 장춘 빙설 대세계도 필수 코스입니다. 웅장한 규모의 오름 조형물과 겨울 축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고 남호 공원에서는 현지인들처럼 느긋하게 일상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색다른 정취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국내 여행지 코너에서는 길림성 성소재지 장춘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행의 즐거움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춘회는 현지인도 인정하는 맛집이 많아 미식 여행을 즐기기에도 최적의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장원각 숯불구입니다.

장촌 현지에서 입소문이 자자한 바비큐 전문점으로 저녁 시간에는 기다려서 먹는 것이 필수일 정도로 인기가 폭발적이라고 하는데요. 기다림이 전혀 아깝지 않을 만큼 훌륭한 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구운 족발이라고 합니다. 보통 족발은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원각에서는 특제 양념을 발라 숯불에 구워낸다고 합니다. 겉부분은 바삭하고 안쪽은 쫄깃하면서도 부드러운 식감이 특징이고 양념이 고기 깊숙이 배어들어 한입 맛보면 고소하고 달콤 짭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진다고 하는데요. 뼈도 부드럽게 구워져 먹기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계림로 야시장은 길거리 음식의 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고기꼬치, 새우만두, 군 고구마, 타코야키, 닭강정, 떡볶이 등 보이는 음식마다 먹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종류가 풍부합니다. 야시장 거리를 걷다 보면 이것저것 구매하게 되어 두 손이 모자랄 지경이 되기도 하는데 숙소에 돌아와 여러 음식을 나눠 먹는 그 순간의 행복은 여행에서 느끼는 최고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장춘은 생각보다 넓고 볼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에 하루에 두세 곳 정도의 일정을 잡는 것이 가장 알차고 여유로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동차와 용화의 역사가 살아 숨쉬고 따뜻한 인심과 맛있는 길거리 음식이 가득한 장춘. 네,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모습은 아니지만 알면 알수록 깊은 매력이 빠지게 되는 도시이고 연길에서 가까워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소중한 여행지입니다.

즐거운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기 위해 기념품을 구매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디자인의 냉장고 자석을 꼭 구매하셔서 냉장고에 붙여 기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에 붙여진 것들을 보면 그때 그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도 또다시 꺼내어 회상하면서 웃음이 입가에 지어지기도 하겠죠.

짧은 휴일을 이용하여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은 휴일을 이용해 근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다채로운 매력이 가득한 장춘으로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풍경과 만나는 일입니다. 낯선 거리를 걷고 현지 음식을 맛보며 각지 다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채워주죠. 길에서 만난 일들은 언제까지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고요. 떠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여행이 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편집의 최려영,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면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령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손경철 가수가 부른 토장국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장국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토장국의 매력을 신명나게 불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하시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영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0: 모두가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종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보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건신고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개는 세 과를 더 드립니다. 18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섯 달 동안이. 열 과개는 여덟 과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열 과부터는 예, 우리 오늘이 결정해서 사겠다 하는 분들 공장 측에서 특급 웅담분 드립니다. 황금 색깔 웅담분인데 웅남에서 나온 겁니다. 1680원짜리 한 과기에 서른 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드리고 열다섯 과기에는 열다섯 과기 더 드리면서 또 웅담분도 드리고 또 침구려법 12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침구는 전면적으로 나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에 또 엄청 덥지 않습니까? 더운 계절에는 이런 그 혈관이가 다 확장되기 때문에 이럴 때 침을 자주 맞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좀 날씨 춥게 되면 일주일에 두 번 맞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을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0: 문 앞에서 차로 타면 됩니다. 예, 그럼 침 다 놓고 또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사실은 구분기라는 게 우리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제가 자꾸 말합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288-0018번 전화 체계되면 저를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약의 우리 반샤시신탕 약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름 그대로 반샤시신탕, 반샤가 주요 성분입니다. 그래서 시신탕 약임에서 시신, 예, 이심심, 비록 뭐 글자는 심장이란 심자인데, 중이 우리 그 진구야오루에라메 보게 되면 이 신은 그 심장 아래 거기 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피뚝 보기에는 별로 심장 열을 낮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해줌으로써 심장에 편안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저 중초극이라는 거는 비위 간 담낭 끝작을 몽땅 중저에 속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중초극이면 물이 꽉 들어찼다 할 때, 특히 이 물은 찬물입니다. 더운 물이 아닙니다. 인체 내 더운 물은 사람 인체 온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36.5도이기 때문에 이런 물들은 능히 이 순환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이 물이가 치화해가지고서 사람이 수여되는 이런 진액이라면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 찬물이라 한다 할 때는 이거는 리용 못합니다.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찬물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이 반샤하고 불용이라는 약재가 결합해가지고서 일단 위 바깥에, 제 말한 건 위 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 바깥에 그 중초 거기에 물이 낀 거, 그걸 몽땅 없애줍니다. 그러면 반샤라는 거는 이 물이라는 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자격이 있습니다. 올리밀지 않게끔. 사실 이런 중초에 물이 차게 되면 자꾸 올리밉니다. 그래서 자꾸 껄끄러라 하거나 그 다음에 막 무슨 거 먹게 되면 토하거나 이런 개끼거나 이런 현상들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반샤는 조약의 위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위 안에 이런 음식이가 제때제때 소화돼서 내려갈 수 있게끔 도와준 자격이 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말하게 되면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우리 평상시에 로백성들이 말하는 적이 있다. 예, 이런 분들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예? 자꾸 메스껍고 토하고 밥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어지럼증이 세게 나고, 사실 이 어지럼증은 현대의학 각도에서는 자꾸 뭐 이석증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중얼옌 이런 자글로 자꾸 분석하죠. 예? 근데 중이는 이 중얼옌이라는 게 어째서 왔는가 이 원인부터 따집니다. 사실은 사람을 이런 캠핑이라고 본다 할 때 현청에 저울이라고 본다 할 때,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사람이 움직이지 않게 되면 괜찮습니다. 조금 움직이게 되면 그 머리가 자꾸 흔들흔들합니다. 흔들흔들하게 되면 사람 이 머리가 자꾸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예, 이렇게 우리 황제내경에서 말합니다. 예. 그래서 중에는 모든 병은 꼭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이 없이 아무래나 그렇게 막 어지럼증 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지럼증 난 데서 뭐 딱 이 사람이 뭐 뇌경색이 왔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사실은 이 중초의 물을 빼버리기 때문에 어지럼증은 인차 사라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때까지 이런 원인은 모르죠. 10년 동안 계속 어지럼증 나는 게 다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한 약재가 반샤하고 불용이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습, 나쁜 물 이런 것들을 빼버리게 되면 어지럼증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이런 분들은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엄중한 사람들은 간경화 복수라는 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복수, 이 물이가 왜서 거기에 찾는가? 이 물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운 물이 아닙니다.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자꾸 병원에 가서 빼버려 쓸데없습니다. 물이 생기는 거는 거기에 찬물이 계속 있기 때문에 산지어시통에 삼초 경락이가 제대로 이걸 배출 못하기 때문에 자꾸 물이 차는 게죠.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서 이걸 해결해 주는데 반샤시신탕 제일 중요하죠. 그 외에도 우리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또 어쨌든 위가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위가 쫄아드는 게죠. 위축성 위염, 천표성 위염, 이거는 마지막 결과를 말하는 게지 절대 원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축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천표성 위염이 왜서 왔는가, 위궤양이란 게 어째서 왔는가, 예, 이걸 우리 따지자는 게죠. 궤양도 그렇습니다. 우리 위 안에 위산이가 제때제때 리용되고 자꾸 소화되고 하게 되면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근데 위가 자꾸 움직이지 않게 되면 그 위산이 한 곳에 머물러 있게 되면 위산이 음식을 원래는 소화를 해서 그걸 농도를 낮춰줘야 되겠는데 오히려 위점막을 태워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위궤양이라면 생기 십이지장 궤양이라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꼭 이 산물 이런 것들을 없애주고 이 반샤세신탕 이걸 써가지고서는 이 위를 잘 움직이게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간 담낭이가 제대로 공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반샤세신탕은 우리 그 진구열의 거기에서 말하는 간경화 복수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체 내에는 이런 나쁜 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람이 상热下寒이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 보편적으로 상热下寒 중에서 어떻게 분석하는가? 심장하고 콩팥의 이런 연계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것도 원인을 제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심장이 나빠 그런가? 콩팥이 나빠 그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기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중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중초에 이런 한기, 그 다음에 이런 물, 이런 걸 통해서 상하초가 연기가 끊어져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저는 이전에는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밥도 잘 못 먹고 몸이 또 붓게가지고 그러니 또 그래요. 영이 여러 가지 일례를 나빴댔습니다.
0: 네.
2: 이 건신골 먹으면서부터 저기 그런 지금은 이 붓긴 것이 내리고
0: 네.
2: 잠도 잘 자고 밥도 맛있어서 잘 먹습니다.
0: 붓긴 게 빨리
2: 내립니다. 수면제를 먹지 않게 좀 자지 못했댔습니다.
0: 네.
2: 근데 지금 이 아이 먹어도 잡니다.
0: 공주지에 우리 불면증 치료한다고 명백하게 썼습니다. 여기다.
2: 와, 그래라. 지금 이 약을 먹으면서 아이 전전력 많습니다.
0: 네.
2: 밥도 맛있어서 잘 먹으니까 내기도 난단 말입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저기 그런 뭔가.
1: 네.
2: 허리랑 또 아파가지고 소리 걸지도 못했었습니다.
0: 네.
2: 근데 이 약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면이 다 전전 많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예, 눈도 예, 부은 게 아예 보이던 게 또 보이고 예.
0: 네.
2: 잘 보인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약이 좋습니까?
0: 좋죠. 예.
2: 여러분들도 이 약을 써답수셔. 약이 정말 좋습니다.
0: 아, 말씀 고맙습니다. 예.
2: 네. 그러니까 예, 네,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이 건축을 좀 많이 싸겠습니다.
0: 네. 이번에 활동이 좋습니다. 15곽에 15곽 더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도 또 12번 놔주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특급 응답분도 드립니다. 1680원짜리 그래서 2880018번 전화 치지.
2: 예, 2880018.
0: 예, 예.
2: 예,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건강하세요.
2: 건강하세요.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는 병어 꼴 오래 쓴 사람입니다.
0: 예.
3: 역시, 예,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약이 뭐, 비도 좋고, 예, 명약이 들어가서, 예, 그런 부작용 없고, 다시 발작하지 않고, 이게 영 큰 특점이 있다.
0: 네.
3: 그런데 또 이 건신건어, 예, 병어 꼴에서 쓴 것만 약이 매설이, 그러면은, 명약제를 고래를 이어서,
0: 네.
3: 농축해서 만드는 약이 돼서, 더구나, 그리고 효과가 좋고,

0: 다니까 인사썼는데 네. 실로 얘기를 한 것과 똑같을 때다.
1: 네.
0: 나는 이 건신고를 쓰면서 정말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간 담당 콩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또 피를 많이 보충해 준다는 게 너무너무 내 몸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나는 이전에 한밤 잠에 지내다도 땀이 나고 그 다음에 쥐가 올라오고 악몽이 많아서 연고사세를 했습니다. 자꾸만 밤잠 자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무슨 심자 똥 누르는 것 같고 그래던 게 이 경목골 수구슬이 여러 가지 120여 가지 만성병도 치료한다는 게 확실히 그렇습니다.
1: 네.
0: 예. 그래 나는 밤에 자다가도 쥐가 나던 거지 어느 때 없어진지 모르고 또 예. 어제 그런지 두문두문 좀 이래 늦게 자지도 않는데 귀가 부어나면서 예. 빌로에 부어나면 용 앞에서 다치지 못했는데 이것도 어느새 없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비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맛도 나고 예. 그래서 이전엔 밥 못 먹고 조금밖에 못 먹었는데 정말 비위도 다 좋아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설사가 그 대변을 굳은 것도 다 걸어놓게 돼서 지금 요 힘이 납니다.
1: 네.
0: 그래서 예. 비율도 좋아졌지. 그 다음에 선생님 전, 그, 친구 옆으로, 침도 맞았지. 이랬거나. 비율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심장도 좋아지고.
1: 네.
0: 그 다음에 그, 뭔가 관절도 지금 다 좋아져서, 마음대로 밥 먹고, 악몽이 없지. 밥도 잘 먹고, 힘이 나고, 머리도 어지럽던 것이 이롭습니다.
1: 맞습니다. 여기 매 그, 취정탕. 저뭐 우리 지팽이를 집다가 지팽이를 버릴 수 있느니 이 쥐장탕이라는 처방이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무릎 관절을 네. 아프거나 이 허리를 자꾸 꼬부라들거나 네. 이런 분들한테 좋은 처방이죠.
0: 예, 예 그러네 여러 가지 약 쓰면서 정말 선생님은 정말 용하십니다. 딱딱해서 중년 애들이 병증에 맞게서 그런 좋은 약을 가져다가 서리 정말 알선에서 설명도 잘하지 정말 마음에 쏙쏙 들어가지 박 선생님과 전 선생님은 정말 우수한 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나는 이 경호코에서 승급하는 건신고를 계속 쓰면서 그러니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참 고맙습니다.
1: 예. 네.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건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혈관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전에 이왕 쓰기 전에는 온몸이 다 아팠습니다.
1: 네.
3: 간경화도 있고, 간에도 물집이 있고, 콩팥에도 물집이 있었습니다.
1: 네.
3: 이약 쓴 다음부터는 간에다 피를 보충, 많이 보충하니까 간이 많이 좋아지고, 간에 물집과 콩팥에 물집도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예.
3: 예, 이 약선 이전에는 당뇨가 있어서 이 도수를 계속 맞고 혈당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썼습니다.
1: 네.
3: 혈당약도 아이 먹는 날이 없었습니다.
1: 네.
3: 이 약을 여러 달 쓰고 혈당 조사도 잘 되고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리고 이 림파에 불어나고 갑상선이 있는 염이 있었는데 다 나사졌습니다.
1: 예.
3: 원에 가서 내 검사를 해봤습니다.
1: 네.
3: 그런데 정상 수치로 다 돌아왔습니다.
1: 예.
3: 간이 좋으니까 좋아지니까 눈도 맑아지고
1: 네.
3: 당뇨로 먹지 못하던 게 지금은 다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나의 신체 허약하던 게 체중도 올랐습니다.
1: 그렇지.
3: 신장강하고 건신고는 정말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약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네. 네, 이 약이 없으면 아니지만 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3: 네,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래서 이런 중초에 이런 치지, 약간 이 기가 통하는 이 길이가 막혀가지고서리 외완 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 끝장에 가서 떡 막힌 것처럼 예, 이럴 때 그 한기를 빨리 끌어내가야 됩니다. 예. 물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 잘 이해를 못하는데 무슨 말이야, 물인가 이랬는데 병원에 가 검사하면 우리 피를 빼서 검사하는 법이 있지 물을 빼서 검사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란 건 뭐인가? 기실은 인체 내에 들어가서 진짜 물이가 사람이 수여될 수 있는 이런 물로 변한다 할 때는 보통 우리 그 매체에다 물을 끓여가지고서 오래 끓여서 그 수증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증기가 사람이 수여되는 진액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네,
4: 저는 건신고루 먹고 있는 환섭입니다.
1: 네.
4: 예, 저는 건신고루 먹기 전에는 정말, 예, 온몸이 차들가고, 피순환도 잘 안 돼서, 어지럼증도 나고, 정말 모든 면에서 모병이 많았습니다.
1: 네.
4: 지금 건신고루 먹고 있으면서부터 지금, 예, 몸에 이 피가 활력돼 그런지 지금 몸도 따뜻해지고
1: 따뜻해집니다.
4: 예, 가슴, 예, 가슴 방면에 이 저기 기를 보충해 주니까 저는 이렇게 저기 지금 밥도 잘 먹고
1: 네.
4: 예, 잠도 잘 자고
1: 네, 예.
4: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영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4: 예, 거기에다 저는 풍수빵까지 같이 먹습니다.
1: 풍수빵 같이 쓰죠. 예.
4: 예, 예. 그러니까 정말 이전에는 정말 이렇게 심마진이란 있어가지고 소리 영 고생 세게 했습니다.
1: 네.
4: 지금 심마진이란 다 없어졌습니다.
1: 네.
4: 예. 그리고 저기 뭐니까 저는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정말 큰 일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을 잘 자니까
1: 네.
4: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정말 힘들던 게 지금 모든 면에서 좋아진 거 밥도 잘 먹고 힘도 나고
1: 네.
4: 예, 걸음도 잘 걸고
1: 네.
4: 예, 그러니까 너무 정말 효과를 많이 많은 면에서 효과를 보니까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4: 저는 앞으로도 예, 건신고를 계속 먹겠습니다.
1: 예.
4: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5: 예, 저는 이 전문가 건신고를 지금 계속 먹고 구소에 지금 먹고 있습니다. 전면에 어디에서 그렇게 아이 되고 그냥 맨날 자꾸만 붓기더라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뭔가 당뇨 있는데 당뇨 조절이 그렇게 약을 어떻게 먹어도 예, 어서 라다니를 갖다 예, 좀만 미심해서 또 좀 뭔가 처해봐도 또 예, 그렇게 좀 조절이 잘 아이 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뇌관이 그렇게 자꾸 오더란 말입니다.
1: 네.
5: 그걸 한번 오면 그냥 그래서 졸이고 아프고 예 그래 에서 약 먹고 어떻게 선주를 자꾸만 먹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이건 아예 되겠다 싶어서 그다음에는 어서 먹는 돈만도 하니까 나 더 심하고 예 그렇더라 말입니다. 근데 이거 뭐 먹으면서부터 예 특히 저 뭐니까 선생님께서 친구 치료도 받고 그냥 또 거다 또 협회가 거지 같이 먹고 이래 그런지 약간 예, 이런 증상에 특히 그 붓긴 그게 예, 우선 없어졌다 말입니다.
1: 네.
5: 그리고 소화, 예, 소화도 있고, 어떻게 잘 되는지, 지금은 몸도 많이 쳐서, 예, 또, 이, 정말, 당뇨 수치가, 예, 그렇게 정사돼가지고, 사람들이, 예, 이전에는, 막, 배고프담, 막, 뒤집 타 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낫다, 아무 사람 내고, 아주, 예, 이랬던 게, 이런 증상도, 예,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특히는, 이 예, 여도염증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던 게, 지금, 이거 먹은 다음부터, 예, 그런 증상이 좀 없고, 예, 또 아니라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특히는 이 그게 없으니까 사람이 이 근심 걱정이 좀 없어지니까 예, 좀 마음도 편안하고 예,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 좀 우선 어떻게 기성 먹으면서 좀 뭐니까 치료를 받으면서 이런지 좀 시간이 되면 또 선생님들 가서 한번 더 친구들도 받으면서 약을 좀 더 쌀려고 그럽니다.
1: 맞습니다. 지금 결합 빠르죠. 예.
5: 예,
1: 2880018번 전화 치시. 예.
5: 알겠습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지금 서의각도로 놓고 말한다 할 때 위장도 거기에 그 유익균 이것을 나쁜 균하고 유익균 이 평형을 이루어줄 수 있고 위 점막 조직의 혈류량을 촉진시켜줘서 점막 조직이 빨리 회복될 수 있게끔 수복해주고 그리고 유물란성 강균 이런 활성도를 이렇게 제한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기생 유문화성 강균은 사람마다 다 존재합니다. 그 강균 수치가 어느 마에 초과한가 거기에 따라서 위암을 넘어가는가 이걸 결정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물, 물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몸의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0: 그래서 어디부터 차가워지는가? 보통 발부터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리 자꾸 차가워지면서 샹러샤한이라는 게 여기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열이가 자꾸 올라간다 할 때 사람이 자꾸 잠 못 잡니다. 그리고 가슴이라면 두근두근 거리는 증상 여기면서 나타나고 자꾸 얼리 밀다 날까나 무식인가? 밀쓰겁고 토하고 그 다음에 설사하거나 아래는 차가워놨거나 자꾸 설사하게 되죠. 예? 물은 대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위시로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보게 되면 물 한다 할 때에 우리 인체내 어디나 다 물이 낄 수 있습니다. 깐낭중, 쓴낭중. 많은 분들이 비뜩 생각하기에는 깐낭중, 쓴낭중은 낭중이기 때문에 그거는 암으로 너무 아예 간다 이랬는데 기실은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환경이 뭐니까 나쁜 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아예요. 내 머리 힝해서 어지러워서 그래서 구이하고 내게 맞겠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0: 좋지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다 돼 그랬는데,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오, 예.
1: 네,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중초에 물이 낀다 할 때, 나쁜 물이 낀다 할 때, 어지럼증이 계속 납니다. 예, 그건 무슨 아무리 혈압약 먹어도 쓸데없고, 무슨 녹궁실 부주약 먹어도 쓸데없고, 근원은 여기면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낭종 이런 게 제일 무섭습니다. 사람 몸에 이런 물이 생기는 게. 모든 암세포는 이런 나쁜 물을 먹고 자라나는 게다 그 뜻입니다. 특히 뇌에 또 물이 차거나 이런 분들 뭐 노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폐지수도 있고 심보지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관제창지혜라는 게 있고 이 몽땅 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물을 빨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없애버리는 데는 제일 좋은 처방이 뭔가 반샤시신탕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이 처방이 여기에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고 먹자 해도 근본상 먹지 못하죠. 내리 못 가는 게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꾸 먹게 되면 막 올라오고 맨 안에 껄껄을 자꾸 하고 예, 영 보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럴 때 꼭 제일 중요한 처방이 뭐인가? 우리 반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습을 없애주자면 불령하고 백출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불령 백출은 습을 몰아내는 데 제일 좋은 처방이죠. 예, 이게 습을 없애줘야 사람 밥맛이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샤오요라는 거는 이거는 주요하게 혈액순환을 많이 촉진시켜주는 게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취장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취장탕, 짱이라는 건 꽤장의 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팽이를 집던 분들 지팽이를 버릴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밀차를 밀고 댕기지 않습니까? 허리 너무 구부러 들어가서 우설이 막 구부러들어서 얼굴이 막 땅에 대올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몽땅 취장탕 역임에 속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역임에 하소, 여선자, 그 다음에 숙지, 당귀 이런 약재들 들어가죠. 당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예 그리고 관절이 이런 붓기거나 또 이런 풍습성 이런 질병이 엄청 좋죠. 배 아파나거나 소변 잘 통하지 않거나 여전자가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랫다리가 자꾸 맥이 없거나 예 걸음 걸기도 맥이 없어 걸지 못하고 이런 분들 장전진구 하는 데는 예, 이 여전자가 엄청 좋죠. 그리고 관절이 꿋꿋대나거나 허리라면 자꾸 꼬부라 들거나 예, 풍습 류풍습 관절이라면 있거나 예 이런 분들이 우리 이 취장탕 이거는 아주 유명한 처방입니다. 결국 취장탕은 또 특별하게 당뇨 합병증을 인해가지고 서리 아랫다리에 맥이 없거나 상처가 잘 아물지 않거나 이런 데도 취장탕 들어갑니다. 그 기초상에서 우리 우슬하고 천슝, 천궁이란 약재 같이 들어가서 뭐 해줘야 되는가. 특히 아래 정맥에 이런 나쁜 이런 혈전들 이런 것들을 끌어서 심장에 들어가가지고 심장에서 또 덮여줘서 이것을 몽땅 녹여줘야 되죠. 이런데 취장탕에다 우슬, 천슝 이게 결합돼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이 약 처방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질병이 몽땅 틀립니다. 증상이가 예? 같은 요추간판 탈출을 해도 예? 이 경락에 따라서 모두 다섯 가지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약 처방에 어떤 약이 모자라는가 대체면 어떤 약들이 약이 좀 약하다 이렇게 되면 예? 제한테 와서 B 변종론지 제대로 해가지고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약들은 또 고렐로 더 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과 빨리 난다 그 뜻입니다. 사실은 중약제가 무슨 중약이라서 효과 늦은 게 아닙니다. 이 처방이 제대로 되고 약 함량이 충분하게 들어간다 할 때는 당날부터 효과 보는 겁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 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박경만 작사 작곡의 시골 풍경으로 시작해 봅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펼쳐지는 시골의 포근한 풍경을 노래로 만나볼까요? 김소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수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 보내드립니다. 활기차고 사랑스러운 가요죠. 귀여운 꽃배달 아가씨 리듬에 함께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최윤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름다운 고장 우리 연변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을 많이 쌓아가길 바라면서 정호원 작사 허출림 작곡의 우리 연변 쾌신아 칭칭나네 보내드립니다. 도명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의 밤을 아름답게 수놓은 고향의 달빛 보내드립니다. 잔잔한 멜로디와 함께 마음을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바뀐 쾌한 멜로디가 기분까지 밝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꿈꾸며 100세 인생 일일이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벽과 수원의 빈 꽃내음, 푸른 들판의 풍경까지 마음속에 그려지는 가요입니다. 고향의 새 이야기를 담은 어정식 작사 한상일 작곡의 내 고향 새전설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언제나 마음의 보금자리입니다. 푸른 과원이 아름다운 우리 고향을 노래한 리영해 작사 김창근 작곡의 내 고향 만무과원 조화락 보내드립니다. 박준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향긋한 꽃향기처럼 마음을 설레게 하는 노래가 이어집니다. 고향에 피어난 아름다운 나팔꽃, 이어서 리성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내 고향 나팔꽃 보내드립니다. 리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골 풍경과 고향 이야기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노래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역,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찰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해 로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 때 대해 다섯 가지 반드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휴향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의 새 로정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서기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추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이 중요 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잘할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접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 거쳐 구축 완산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

0: 유치하며 양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문화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공사 구간, 산홍수 다발 지역 등 중점 부위를 예의주시하고 중대 기초시설과 건설 중인 공사, 도로 교량과 암거, 양로원, 풍경구 등 중점 장소에 초점을 맞춰 홍수 방지와 홍수 대비 검사를 깊이 전개해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고 우환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해야 합니다. 적시적이고 정밀하게 조기 경보와 예보를 해야 합니다. 각 부문 간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동태적 감측, 의논, 연구 판단을 강화하며 정보 공유, 위험 평가, 조기 경보 발포에 전사슬 폐쇄 순환 고리 관리를 엄격히 실시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연구 판단하며 조기에 경보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응급 준비를 실속 있게 잘해야 합니다. 응급 예비안을 과학적으로 재성하고 위험 구조 설비와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위험 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두 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저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사업을 포착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내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 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과 대규모 빈곤 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 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신계에서 조사해낸 문제의 시정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계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단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중소 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 공업화를 다그쳐 조정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0: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 방지 감음 대처, 긴급 구조, 재해 구조 등 재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 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1: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다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 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에 괴뢰의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1: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 사상 정치 당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주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여하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음악 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 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

0: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 때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강거군주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봄에서 공익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문구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길 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계속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계속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계속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계속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1: 우리 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축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0: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군촌 방천 풍경군은 전용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군촌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A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반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변은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 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 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 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 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 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여름용 실크 이불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고급 매트 3종 세트를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9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990원에 상당하는 물냉각 타워 선풍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상당하는 고급 자향비계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공기청정기 한 대와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초본 차양백의 한 개를 함께 드립니다. 본 이벤트는 단 열흘만 진행하며 가전제품 사은품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은 반드시 7일부터 10일 전에 전화로 예약 접수하셔야 합니다. 네, 여름 인기 가전제품은 수량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 소진 시 이벤트가 즉시 종료되며 연장하지 않습니다. 주내는 무료 배송이 가능하고요. 연변 지역 건강 상담 및 긴급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 우리 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동충하초 발효기문의 그 우대 활동은 예, 특히 우리 지금 여름 계절이 와서 이 더운 이런 계절을 잘 넘기기 위해서 우리 진행하고 있는 약을 살 때게 되면 이런 상품을 더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쇠곽 살 때게 되면 우리 그 노예 이불을 그 드리는데 잔스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의 질이 아주 연하고 피부에 부드러운 감을 주고 가볍고 신체를 압박하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그러니까 우리 너비가 180에 예, 그 길이가 200이 되는 우리 이런 그 쇠곽을 쌀 때도 여름에 좋은 이런 이불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섯곽 쌀 때 되면 매트 산젠토를 들게 되는데 중앙 대립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되었는데
0: 네.
1: 역시 길이가 180이고 너비가 200이 되는 이런 제품을 들고 있는데 아주 시원하고 차가운 감이 없고 공기가 잘 통하고 특별히 시원한 감을 주는 이런 제품을 들고 있는데 예, 또 이 기회를 또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홉각 사게 되면 선풍기 세워놓고 그냥 쓸 수 있는 이런 선풍기 990원짜리를 드리게 되고 368원짜리 베개 수면 질량을 제거하는 이런 베개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8각 사게 되면 공기 정화기도 드리고 있는데 중앙 테레비 그 3터널에서 추천하는 이런 제품을 드리고 있고 편리하고 사용이 간편한 강장 공능 효과를 갖고 있는 이런 제품 들고 오는데 예, 제가 그냥 반복해 드리지만은 이런 제품들은 우리 약처럼 먹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활동 지금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미 나흘이라는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2: 저도 동사초를 쓰고 있습니다. 선풍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이 알아듣지 못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로 말할 수는 있습니다.
1: 아, 예.
2: 그래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 다 쓰지 못했어요. 지팽이를 짚고도 다 걷지 못했는데 이제는 지팽이 짚지 않고도 다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좋지. 예.
2: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더니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감기 자살이 감기하지 않습니다.
1: 맞습니다.
2: 그때부터 전피배대가 있어요. 서변 자습하더니 지금 서변 자습하지 않고 서변에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1: 맞지요.
2: 그리고 미네 피곤하고 영 맥이었더니 지금 맥이 많은 게 아닙니다.
1: 맞습니다.
2: 선의의 효과도 없고요. 18가구 배달받아 계속 쓰는 거 그랬다.
1: 그러십시오. 18가구 사게 되면 우리 1년 4계절 그냥 쓸 수 있는 공기 정화기도 드리게 되고 베개도 또 드리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283-0666번에 인사 연결하십시오.
2: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수고하십니다. 저도 동천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썼는가 뭐, 예, 저는 예,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항상 속이 두근두근하고, 예, 답답하고, 예, 침침하고, 숨 쉴 때도, 예, 용, 바쁘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요, 어떤 때는, 예, 자다도, 예, 심장 뚝 내키는 것처럼 숨이 잘 안 올라와서, 예, 앉아서, 예, 내 가슴을 두드릴 때도 있었댔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 동순하소리, 저는 한 일곱 여덟 달을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그런 증상이 다 해결됐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가슴 두드리는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1: 맞죠, 예.
3: 그리고, 예, 예,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특히, 밤이 뭐 섭이 너무 공파지 나빠 그런지 자지 못하고 소리, 자꾸만 깨나고 소리,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은, 예, 잠을 잘 잡니다. 잠을 잘 자고 나니까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몸이 고분한 게 맥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맞죠.
3: 그리고 이 약이 관절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예, 여주간 반 탈출이 있어서 예, 다월 정금 탐까지 있어가지고

0: 대리 줄이 보시미 소리 바로 디디면 바로 뭐 따가지 된 것처럼 단단한 게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이거 그렇게 여러 달 먹은 게 그때 발바닥이 단단하던 건 순상 없어졌습니다.
1: 맞죠.
0: 그리고 예. 내리 줄이 뻗치던 것도 많이 나서져서 지금 전기를 오르내리기도 영 힘들었는데 영 쉽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1: 맞죠.
0: 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위에 졌을 때라 나는 만성 위병도 있고 위축성 위염도 있어가지고 예, 밥 먹기 싫고 위가 쓰리고 아프고 속이 더부러워가면서 예, 가끔 가다는 어떤 때는 예, 찬 거 매운 것도 못 먹었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이하고 먹으니까 내나 이게 예, 고산지구에서 자란 개구에 발효된 저기 동순하소 대구르는지 이 위에 예, 용 효과가 좋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1: 예,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이게 다른 약이 30배라 될 것인가 예.
1: 맞습니다.
0: 그래 넣을 것이나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약은 그리고 하루에 예, 두 번, 세 번씩 먹다 나면 늙을 것이나 어떤 데는 올바에서 먹었던지 아이 먹었던지 했댔는데 이거는 한 번만 먹으니까 용 편리하고 용 좋습니다.
1: 맞죠.
0: 예,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이게 런윤에는 이 약이 용, 좋은 약입니다.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이번 활동이 용 좋지 않습니까?
1: 맞죠, 예.
0: 예, 그러니까, 이 약은 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자들 가고 살려고 합니다.
1: 그러십시오. 그러게 되면, 1980원짜리 우리 뭐 돈으로 산다 하게 되면, 그냥 지나지, 그냥 지나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약도
0: 예,
1: 많이 드리고, 이런 제품, 예. 하나만 갖춰놓게 되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면비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0: 약값도 저렴하고, 얼마나 좋습니다.
1: 맞죠, 예.
0: 예.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0: 예, 연결해서 다음 납품은 저기, 대답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0: 예. 수고하세요.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3: 저도 동성하초를 쓰고 있습니다.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밥을 잘 먹고 있고 맥이 없던 게 맥이 난다.
1: 맞지요.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침침하던 게 침침하지 않고 얼리 숨이 잘 올라오지 않던 게 지금 숨이 잘 올라오고 심율이 130 개씩 뛰던 게 지금 80 개씩 뛴다.
1: 정상 됐죠, 예.
3: 예, 당뇨 합병증에서 온몸이 가랗고, 다리 내리쳐든 게 저리지 않고, 가랍질 않고, 예.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던 게, 지금 혈탈 계속 정차입니다.
1: 맞죠, 예.
3: 예, 유전증식에서 유방에 해마다 아파서 약을 계속 먹었습니다. 그랬던 게, 유방이 아프던 게, 유방에 알이 두 개가 생기던 게, 이 약순이, 이 유방도 아프지 않고 알이 있던 게 싹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선생님, 저는 예, 딴 곳에서 단약을 많이 먹었지만 하나라도 효과 없었습니다. 이 약은 진짜 신기한 약입니다. 이 4,500m 고산 지역에서 자란 약이고, 겨울에는 벌릴이 되고, 여름에는 풀로 되는 약일까, 예. 발효된 약이가 30배로 높인 약이니 효과 빠르고, 효과 더 좋은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예.
3: 이 약은 숨을 수술을 효과 좋고, 예, 딴 약을 섞었던 오랑곳을 병이 다 나사집니다.
1: 맞지요.
3: 선생님, 저는 가서 18가 배달받았는데, 한국에는 제 6세에 지금 몸에 병이 많아서 오겠다고, 예, 용이하다니까, 네, 이 약 써봐라, 말할까, 예, 무슨 약인가, 동충하탈까, 예, 네, 어떤, 네, 좋단 말 하는 것도, 야, 벌써, 예, 대가다 번역한다, 동충하초가나, 예, 벌써 겨울에는 벌리고, 여름은 풀로 되는 이런 신기한 약이구나. 야, 기승한 약이다, 대가다 먹겠단다.
1: 맞죠, 예.
3: 예, 내 번역 안 해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 어떠다 어떠다가 벌써 약, 이 설명, 약, 이름만 봐도 벌써 눈이 번뜩 뜨는 동통하자 아닌가 이런다.
1: 맞습니다.
3: 예, 또 요왔습니다. 18가 써보내다. 오늘 내 배달받아 붙여주자 그랬다.
1: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소개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전화할까?
1: 예.
4: 예, 맞구나. 예, 동충하초는 정말, 예, 먹어본 사람 다 안다, 정말. 저, 이건, 뭐가 해보면 모른다면 아무리 말해도, 예, 좋긴 좋다 해도. 우리 옆에 할머니 그런, 젊은 딸이 그런, 이번에 할 때 그렇게 좋을까, 예, 세과하게. 먼저 싹 써본 게 정말, 예, 정말 좋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디나 지금, 나를 고치지, 우리 피 아프지, 이런 게 다 해결된단다, 지금.
1: 맞죠. 예.
4: 예, 그러니까 좀 이번에 할 때 누구도 좋을까 그랬더만 또 제가 이 기회 있을 것 같다 하면서 예.
1: 맞습니다.
4: 알겠다. 예, 그래 내 전화 안 줍니다.
1: 283-0666번에다 연결해 주십시오.
4: 예, 고마워요.
1: 예, 건강하십시오.

0: 아파오니까 지금도 계속 쓰고 있는데.
1: 맞죠.
0: 원래 우리는 로 늙어야 되니까 병이 그저 그저 손끝부터 머리끝까지 그저 병이 꼴뚝 탔댔습니다. 그런 게 약이라면 여러 가지 좋은 약을 많이 먹었습니다. 강원약. 그래도 그리 효과가 없던 게 선생님이 이 방송 듣고서를 동충하철 쓰기 시작했습니다. 쓰기 시작한 게 효과가 대단히 좋더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어찌인가 그러니까 이 선발이 지네 차가웠어요. 지네 세월에 와서 가면목에다 이 바른나무에 온 12시까지도 이 녹지 않고 얼어들어서 그 죽을 지게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거 뭐가 이 다른 약을 그렇게 써도 그렇던 게 이 약으로는 이게 효과 영 빠르더란 말입니다.
1: 맞습니다. 예.
0: 그래 손발이 따뜻해서 할까 예. 위도 또 좋아지대다.
1: 맞습니다.
0: 위도
1: 예.
0: 소화 잘 되고 위 아파서 밥을 못 먹고 그저 위에 무슨 백이 빼라미 뺀 다 가지고 썼습니다. 이게 이날에 때까지 발을 무슨이나 고치도 못 먹고 김치도 못 먹고 너무 고생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 약 먹기 시작할까 예, 위 좋아질까 예, 아무 지금 무슨 고치도 먹어도 이러고 아무거 먹어도 다 소화 잘 됩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요. 예. 또 저기 뭡니까 심자에 또 예, 예. 허덕허덕하면서 영 고생했단 말입니다. 어디 나가서 한 10m도 못 가고 그래서 헐떡헐떡하면서 바로 걸지도 못하고 그래 바빠서 한 번은 쓰러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까지 세개를 해였습니다.
1: 예. 제가
0: 얼마나 바쁩니까? 그래 두자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한일 병원에 일어나고 그래 줄어나고 또 입원하고 계속 그게 일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병원약도 그렇게 효과 없던 게 이 약 먹고 지금 예. 병원 아이가 됩니까?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맞죠.
0: 세상에 그래 그 목에 칼에 딱 붙어 떨어지던 것들이 지금 다 떨어져서 숨쉬기도 좋고 걸른 데도 영향이 없고 지금 바깥에 나가 출입하면 가서 다니는 데는 예 문제 없습니다.
1: 맞지요.
0: 그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영 약이 좋으니까 예 효과 좋지 않고 살 것 같으라 합니다.
1: 선택 잘했습니다. 예.
0: 우리도 계속 죽을 때까지 이야기 먹으면 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예. 전번에 우리 또 쌌습니다.
1: 아, 예.
0: 이번에는 이제 효과 좋다는 얘기라고 이따 또 활동하겠지만 그때는 또 한 번 또 쌓아야 됩니다. 계속 활동마다 쌓을까 예. 갑시다. 아이 비싸고 병 치료도 잘 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러십시오. 예.
0: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

0: 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전문가분이 저도 동충하소를 쓰고 있습니다. 이 쓰기 전에는 전후에 전문가분이 이전에 아들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이렇게 다친 다리가 나먹었잖아요. 그게 다리 아프지. 저도 무릎에도 이러면 풍수도 무릎에서도 이렇게 끄덕끄덕 소리 나고 이렇게 백원에가 검사한 게 이렇게 풍습성 관절이고에 그렇답니다. 그래서 전문가무에 저는 그래 많은 약을 썼습니다. 그 고약도 싸서 붙이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토약도 더 먹고 그러고서 먹을 때 뿌리지 쓸데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소를 쓰기 시작했는데 아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배 아프가 그게 정말 특수합니다. 예?
1: 맞죠. 예.
2: 야, 이 배아의 부가 영 좋습니다. 그래, 지금 아무리 걷고 우리 농촌인데 일을 그렇게 해도 예, 한나도 이렇습니다.
1: 아, 예.
2: 그리고 이 어깨가 또 예, 오른쪽 어깨 이래 팔이 돌고 그게 영 힘들었습니다. 이 어깨 아파서 팔이 이래 돌고 나는 일어나서 이렇게 저, 낮에람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운동하느라 그랬는데도 예, 그렇던 게 그게 나사지가 아무리 야, 어깨를 돌고 이렇게 완으로 그렇게 예, 그래도 일 없습니다. 일을 그렇게 해도 예, 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 한 가지를 이렇게 더욱나 계속 견제해 쓰겠습니다. 그 예, 활동도 좋지. 이 약이 대인대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예.
1: 맞죠.
2: 그래도
1: 예.
2: 저는 계속 견제해 쓰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이래 지금 우대도 좋지. 이래가나 저는 또 그래서 또 한 9통 더 싸서 계속 견제해 쓰겠습니다.
1: 예, 그러게 되면 예, 우리 그 립시 그러니까 선풍기 있지 않습니까?
2: 예,
1: 선풍기도 드리고 그럼 베개도 오. 드리니까 예, 잠자는 데도 예, 질량 제거라는 거 이런 것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예.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2: 예, 알만합니다. 283-0666 예. 예. 선생님 정말 좋은 약은 상세히 설명해 주겠어. 정말 선생님 강의는 나는 날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1: 예, 약 선택 잘했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물은 약품 중이 연한 황금으로 불리고 있고 장약 중이 극품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처음으로 세일대 발효 중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중내외 특히는 국제권익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품으로서 생명력이 아주 강하게 되고 그리고 본처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통일 처리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지금 많은 분들이 차다 덥다를 해결하지 못해서 고생하신 분들은 많았다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물을 쓴 이후로는 그 하나는 여러분들이 원인이라는 것이 겨울에는 벌레로 되고 있고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차다 덥다는 것을 병영이 되게 도와줄 수가 있고 높다 낮다를 병영이 되게 도와주는 것이 동충하초 발효기물의 특징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 가운데 음양 조절이 약을 얼마 먹지 않아도 인차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라는 것은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 효력이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동충하초가 좋대서 생 것이거나 말린 것이거나 붉어 먹는데 이거는 배추 먹는 것과 같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그 나고기 또 나고기 동충하초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 충초소, 활초다당,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알파분해매, 피모포자균, 용산매, 셀린 등을 축적해낼 수 있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약에서 안 된다는 이런 병들 예, 지금 권양약이 됐지만은 우리 병원에 가게 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진단받은 분들 오랜 약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우리의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우리 다시 신심을 갖고

0: 우리 동청아 절 바로 기분을 하, 그 보행한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우리 우대 활동할 때마다 어떤 분들은 사고 싶었는데 예, 비싸서 못 샀다는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우대 활동할 때 사게 되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런 괴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의 그 매개세포라는 거는 마치 고층 건물 중에 매개 벽돌하고 같게 되는데 세포라는 거는 또 여러 가지 만성질병이 근원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타났다게 되면 우리 세포라는 것이 잠자고 있는 세포를 있고 그리고 활약하는 세포가 있는데 내가 병이 왔다면 활약하던 세포가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잠자고 있는 세포를 개괄시키자면 꼭 약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그 한 봉지가 3g인데 모두가 세포 수복소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망된 세포를 제거해주고 손상된 세포를 수복해주고 잠자고 있는 이런 세포를 격화시켜서 신진대사에 참여하면서 여러가지 병들을 치료해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동충하초가 좋대서 그냥 그 동충하초 우질 동충하초를 해도 뭐 끝이는데 근데 우리 한 봉지 우리 발효된 동충하초를 먹는 것이 이 16개 우질 동충하초를 먹는 데 비한다면 그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면서 저자를 한 분들 그냥 이야기 드리는데 우리 저자를 했다는 것이 그 국부가 막혔을 때 그 막힌 부분을 열어줄 뿐 그 심장병이 근원을 해결해 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그 저자를 한 이후로는 약을 쓰지 않는다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몇만 원을 써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저자를 하지 않으려 한다게 되면 우리 아홉 각만 보게 한다면 우리 발효 동충하초 발효 균면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화려하거나 방려를 하시는 위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피암 환자분들이 전신 면역력을 제거해주고 피모 포자균이 작용을 해서 암세포가 확산하지 않게 억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알파 분해매 그리고 300억가의 활성요인으로 소화계통에 작용하기 때문에 위병이거나 변비거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가 동충하초 발효균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창밖을 보니 오늘도 도시는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사무실에서 모니터와 씨름하고 계신 분들, 또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 카페에서 휴식을 즐기고 계신 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함께라면 더욱 특별한 오후가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매주 지구촌의 다양한 기네스 기록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익스트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찔한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윙슈트 비행가, 혹은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위험한 도전에 몸을 던지는 모험가의 모습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익스트림은 단순히 위험하다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두려움을 이겨내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에 도전하는 정신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익스트림에 관한 기네스 기록을 준비했습니다.

네,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일반 여객기가 날아다니는 높이보다 3배 이상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직접 뛰어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익스트림 기네스 기록의 주인공은 오스트랄리아 출신의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 펠릭스 바움가르트너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스카이다이빙과 베이스점프 분야에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고 누구도 쉽게 시도하지 못할 도전을 계속 이어가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12년에 진행된 성층권 자유낙하 프로젝트 때문이었죠. 당시 그의 목표는 단순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높은 고도에서 자유낙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수년 동안 과학자와 의사, 항공 전문가들과 함께 준비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네, 도전 당일 그는 거대한 헬륨 풍선에 연결된 특수 캡슐에 탑승하게 됩니다. 풍선은 천천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약 2시간 반에 걸쳐 무려 39km 상공까지 올라가게 됐죠. 일반 여객기가 약 10km 높이에서 비행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얼마나 엄청난 높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구의 곡선이 보일 정도였고 하늘은 파란색이 아닌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높이는 사람의 몸이 그대로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는데요. 기온은 영하 수십도까지 떨어지고 산소도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우주비행사와 비슷한 특수 보호복을 착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관계자들은 작은 장비 결함 하나만 발생해도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할 정도로 긴장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마침내 목표 고도에 도달한 펠릭스는 캡슐 문을 열고 역사적인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성층권을 향해 몸을 던졌는데요. 자유 낙하가 시작되자 속도는 점점 빨라졌고 결국 시속 1357km를 넘어서며 인간이 별도의 추진 장치 없이 음속을 돌파한 최초의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낙하 도중 몸이 회전하며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고 약 4분이 넘는 자유 낙하 끝에 낙하산을 펼쳐 무사히 착지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훗날 그가 인터뷰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뛰어내리는 순간이 아니라 캡슐 안에서 기다리던 시간이었다고 말한 부분입니다. 수많은 준비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두 번째, 수십 번의 골절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남자, 트레비스 페스트라나입니다. 익스트림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기록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위험한 도전을 반복하며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미국의 모터사이클 선수 트레비스 페스트라나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오토바이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또래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놀 때 이미 모터사이클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를 세계적인 선수로 만든 것은 빠른 속도가 아니라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위험한 공중 기술이었습니다.

네, 2006년 그는 익스트림 스포츠 역사에 길이 남을 도전에 나서게 되는데요. 당시만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도는 백플립은 최고 난도의 기술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바퀴를 회전하는 더블 백플립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죠.

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 번 회전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두 번을 회전하려면 훨씬 더 높은 점프와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계산이 틀어져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넘어졌고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그는 세계 최초로 더블 백플립에 성공하며 익스트림 스포츠 역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선수 생활 동안 골절된 뼈가 60개가 넘는다는 점입니다. 손목과 발목은 물론이고 척추와 무릎까지 수많은 부상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이라면 한 번의 큰 부상만으로도 은퇴를 고민했을 상황이었지만 그는 늘 재활을 마치고 다시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선수라기보다 도전 정신의 상징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익스트림 스포츠 팬들 사이에서는 트레비스 패스트라나는 넘어지지 않는 법보다 다시 일어나는 법을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늘 기상천의 이색 기네스 코너에서는 익스트림에 관한 기네스 기록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도 이제는 가셨겠죠. 오후에 있을 회의 준비하시는 분들, 또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계신 분들, 모두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가끔은 창밖도 내다보시고 물 한 잔의 여유도 가지시면서 남은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갱기였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생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 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중앙소베트 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태동은 분홍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자 중앙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듬은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장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중앙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 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동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곤 하였다. 박고는 막스와 레닌이 쓴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모태동이 책을 빌리러 오자 박고는 네이발에게 몇 권 내주었다. 하지만 모태동의 책을 안고 나가자 비웃듯이 말을 했다. 모태동도 막스 레닌을 읽네? 왕가상은 그 말이 꽤 귀에 거슬려 별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 막스나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산골에서 어찌 막스리 눈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덕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

0: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똥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 내려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말하다가 흥분되면 못했던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모태똥을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주왕은 오중조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 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똥은 중화소베트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똥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종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참모 둘이 나눈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것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새가 들것을 밀치는 바람에 들것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하는 것이다. 들것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등대 붙었나? 들끝 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와 따지었다. 우리 주위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들끝은 길가에 비켜서서 포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것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어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비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0: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1: 왕가상이 들것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 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개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잠옷 사범해 보이었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북쪽에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0: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산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삿갓,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거기 누굽니까? 적기가 오니 조심하세요. 앞에서 걷던 꺽다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적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빙 돌아가자 그는 또다시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었다. 호위병 정꼬모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팽씨 의사가 막아섰다.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동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동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똥은 중병으로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르꾸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주석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0: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1: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2: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0: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회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2: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0: 왕가상은 모태똥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2: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2: 하는 수 없었겠지.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2: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치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1: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모태똥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눈썰미가 바란 왕가상은 모태똥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똥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1: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달을 부리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1: 될 수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은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1: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0: 모태똥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1: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0: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거뜬했다. 모태똥은 왕가상을 들끝에 태워 보내고 다시 부루마리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모태똥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서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땅거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 태동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 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근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이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 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레였다. 그는 모 대통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젊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 대통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진짜 웃음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어깨춤 없인 들을 수 없고 때로는 어깨춤으로 끝나지 않고 온몸으로 뛰기도 하는 음악.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소리인 판소리.

0: 우수한 중화 전통음악을 보급시키고 발전시키고 전승하는 것 또한 여러분의 몫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전입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 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박소연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판소리를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1: 예.
0: 목소리가 안 크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또 판소리 춘향 가중 춘향 모친이 나눈 대목을 다 배웠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오늘은 새로운 판소리로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0: 갖고 오신 판소리는요?
1: 수군가 중에
0: 네.
1: 이제 판소리 수군가 중에 별주부가 이제 세상을 나가서 네. 간을 구하러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거든요. 용왕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0: 네.
1: 예, 과음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용왕이 몸이 안 좋은데 도사가 얘기하시기를 토끼 간을 구하여서 드시면 병이 낫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별주부라는 게 별은 자라라는 뜻이에요. 자라.
0: 네네.
1: 그리고 주부라는 건 관직, 벼슬 그런 급을 얘기하는 거죠.
0: 네.
1: 그 레벨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별주부가 가서 제가 가서 토끼간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집에 아내가 있잖아요.
0: 네.
1: 별주부도 아내가 있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네. 아유 내가 이제 세상을 가겠다 이렇게 이제 그 아내와 이별을 네, 그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아내가 또 어떻게 또 그 말을 듣더니 그냥 보낼 수가 없다는 그런 좀 너무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개면으로 예, 부르게 되겠죠. 저희 개면을 잘 안 했죠.
0: 안 했죠.
1: 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판소리 이제 개면
0: 네.
1: 우조도 했고 이제는 또 우리 또 뭐 중중머리로 된 사랑가
0: 네.
1: 이것도 많이 했지만 개면 좀 슬픈 대목은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0: 네.
1: 오늘은 좀 이제는 또 너무 잘하시니까 개면을 좀 한번 해볼까 네. 합니다.
0: 좋습니다. 네.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인데요.
1: 네.
0: 여기 안일이 소개해드릴게요.
1: 네?
0: 아마 천천히 또 제가 또 메모하실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가사를
1: 예.
0: 안 드렸나요? 그게 그러네요. 자, 가사가 있습니다. 네, 두 장이 있죠. 그럼요. 그래도 다 났는데요. 자, 여기 안일이 부분이 말하는 부분이에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나라에 환호가 개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디.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무슨 봉패 있사오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네,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충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허여라. 여기 창조 부분은 별주부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오더니 창 부분이 또 있습니다. 여보나리 여보나리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위수 파광 깊은 물에 양주 마주 떠 맛 좋은 흥미 보던 일을 이제는 다 버리고 만리청산 가신다니.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0: 네. 이게 뭐 안일이가 굉장히 길고요.
1: 그렇죠. 안일이가 또 재밌습니다.
0: 네.
1: 그래서 안일이 부분을 네. 제가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네.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무슨 폭패인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그렇죠?
0: 멋지는 네. 잘 다녀오라고 하는데
1: 그렇죠.
0: 아내가 만류하네요.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그 아 아래 저 안일이를 제가 그 오미나 선생님한테 안 들었네요.
0: 안일이에요.
1: 안 들었네요.
0: 아, 그래요?
1: 절반만 하고 제가 안 들었네요.
0: 아 그래요? 예. 또 있어요?
1: 네, 예, 또 있습니다. 지금 보면 나라에 네.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네. 무슨 봉패에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위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보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라는 대목을 제가 안 드렸네요.
0: 아, 이런.
1: 예,
0: 아, 그러니까 지금 아내 만료 예. 아내 이별 대목인데 아내는 그렇죠.
1: 모친이랑 이별을 모친이, 하고 그냥 간 그렇죠. 걸로 됐습니다.
0: 예.
1: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네요. 너무 급하게
0: 그랬군요.
1: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아랫부분을 제가 한번
0: 네.
1: 예예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까지가 모친이 하신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당상 돌아오시거든요. 아내한테 그 부분입니다.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0: 하직하고 네
1: 그렇죠.
0: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네
1: 침실로 돌아와
0: 침실로 돌아와
1: 그렇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0: 부인의 손길 잡고
1: 그렇죠. 부인의 네. 손길 잡고
0: 네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0: 네
1: 그리고 당상의 학발 모친
0: 당상은
1: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그렇죠.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1: 매였어.
2: 학발 모친
1: 기체 편안하시기는
2: 기체
1: 편안하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0: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네. 부인에게 매였어. 이제 부인에게 맡겼어. 네. 얘기했죠?
0: 네.
1: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되죠. 별주부한테는 시어머니를 이제 그 별주부 마누라가 좀 잘 어떻게 부탁을
0: 별주부 어머니
1: 받는 거죠. 별주부 어머니를
0: 네.
1: 좀 잘 모셔달라.
0: 네. 이제 별주부 어머니를 지금
1: 그렇죠. 며느리 입장은 이제 시어머니를 잘 모셔야 되는
0: 네.
1: 그런 입장인 거죠.
0: 네.
1: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앞에 안일이가 끝이 납니다.
0: 네네. 네.
1: 예. 다시 한번 그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0: 네.
1: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 니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내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만류하였구나.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직하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의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부인에게 매였어. 이렇게 끝납니다.
0: 네.
1: 꽤 길죠. 안일이고.
0: 꽤 길죠.
1: 쉽지가 진짜. 않습니다.
0: 길어요. 자,
1: 그러면 한마디씩 좀 따라해 보실까요?
0: 네.
1: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자.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1: 그렇죠.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2: 나라에 환우각이 없어.
1: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1: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2: 무슨 봉패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봉패이 싸우리까.
2: 봉패이 싸우리까.
1: 그렇죠.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을 주고 멋진 한우말이
1: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1: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2: 내 자식 중심이 그러한 줄은
1: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1: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1: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시기를 보기 위하여
1: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1: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오 잘하십니다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1: 별주부 모친께
2: 별주부 모친께
1: 하직하고
2: 아직하고
1: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1: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의 손길 잡고
1: 당상우 학발 모친 기체 편안하시기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된 편안하시기를
1: 편안하시기는
2: 편안하시기는
1: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1: 부인에게 매였어
3: 부인에게 매였어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 또 잘 부탁을 하고 이제 떠납니다. 창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이 아래 부분이 창조가. 그래서 창도 아니고 아니리도 아닌 그렇게 곡을 창조라고 하거든요.
4: 네.
1: 자유박입니다. 그래서 별주부 아누라가 이렇게 나와요. 자,
2: 별주부 아누라
1: 마누라가
2: 마누라가
1: 그렇죠? 여기에서 별주부 마누라가 드러내셨나요? 음을 넣죠? 별주부 마 전에 음을 넣어서 마누라가 가 되겠죠? 자 별주부 마누라가 자

0: 아니 이렇게 나거든요. 아장거리는 게 그렇게 또 아장아장 거리는 걸 정말 아장거리게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런 겁니다. 아장까지 가겠습니다. 아장.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자 거리고 거리고
1: 거리고
0: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죠. 나오더니
1: 나오더니
0: 그렇습니다. 창조가 또 쉽지가 않죠.
2: 그렇죠.
0: 그렇죠. 별주 마누라가 아장거리고 나온다는데 이것만 해도 지금.
2: 그러니까요.
0: 정말 별주부.

그렇죠? 그렇죠? 아자, 아자, 까지 마저 할게요. 아.

0: 거리고
1: 거리고 좋습니다. 지금은 거리고 뭘 들고 있죠? 네. 들고 있지 마시고 거리고 거리고 나오더니
0: 나오더니
1: 쉬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박이기 때문에 박을 따로 그렇게 또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괜찮으신가요?

하고 우부로 가셔야지 별주부 마누라 가면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읍을 넣어서 별주부

0: 나오더니 나오더니.
1: 그렇죠.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자, 뒷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오더니 했죠? 니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자,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좋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자,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포인트가 여보나리
0: 이여 여보나리.
1: 요 이가 이를 밟고 가셔야 뒤에 소리들이 잘 나옵니다.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자,
0: 여보나리 여보나리.
1: 세상자
0: 세상.
1: 본인 귀로 잉을 꼭 듣고 가세요. 받침을 세상. 자,
0: 세상
1: 세상 간단말이
0: 세상 간단말이.
1: 그렇죠. 만류하는 거죠. 가지 말라고. 이제 가지 말라고. 가지 마세요라고 지금 만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0: 세상 간단말이 웬 말이요.
1: 이렇게 하면서 슬퍼야 되거든요.
0: 세상 간단자

0: 사랑하시네요. 애절합니다. 너무 애절해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야?
1: 세상 간단
0: 하고 입을 벌리고 있죠? 세상 하고 닫게 하래. 세상 간단

0: 무슨 말입니까? 예. 지금 나를 두고 간다니요. 그 얘기죠? 예. 그죠? 어, 잘하시네요.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자,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그렇죠? 미소.
1: 미소.
0: 파광자.
1: 파광.
0: 항. 듣고 가셔야 돼요. 보는 귀로. 항으로. 자, 미소까지.
1: 미소.
0: 파광자.
1: 파광.
0: 깊은 물에.
1: 깊은 물에.
0: 그렇죠. 깊은 물에 깊어야 돼요. 깊은

0: 잘했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새롭게 뭔가를 제가 강조를 새로운 거를 여기서 또 우리가 배워봐야 될 것이 양주 마주또라는 이런 대목이죠.
1: 네.
0: 양주에서 방금 야 양주 아래 턱을 옆으로 많이 써주죠. 아구성이라 그래서 양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야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정말 최대한 디테일하게 천천히 네.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계면이 좀 어렵죠. 그런데 계면을 해야 판소리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반드시 여기를 네. 이제 그렇게 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한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0: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했어요. 그렇게 막 가는 그 지금 별주부가 잘하긴 하지만 네. 아내가 지금 너무 애틋하거든요. 종이 엄청 좋으셨나
1: 아직 봐요. 안 애틋하죠.
0: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는데 지금 네. 그렇게 애절하지가 않으세요. 네. 애절하셔야 되거든요.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오 가지 마세요. 이 정서예요. 어. 그런데 지금 세상 간단 말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1: 신나죠.
0: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지금
1: 네.
0: 만류하는 대목이 아니라 조금 슬픔을 네. 조금 더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2: 간단 말이 말이요.
0: 그렇죠. 다 따라오셨습니다.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자.
2: 세상 간단 말이 웬 말이요.
0: 그렇죠.

0: 항 하면서 듣고 가세요. 받침을 꼭 듣고 가셔야 됩니다. 항이 아니라 항.
1: 제일 안에 있는 이빨 있죠? 양쪽을 다, 다 물고 있을게요. 이소파과 항 물고 있을게요. 자.

0: 앞발을 꽉 제일 안에
1: 앙주 앙주 마주또 마주또 밧준 밧준 흐미 흐미
0: 그쵸 또 이목이 나왔죠 그쵸 쪼주먹이죠
1: 흐미요 흐미 흐미 보던 이를
2: 보던 이를
1: 보던 이를
2: 보던 이를
1: 저 이제는
2: 이제는
1: 다 버리고 빨리 청산

0: 이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것이 있네. 이렇게 또
1: 얘기 또 맛이 또 맛이 닿네.
0: 그렇죠. 또 그렇게 막 못 보내겠다는 거죠. 가기는 가되 그렇게 못 입고 나는 이런 이렇게 옛날에 추억들이 둘이 그렇게 좋았던 추억들이 많은데 뭐 정말 너무 예 나는.

0: 가기가 사실은 나도 쉽지는 않다.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진다 이 얘기일 것 같아요.
1: 네,
0: 예, 이렇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잘만 따라 하시네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천천히 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라의 환우가기 없어.
2: 나라의 환우가기 없어.
0: 약을 구하러 가는 니.
2: 약을 구하러 가는 니.
0: 무슨 병폐 싸우리까.
2: 무슨 봉배 싸우니까
0: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2: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0: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2: 내 자식 충심이 그런 줄은
0: 내 이미 알았지만은
2: 내 이미 알았지만은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가 세상을 간다
0: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그렇죠?
2: 네가 세상을 간다 하기로
0: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2: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0: 잠깐 만류하였구나
2: 잠깐 만류하였구나
0: 그렇죠 만류하였구나
2: 만류하였구나
0: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2: 수로 만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하여라
0: 그렇죠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2: 별주부 모친께 하지 그거
0: 침실로 돌아와
2: 침실로 돌아와
0: 부인의 손길 잡고
2: 부인이 손길 잡고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2: 당상 학발 모친 기체 편한 의식이는
0: 부인에게 매였어
2: 부인에게 매였어
0: 별주 마누라가
2: 별주

0: 하니 그렇죠? 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네. 공연을 할 때는 이 네. 창조도 살짝 떼고 네. 바로 여보나리 여보나리 이렇게 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반적 이렇게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아셔도 굉장히 네. 좋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잘 배우네요.
1: 되죠.
0: 되죠. 그렇죠. 아장자 아장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응으로 가셔야 돼요. 아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얼른 넣으시고 가리고 가리고 좋으세요. 지금 가 하고 넣으시죠. 그치 보시고 가

0: 맞춰줬던 이를 자 맞춰줬던
1: 흥미 이러세요? 흥미 두 번째 거를 더 강하게 뭐 그렇죠?

0: 하기는 가되 못이보가는것이네. 그렇죠? 저희가 그 모친 나오는 춘향 모친 나오는 대목에서도 그렇죠? 떨어지는 거. 네. 그렇죠. 바로 아시죠? 네. 언제 와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나는 뭔지 알아서 창자는 뭔지 알아서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언제 와요? 자 언제 와요? 그렇죠. 가기는 가되
1: 가기는 가되
0: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못 입고 가는 곳이
0: 그렇죠. 오, 잘하시네요. 너무 잘하시는데.
2: 너무 많이 배웠네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1: 선생님, 아니리부터. 예, 예. 언제 것이.
0: 아이, 그렇죠. 예. 아직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하다가, 하다가 지금 마지막에 해드릴까요?
2: 제일 마지막이에요.
0: 예, 예, 예. 예. 너무 급하신가 봐요.
1: 예. 그래, 나 시간이 없으면 또 못하지.
0: 아, 그런가요? 예, 네. 그러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라에 환우가 없어. 약을 구하러 가는데, 무슨 봉패 싸우리까? 별주부 모친 허는 말이 내 자식 중심이 그런 줄은 네 이미 알았지만은 네가 세상을 간다 허기로 네 지기를 보기 위하여 잠깐 밟아였구나. 수로 말리를 무사히 다녀오도록 허여라. 별주부 모친께 하지 코고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손길 잡고 당상어 악발 모친 기체 편한 오시기는 부인에게 매였어. 별주부 마누라가

0: 그때는 다 버리고 말리 정산 가신다니 인제 가면 언제 와요. 가기는 가되 못 입고 가는 곳이 있네.
1: 네. 아, 그러니까 이 판소리는 네. 1인 그 창작
0: 오페라죠.
1: 네, 오페라 연극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뭐 어떤 때는 보면 막 연극 속에 주인공이 되었다가
0: 그렇죠.
1: 또 옆에서도 관객이 되기도 하고
0: 그렇죠.
1: 뭐 가기는 가되 못 입고 이런 거랑 그렇죠. 그냥 또 그냥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0: 아, 그렇습니다.
1: 극이잖아요.
0: 예.
1: 그래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네. 많이 진도를 좀 나간 것 같습니다.
1: 네.
0: 물론 집에 돌아가셔서 연습하실 때는 정말 쪼개서 정말 다 쪼개서 처음에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조금 한 잔씩 붙였다가 처음부터 여기까지 연습을 정말 무한 반복 하셔야 될 수.
1: 그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40분 안에서 선생님이 그냥 같은 걸 반복으로 지금 예. 따라 부르기를 하잖아요.
0: 예, 그렇죠.
1: 근데 그걸 집에 가서 익숙하게 예. 하려면은 정말 그것도 무한 반복으로 들으셔야만이 한 시간에 다 배워내는 게 아니에요.
0: 아유, 그렇죠.
1: 판소리는 절대. 그렇게 배웠으면 누구나 다 판소리 배웠죠. 네, 판소리가 어렵다는 부분이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 시기비색이나 그 창조만 보더라도 별주부 마노라가 아장거리고 그렇죠. 나오더니 이 부분만 뭐 정확하게 하려고 해도 굉장히
0: 쉽지 않죠.
1: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연습하고 배우냐에

0: 따라서
1: 그렇습니다.
0: 더더 갈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오늘의 노래주머니에서는 연변 무형문화유산 판소리예술 전승인이신 연변대학예술학원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판소리 수군가 중 아내 이별 대목 배우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밀한 이었습니다.

토련님은 어찌 불기러게 사고 말씀만 하시나이까. 오, 그럼 우리 정당도 오고 우리 옥부도 한번 놀아보자. 토련님이 춘향을 옥부 한번 놀아보는디.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란하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초원청심한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네,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 진행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무료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이고요. 네, 또 직접 찾아가실 분들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 각신약대학방 본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원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은 청심치명팔매 아니라 약과에는 이렇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습니다. 본 제품은 치명을 유지한 8가지 증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음으로써 치명, 정심, 치명, 발매 아니라 이렇게 부르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주체로 놓고 말하면 심폐를 유연하게 합니다. 심장병 치료 제품인데 심폐, 폐경락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경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열이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에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는 제품 자체가 바로 초원청심환 보온 제품에 속하게 돼 있겠습니다. 특히 심폐열이 심한 증상은 심장병 환자들이 아주 쉽게 범하는 중요한 증상에 속하게 돼 있는데요. 심폐열이 심하다는 것은 그 임상 표현으로 놓고 말하면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 지켜보시오. 자기 전으로 자아 진단해보게다. 가슴이 침침하더라. 확실히 기침을 잘 깃습니다. 가래가 성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런 증상을 못 두어서 심폐열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제품 자체는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에 속합니다. 당대 중약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 페이지 수도 있습니다. 몽약 100대 명 처방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의 효과성은 아주 명처방집에 속함으로 명효과를 나타내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어 있으면서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우수한 특점을 갖고 있게 되어 있어서 한계 치료 과정은 넉 달의 한계 치료 과정으로 되어 있고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기본으로서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실한 효과성으로서 널리 알려지는 우수한 처방에 속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저는 초원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2: 예, 가슴이 침침하면서 답답하고 두근거리던 게 지금 예, 침침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고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1: 예.
2: 그리고 왼쪽 가슴을 예, 바늘을 쑤시면서 콕콕 쑤시면서 아파서 그래서 그럴 땐 굴지게입니다. 기댄 게 아프지 않고, 예.
1: 협심증입니다. 신조증. 예.
2: 예. 오른쪽 가슴 키웠다, 왼쪽 가슴 키웠다, 복판 가슴 키웠다, 이럴 땐 진짜 못 참다.
1: 그래, 예. 예, 예. 그래 전형적인 증상이죠. 예, 예.
2: 예, 이 증상도 싹 잃어버렸습니다, 선생님.
1: 그래요. 얼마 동안 복용하셨습니까, 이미?
2: 네, 저는 넉 달 썼습니다.
1: 아, 한계 치료 과정은

0: 알겠는지 아셨네요.
1: 예, 예. 예, 그 나는 이런 혹 같다고 자꾸 또 쓰게 했는데 이 혈압도 선생님 낮은 거는 혈압 낮은 사람은 올라가 높은 사람도 내려가 이런 다를 합니다.
0: 아, 그렇죠. 예, 심장 공동기 정상이 혈압 정상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0: 한삼이 다시 겨우방 연락하면 문점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좋은 정신만 얻어서 예, 고개를 얻는 게 좋습니다. 네.
0: 예.
3: 예, 이렇게
0: 아, 8달 잘 쓰셨다. 그렇죠.
3: 예.
0: 그럼요. 아,
3: 이거 쓴다면 예, 지금 약이 적감해 봤었어요. 지금부터 효과가 적절히 알기 때문에요.
0: 벌써 써보면 금방 어, 이 약이구나 그런 감을 느꼈죠. 예, 예. 예.
3: 자기가 효과도 없고 봐서 효과도 다르고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어떻게든가 내 이거 먹기 전에도 예, 이제 심장이가 가끔 가다가 예, 어떻게 돼서 두근두근 펴펴나다가 숨이 다 올라오지 않는 게 있죠.
0: 그렇죠. 예, 예.
3: 바쁘면 이래고. 특히 예, 나가 조금 움직임 더 합니다. 조금
0: 그렇죠. 예, 예.
3: 듣거나 이래도 예, 숨이 가끔가 잘 올라오지 않고 답답하면 이래고. 그리고 밤에 딱 반듯하게 너보다도 아프다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형 불편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 이거 쓴다면 어떤 뭐 아무튼 너보다도 이러고 잠도 잘 오고 예, 이런 증상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그게 바로 정상 범위에 속하는 건데 비정상일 때이다면 이렇게 저렇게 반드시 죽으러 이렇게 누워도 계속 불편한 감 느끼는 게 심장병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제품 쓰시니까 확실한 효과성으로서 누워 자기도 편하게 되었죠. 그렇죠. 예. 예.
3: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해결된 게 이 혈압이가 예, 혈압이가 이게 지금 이렇게 온장해야 되고 그래서 파도가 많던 게 지금 이것은 나 혈압약 지금 무슨 내 아니세 지금 혈압약 아예 먹었습니다.
0: 예. 그런 게 어떻습니까 혈압이?
3: 일 없습니다.
0: 정상입니까? 예.
3: 혈압 매일마다 혈압 측정해 보면 아무지 뭐 이런 증상 없습니다. 혈압 정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죠.
3: 내가 이 약이 무슨 심장 이런 혈압도 완전 이 혈압 관계라 혈압약 안 먹어도 아무 일도 없지 않습니까?
0: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 공능이 좋아지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예.
3: 예,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 야, 이 약, 아니, 이 좋은 약, 이렇게 내 나도 이런 좋은 약, 이번에 선택해서 쓰니까 효과도 많이 좋고, 지금 이 약은 내가 지금 오래 꾸준히 쓰려고, 예. 오늘 전시로 9가 더 변화를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시오.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다른 부작용도 없게 되었으니까 확실하게 믿음이 가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좋은 정신만 저도 쓰고 소리에 많이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고 우리 한국의 시동생이 지금 이 그런 여기 들어와서 부도 심장이나 연구소에서 이 좋은 정신만 녹달 쓰고 소리 한국에 지금 나가 일하는데 여문도도 가서 붙여줬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너나 잡으니까 금방 약 다 떨어져서 오늘 또 붙여달라고 기별이 왔어요.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이 많이 나갑니다. 어떻게 말하면 예, 그 숫자는 헤아리게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효과성하고 갈라놓을 수 없는 거지. 안전하니까 또, 예.
4: 어우, 모두 예, 써보고 이 심장약이 어디서 이렇게 웬만한 심장약을 붙들어는 감이 이랬더라고요.
0: 아, 그럼요. 예, 예.
4: 그래서 예, 오늘이 또 이 마이 배달받아서 붙이다고 그랬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삼삼이 다시 겨우방 연락받으세요. 예,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5: 좋은 정신만 지금 선택해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주약이 혈압도 조절해야 되지. 관심 비중이 심령도 고르겠고 심지어 통도 생기고 매일 늘상 가슴도 답답하고 그 증기도 올라가다 자꾸 숨 차고 시계 등 이런 게 좋은 정신만 쓰니까 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어, 그렇죠. 예, 예. 기발일 겁니다. 예, 예.
5: 납도도 애지든 것도 좀 많이 났고, 층기로 올라가다 미용 불편하던 게, 무슨 4층들도 막 올라갑니다.
0: 어, 예, 예.
5: 이게 자꾸 숨도 차는 것도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5: 이게 분이 좀 대답하다고 합니다.
0: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시게 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열심히 료정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예, 수고하세요.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4: 이 우리 가족은 좋은 정신만 쓰는 가족입니다.

0: 그래요?
1: 큰 거 뭐 작은 거 뭐 있네. 그래 너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근데 우리 큰 거는 이 당뇨 종합을 인해서 몸이 자꾸만 붓기니까 아래서 네. 하신도 붓기고 발을 걷지도 못하고 90이 넘었습니다. 90너인가?
0: 아, 그래요?
1: 지금 영정장 하신데 심장병을 내서 헐떡헐떡거리고
0: 심장병 때문에 부증이 생깁니다. 하시는 부증.
1: 네, 예. 말도 못하고 모자기를 눕지도 못하고 반드사기 눕지도 못하고 그저 조금만 헐떡거리고 감기만 오면 그저 꼼짝 못한다.
0: 그렇죠. 90너이라니까 예.
1: 예,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랬던 게 아이 그거 대접시키고 예. 먼저 서 그런 체각 싸서
0: 체각이 한각이 차려지니까 예예 예.
1: 그거 대접시키니까 붓긴 게 내리고 예. 어,
0: 그렇죠.
1: 대급 써서 헐떡거리던 게 그게 내리고
0: 그렇죠.
1: 그리고 가슴이 탁탁 막히고 바늘로 찍은 것 같은 게 그게 이렇단다.
0: 그렇죠. 심장만 든든하게 다면 그거를 백세 문제가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이 제품 선택이
1: 예,
0: 아주 맞습니다.
1: 기름 기그레 가가지고 예 식사 잘 해놓고는 밥을 잘 먹는단다.
0: 예, 예. 밥 잘 먹으면 됩니다. 예.
1: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된단다.
0: 예.
1: 그래서 얘 좋아질 지게 계속 어전 뛰지 말고 갈 때까지 이거 달고 있겠다는 그래 아홉각 배달 받자.
0: 아 그렇게 하라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네. 33에 다시 깨워 보입니다. 예.
1: 예
0: 건강기원입니다.
1: 전약 알선해줘서.
0: 아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땅분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신데. 예. 아, 이 자원통 휘발을 우리 집에 아저씨께서 이거 다 쓰고 있나 얼마나 효과를 얼마나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0: 예.
3: 원래 우리 아버님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그날 고혈압이 그때는 170, 160 올라가서 그때마다 남쪽에도 막 병원에 가서 혈관을 얼굴 놔야 되고
0: 어허,
3: 그래 그런 게 어디서 막으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 바빠하고 기침을 쉬게 하길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전문 검사를 하니까 관심병이 있고 예, 이 심폐가 문제
0: 심폐 있다. 문제가 있어 그런 겁니다. 관심병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구체 증상 가운데서
3: 예,
0: 심폐가 유난하지 못한.
3: 그래서 그냥 관심병이 심혈이 그다음 막 120, 110, 어때 막 130까지 올라갈 때는 막 그저 답답해서 뭐 숨을 헐떡거리면 걸지도 못한다.
0: 그렇죠. 먹었습니다. 그 정도면.
3: 네, 예. 그래서 병원에 약도 1년 1번도 세게 하고 정말 여러 가지 약 많이 써서 알려진 게 방송을 듣고서 이 자원성 휘발을 쓰기 시작하는데 야, 효과를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벌써 제일 처음에는 몰라서 서통서 채통자가 한동 더 줍니다.
0: 예, 그렇죠.
3: 예, 그래서 답답한데 예. 벌써 이거부터 한동 채통자 다시고 전에 벌써 마미비를 포근한 게 가슴이 그렇게 답답하고 막 숨이 차도 그 정도에 어서
0: 효과가 빠른 특징.
3: 납니다.
0: 예, 그렇죠.
3: 어, 그래 우선에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이분이 심장이 그리 나쁘던 게 어찌 그리 좋아져 내가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성 휘발을 먹고 그래서 약도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심장병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좋아진 거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계속 3통부터 그 다음 9통 두 번 쐈습니다. 어제는 오래 먹었습니다.
0: 예.
3: 넉 달 거의 먹었는데
0: 예.
3: 넉 달 차야 됐겠고 예. 지금은 저녁에 잠을 매일 저녁에 앉아서 집은 상에서 앉아서 쉬고 그러던 게 지금은 저녁에 잠을 자주 혈압 조절 지금 잘 됩니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예 예. 심장 건강이 좋아지네요.
3: 벌써 석 달, 두 달을 잡수고서 여러분은 별로 잡수 쨈도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0: 예.
3: 잡수고
0: 처음 찾아가서 끊을 수 있습니다. 예.
3: 어, 뒷골이 그냥 아프던 게 아프지 않다지 또 심장하고 비활량도 좋아서 그런지 기침은 지금 덜 납니다.
0: 그렇죠. 예예 예. 심폐혈이
3: 가래가 막힌 것도 이렇고
0: 해결되니까
3: 이런
0: 예,
3: 여러분의
0: 그렇죠.
3: 효과를 잘 봐서 우리 아빠 이런데 이렇게 좋냐고 요즘 처음 만났다면 잘 어느 약보다 효과 좋다면 그래서 이 고부에 계속 잡시 오기를 잡시길래 오늘 또 배달받겠다 9통 더 달라받았어 계속 이 약 마시겠다
0: 그래라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예. 믿고 쓰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3: 부작용이 없지 먹기도 편리하고
0: 아, 그렇죠.
3: 가격도 얼마 편리하고
0: 아, 그렇죠. 여러 말로서 많은 예.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예. 예.
3: 그래서 오늘 또 9통 더 달라받겠어요.
0: 예. 33에 다시 겨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마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치료에서는 확실히 알아주는 우수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신 분들이 아, 이 제품은 나에 대해서 효과성이 뭐 뜸하더라 하는 분은 지금까지는 거의 한 분도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내가 누구한테 권해서 그분이 복용한다면 고맙다.

0: 하고 효과 좋다고 이렇게 치열할 분, 아, 당신이 추천한 약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아까 제가 시초에 말씀드렸지만 해도 처방 자체가 우수 처방이고 명처방집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몽약 100대 명처방집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견제서 복용하시겠다면 군주의 기관으로 되는 심장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치료 효과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많은 분들은 지금 뭐 혈압이 조절받으셨다.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압약을 점차 적게 들다가 완전히 끊기까지 되었다.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바로 혈압을 생성하는 것은 심장에서, 심장은 혈압을 생성하는 동력 펌프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는 높은 혈압,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 확장할 때, 원상태로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때는 그 낮은 혈압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러니까 수축 이완 이게 정상으로 되게 되면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전증이라 하게 되는데요. 수전증은 물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요. 파킨슨 질병의 초기 증상, 그리고 간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서 손을 떠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손을 떠는 분들이 비례가 아주 높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서 손을 떠는 분들이 있다 하게 되면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는 백자양심환이란 거 함께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떠는 증상에 많이 개선을 가져오는, 술을 붓거나 물을 붓자 해도 손이 이렇게 떨기고 젓가락질 해도 손이 떨길 수 있는데, 이 좋은 청심환을 드시면서 백자양심환 함께 드시면 확실한 효과성을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혈 공능이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칭단바이 도타이라는 거 함께 드시는 걸 또 권하니까 여러분들 심장병 치료에서는 다각도로서 뭐 제가 이야기하는 걸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1: 2026년 제8차 주이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이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2일 소집됐습니다.
2: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3일 주당위 상무위원회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습금형 총사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한 중요 연설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동서부 협력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전국 동서부 협력사업회의 정신, 습금형 총사기가 산동 덕주 고찰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습니다. 습금형 총서기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중요 연설은 105년 내 중국 공산당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결 인솔에 걸어온 빛나는 여정과 창조한 위대한 성과를 회고 총화했고 중국 공산당이 끊임없이 휴양을 이룩할 수 있었던 여섯 가지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밝혔으며 새 로정에서 전

0: 중국 공산당인들이 신심을 굳건히 하고 계속 분투할게 대 다섯 가지 반드시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는 바 다시 한번 전당을 향해 새로운 역사적 휘황을 힘써 창조해야 한다는 위대한 호소를 함으로써 신시대 새 로장에서 당의 중심 임무를 실현하는 데 전진 방향을 가르쳐주고 근본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각급 당위 당조는 습금형 총석이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중대한 정치 임무로 삼고 당위 당조 회의 리론 학습 중심조 등을 충분히 이용해 집중 학습을 전개하고 각급 당학교 행정학원을 이용해 교양 양성을 전개함으로써 광범한 당원 간부들이 그 속에 담긴 풍부한 내포 핵심 요의와 실천 요구를 깊이 터득하도록 교양 인도하고 이를 확실하게 두뇌를 무장하고 당성을 단련하며 실천을 지도하고 사업을 주동하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선전 강연을 정성껏 조직 전개해야 합니다. 온 오프라인 일체 추진을 견제하면서 전방위 다각도로 선전 해석 사업을 잘해 습금형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이 가가호호에 알려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리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우량한 학풍을 발행하면서 습금형 총석의 중요연설 정신 학습 관철을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 학습 교양 전개와 결부시키고 개혁, 발전, 안정 등 재반 사업을 잘하는 것과 관통시켜 연변의 도약 주월이 더욱 큰 돌파를 이룩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습금형 총서기가 동서부 협력 사업을 상시적으로 자를 때 대해 내린 중요 지시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찰하고 전국 동서부 협력 사업회의 포치 요구에 따라 복근 영하 협력 등 유익한 경험을 학습 운영하며 길림절강 전목 협력을 깊이 추진해 호혜 상생 공동 발전을 힘써 실현해야 합니다. 산업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투자와 연변 발전의 결합점, 출발점을 정확히 찾아 기업 플러스 자원, 시장 플러스 제품, 본부 플러스 기지 등 협력 방식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더 많은 자본, 기술, 대상을 연변에 유치하며 절강 산업의 단계적 이전을 이어받아 연변의 실물 경제를 공고히 하고 장대시키는 데 동력을 더해야 합니다. 문화관광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우리 주의 생태, 민속, 변경, 빙설 등 문화관광 자원 천품에 입각하고 절강의 문화관광 운영, 뉴미디어 선전 우세를 빌어 문화관광 협력 기제를 다그쳐 구축 완성하고 문화관광 활동과 문화체육 경기를 상시적으로 연합 개최하며 량질의 문화관광 자원을 서로 추천 속에 문화관광 시장을 함께 발전 장대시켜야 합니다. 민생분야 협력을 1층 심화해야 합니다. 절강의 량질 공공자원을 적극 도입해 학교, 병원 등 결연 공동건설을 착실히 추동하고 개거 양로봉사 브랜드를 다그쳐 구축함으로써 협력 성과가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로 전환되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각급 당위 정부는 중공중앙정치국 회의 정신을 참답게 관찰하면서 최저선 사유,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고 홍수 방지, 위험 제거, 재해 구조, 재반 사업을 착실히 잘함으로써 전주가 안전하게 증수기를 넘기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요해 중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큰 하천, 저수지와 도시 침수 우려 지점, 위험구조 실전 훈련을 착실히 잘하고 증수기 24시간 당직과 지도일꾼 인솔 제도를 엄격히 실시해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습니다.
1: 두 당의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조장인 류신강의 사회하에 2026년 제8차 주인민정부 당조회의와 16기 주인민정부 제59차 상무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에서는 습금평 총서기의 최근 중요연설, 중요지시 정신과 국무원 상무회의 정신, 성정부 상무회의 정신을 전달, 학습, 관찰하고 연변 조선족 자치조 민족단결 진보 촉진조례 수정초안을 심의했으며 최근 중점 사업을 포지했습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항상 방심하지 않는 책임감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고품질 발전을 수호해야 합니다. 극단적 날씨에 대한 극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당의 혁신적 리론이 변강 민족 지역에서 거둔 생동한 실천과 풍부한 성과를 잘 총화하고 주당위의 포치 요구에 따라 1년의 고품질 자정 건언 보고를 형성해 사회 각계가 연변의 도약 추월에 지혜와 힘을 기여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도시갱신 중점 임무를 잘 실시하고 식량 안전 보장

0: 확장과 대규모 빈곤재발 방지 최저선을 확실히 지키며 출산 친화적 사회 건설을 다그치고 기초교육 자원의 독립적 배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 활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방출시키고 현대화 응급관리 체계를 다그쳐 건설하며 전 사슬에 걸쳐 중점 업종 분야 안전 정돈을 추동해야 합니다. 취업 규모 확대와 질 제고를 지속적으로 힘써 추동하고 높은 수준 개방 협력을 확대하며 생산, 학습, 과학 연구, 실천 응용의 심층 융합을 추동하고 퇴역 군인의 취업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심계소 조사에는 문제의 시정 사업을 엄숙하고 참답게 추진하고 원초적 혁신에 유리한 과학연구 생태를 조성하며 생태계통 최적화를 통괄적으로 추진하고 도로교통안전치리 수준을 1층 제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정부계통의 당에 대한 전면 엄격관리가 심층 발전하고 정확한 실적관 수립 및 실천학습교양이 깊이 있고 실속있게 펼쳐지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러시아와의 실무 협력을 심화하고 단광 본질 안전 수준을 제고하며 15호 전문 계획 편성 사업을 다그치고 환경 보호 독찰 반영 문제 시정 사업을 잘 추진하며 길상 3딤 4대 창고 건설을 다그치고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 3년 행동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취업 중소 사업을 전력으로 잘 수행하고 신형 공업화를 다그쳐 추동하며 신계 감독의 엄숙성과 권위성을 수호하고 대중 주변의 부정 기풍과 부패 문제 집중 정돈 사업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며 경영 환경을 끊임없이 최적화해 대중의 획득감과 만족감을 확실하게 제고시켜야 합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법에 따라 민족 사물을 치리하는 능력과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여러 민족 대중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더욱 유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인도해 우리 주 민족 단결 진보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해야 합니다. 경제 운행 재반 사업을 확실하게 틀어지고 더 많은 실물 자금량과 유효 투자량을 힘써 형성해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과 문제 시정 사업을 결합해 일체 포치 추진해야 합니다. 안전 생산 근본 치리 난관 공략을 착실히 추진하고 공공 안전 분야의 위험 우환을 빈틈없이 예방 통제하며 홍수 방지 감음 대처 긴급구조,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을 전면적으로 잘해야 합니다. 중앙환경보호독찰 요구에 엄격히 기준을 맞추고 신소사건 처리 후속사업을 착실히 잘 추진해야 합니다.
1: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춘황투쟁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2월 옹성가사 회의에서는 춘황투쟁을 벌이고 무기를 탈취하며 혁명 무장을 확대할 때에 대해 배치했습니다. 1932년 1월 중공 동만 특위는 투쟁 문서를 발표해 반일, 무기 탈취, 소베트 정권 지지 구호를 명확히 내걸었습니다. 같은 해 6월부터 중공 동만 특위는 농민 대중을 널리 동원해 세금 채무 저항, 식량 빌려 보리 고개를 넘기, 일본 침략 반대, 진일 앞잡이 숙청을 내용으로 하는 춘황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투쟁은 추수 투쟁의 연장으로 당 조직의 통일적인 영도화에 전개됐으며 반일 색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변 각계 군중 조직이 일떠나 무기를 탈취하고 일제 주구와 악질 지주들을 청산했으며 식량을 빼앗아 빈곤농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연길, 왕청, 화룡, 훈촌 등 여러 곳에서 잇따라 투쟁이 전개되었고 여러 민족, 농민, 군중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투쟁은 석 달간 지속됐습니다. 이 투쟁은 일제와 그 주구 세력에 중대한 타격을 입히고 여러 지역의 괴뢰 기층 정권을 마비시켰으며 연변의 광범한 농촌 지역이 혁명군중 조직에 의해 장악되면서 당시 군중혁명 투쟁의 새 국면을 열었습니다. 이는 이후 항일무장 세력 결성과 항일유교 근거지 개척을 위한 군중적 기반을 확고히 다졌습니다.
0: 오늘 중화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개를 해독에서는 민족단결진보촉진법 립법의 중요 원칙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제정사업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랐습니다. 첫째, 정확한 정치 방향을 견지하면서 민족사업 강화 및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사상을 근본 준칙으로 삼았습니다. 둘째,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을 견지하면서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길을 확고부동하게 걸었습니다. 셋째, 네 가지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공통성을 증진하고 차이성을 존중하고 포용했습니다. 넷째, 헌법에 따라 입법하는 것을 견지하며

0: 서 기타 법률과의 연결을 잘했습니다.
1: 화룡시 당위 선전부에서 주도하고 화룡시 문화관에서 알심들을 준비한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원봉거 정신과 신시대 찬가, 몰입식, 음악사상 정치 당 수업이 일전 화룡시 문화관에서 펼쳐져 문의 형식으로 변강 건설의 세월을 재현하고 본토의 홍색 분투 정신을 전승했습니다. 무대에서 배우들은 소박한 말로 지난 간고했던 세월을 들려주었습니다. 불근의 변강 비춘의 고전 선율과 더불어 펼쳐진 조선족 특색 무용과 정경 재해는 로일대 건설자들이 절벽을 뚫어 수로를 내고 군민이 한마음으로 수로를 건설해 풍작을 이룬 감동적인 과정을 생동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당수업은 리론 선전 플러스 정경 재현 플러스 음악 합창 모식을 취해 원봉거 건설 역사를 주선으로 삼아 변강 대중들이 변강을 진흥시킨 분투 이야기를 생동하게 재현함으로써 홍색 사상 정치 교양이 더욱 생동하게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관중 손정입니다. 극중 정복화로 인해 말은 저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개산정은 돌을 쫓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실속 있게 일해 변강을 진흥시키는 상징입니다. 저의 개산정은 바로 착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묵묵히 산을 여는 한 자루에 정리되어 변강에서 묵묵히 기여하랍니다. 화룡시 문화관 당지부 부석이 양진해입니다. 우리는 원봉거 정신으로 변강 건설 음악 사상 정치 당수업에서 원봉거 정신을 고양했습니다. 여기에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간고 분투하며 용감하고 굳세게 전진하는 정신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 당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청년들이 모두 로일대 이런 우량 전통을 전승해 나가고 당원과 대중들이 당시의 간고 분투 정신과 세월을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다음 단계 화룡시에서는 전시 범위에서 공익 공연을 펼치는 동시에 견학 로선과 온라인 교양 자원을 결합해 원봉거 정신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고 대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대표팀이 2일 흑룡강 개서로 출정했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2일 연변 대표팀 선수 23명은 연길 서역에서 투지를 다지며 출발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녹색 통로를 개통해 연변 대표팀의 출정에 편리를 도모해 줬습니다. 연변 대표팀 선수 임건웅입니다. 개서 대표팀과의 경기를 위해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몸 상태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전술 배치를 충실히 이행해 이번 경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개서에 도착한 연변 대표팀은 현지 주민과 축구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꽃을 선사하고 관악단은 특색 민족 음악을 연주했으며 선수들도 계속 현지 특색 음식을 맛보게 연변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계속 자원봉사자 신직군입니다. 연변의 벗들이 계서에 온 걸 환영합니다. 우리의 특색 칼국수와 계서 냉면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이번 원정 경기에서 연변 대표팀 선수들은 고향의 기대와 두 지역의 우정을 안고 축구 팬들에게 멋진 경기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7월 2일 오전 길림도나 민간 칼그림 북경 진출 활동이 국가 대극장에서 개막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7월 6일까지 펼쳐집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100여 점의 칼그림 작품을 북경에서 선보였으며 풍경과 인문 두 개 부분으로 나뉘어 칼그림의 독특한 예술적 매력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0: 우리주에서는 소비품 보상 판매 보조 품목을 1층 확대했습니다. 확대 품목에는 지능화 연기 배풍기, 지능화 취사 도구, 지능화 정수기, 건강 감축 설비가 포함됩니다. 보조 기준은 상기 제품의 각 단계 우대 혜택을 제외한 최종 판매 가격의 15%입니다.
1: 올해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을 위해 군촌 방천 풍경군은 전형 졸업 혜택을 내왔습니다. 2026년 전국 대학 입시, 고중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은 수험증을 제시하면 군촌 방천 풍경구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0: 근일 연길 주민 오 선생이 소위 인터넷 주식 전문가의 말을 믿었다가 7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연길 공안은 사기 방지 조기 경보를 발표해 주식 투자 시 낯선 APP를 멀리하고 인터넷 주식 추천 생방송을 경계할 것을 일깨웠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이금이었습니다.
2: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0: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들어라 보아라 청춘아 7월의 하늘을 우리는 모두 다 중화의 아들 딸 꽃바람 부는 곳에 흰 구름 있고 흰 구름 웃는 곳에 흰 비둘기 있네 날아라 비둘기야 날에 쳐 날아라 창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계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리우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5점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

1888-4430-2234번 1888-4430-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략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략입니다. 장략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략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예, 지금 장약 심리방 우리 활동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7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예, 딱 열흘 동안 하는데 예, 이번에

0: 연장이 없습니다. 예, 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아, 우리 활동이죠. 예, 예, 장약 심리방 항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가정용 전기 제품을 선물로 드리는 아, 우리 활동에 예,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예,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침대 위에 펴는 건데 아주 고급적인 무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쓸 수 있는 아, 건강 웰빙 매트입니다. 예, 넓이가 1m80이고 길이가 2m 됩니다. 예, 예, 시원하면서도 편안한 또 숙면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베개 두 개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침대에 펴는 이 매트는 양 옆을 다 뽑으려 했고 아, 앞 뒷면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량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공기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고 시원한 감을 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예,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100원에 달하는 고급 아, 독수리 벨리 전기 압력솥을 드립니다. 예, 아, 양스치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이죠. 예, 예, 사용하는데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요리를 할 때 꼭 필요한 요리 필수 제품입니다. 예, 찜을 한다거나 조림한다거나 할 때에도 편리하고 아주 빠르게 물 한 방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찜닭을 맛있게 해드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압력솥은 여러 가지 공능을 구비한 우수한 제품이고 옆에서 불이 센가 약한가도 지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무슨 요리를 하려면 버튼만 누르면 완성됩니다. 예, 그리고 낮에 출근하면서 아, 저녁에 와서 찜닭을 드시겠다 하면은 예약을 눌러놓으면은 저녁에 어김없이 찜닭도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실용적이면서 과학기술감이 강한 제품이죠.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개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이 개카노 공기청정기는 양스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상품입니다. 예, 예, 사용이 아주 편리하고 간편하면서도 고급적이죠. 예, 강대한 공능 효과가 있고 리모컨으로 조절하면서 쓰는 게입니다. 예, 예, 3단계 공기를 정화하고 시간을 설정해놓고 조작해도 되고 심도 있게 요구하는 기술로 빠르고 확실하고 확실하게 오염을 제거해 준다. 예, 예, 그리고 아, 여러분 이래면서 여러분이 집안을 공기 좋게 해주는 고급적인 그 공기청정기이죠. 예, 이 공기청정기를 써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예, 한참 커팅에 공기청정기를 켜놓고 사파에 앉아있다가 침실에 들어가면 완전히 대비가 크게 알립니다. 예, 그리고 온밤 침실에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다가 커팅에 나오면은 커팅에 공기 희박한 감이 확실하게 알립니다. 예, 예,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겁니다. 예, 예, 공기청정기를 켜놓은 칸에서 너무 좋아서 그 애완견이 근본 나오려고 안 합니다.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은 36곽을 사시는 분들에게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1,980원에 달하는 고급 공기 청정기를 한 대 증송해 드리기 때문에 이번 기회가 아주 좋지요. 예, 예, 이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작년 심리방 약은 먹나 한단다.
0: 예.
2: 예, 네, 예, 재작년에 이 심리방 썼는데 신장이 나빴었는데 재작년에 생긴 지금 작년부터 아무 이상 없이 전사되는 사람으로 활동하고 다닙니다.
0: 예, 좋은 일입니다.
2: 예, 그래 아무 모습도 없이 활동 다가오게 됐다. 이야기 너무 좋았거나 내 또 우리 영감 작년에 놓고 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출연하니까 이야기 좋은 거 알고 인사 태어난 다음에 이야기 싹 그랬더니 그때부터 잡생이 지금 딱 6달 잡다는데
0: 예.
2: 오, 정상적 사람과 똑같습니다.
0: 예, 원래 그렇게 효과가 팍 납니다.
2: 예, 북한 나라 땡기 여섯 달은 하루 다 쉬고 매일 땡기.

0: 다 놀라.
1: 얼마 줬습니까?
0: 예, 이게 우리 놈이야. 이야기 최고라고, 내 이야기 나서 살려줬다고, 이야기 정말 계속 먹겠다, 이래면 그랬대다.
1: 아, 예.
0: 예, 걔, 내 우리 엄마 나타진 거 보고, 이 주위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무슨 약 잡수 기름인 것 같다. 내가 우리 한절 안에 또 부마던 거 이래 소개라고. 또 주변 사람들도 여러 그래 소개를 했는데 다 효과를 봤습니다.
1: 효과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예. 누구를 소개를 해주면 이 요거 아이 먹는 약입니다.
0: 예, 그래서 예. 치세받고 그 집에서 또 예, 영감이 또 그 소개를 하는 그 할머니 영감이 또 예, 헬레사 있고 소리는 보지 못하고 어디 나고 매겹다고 이래면서 예, 엄청 못한다.
1: 예.
0: 예, 걔이하고 내가 같이 드셔보라 했더니 같이 먹는 게 또 너무 좋아가지고 이 집에서 예, 또 이하고 또 배달받겠다 합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전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이 상약 심내방을 먹고 예,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네. 예.
3: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20년에 동안 혈압약을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3: 그러다가 예, 방송을 듣고서 이 상약 심내방을 먹게 됐는데, 예,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결국 예, 몇 달 이 약을 저기나 먹고, 결국 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예,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유지량으로 예, 먹었는데, 예, 혈압 조절이 정말 너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지금은 예, 이상한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원래 또 그리고 예, 관심병이 있어가지고 예, 숨이 많이 차고 또 예, 갱색이 와서 예, 머리에 계속 어지럽고 잠도 안 오고 말아나 이렇게 웃거나 해도 예, 땀이 오고 눈이 저기나 뭔가 부들부들 돼가지고서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8개월 자후에 이 약을 먹고서 예, 너무 좋아졌습니다.
1: 예.
3: 이 약은 예, 소장이 해발이 그렇게 높은 데서 예, 자란 야생약재들로 예, 제조한 우수한 약을 써 그러는데.
1: 예.
3: 보다 예, 다릅대다.
1: 다르지요? 예.
3: 예, 우리 부부는 예, 당약 이 심내방만 먹으면서 예, 건강을 찾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선생님 하나 문의합시다.
1: 예.
3: 예, 예, 활동실에 다니는 아주머니는 예, 저기 남은가 그지 신랑은 예, 남편은 혈압이 이렇게 확 났고, 그리고 또 관절도 있고, 또 네 갱색이 두 번이나 오고,
1: 예.
3: 그리고 아주머니는 예, 형 이렇게 심장이 너무 이렇게 숨이 차가지고, 땀이 안 오고,
1: 심장이
3: 예. 세게 난다 말입니다.
1: 예.
3: 이래서 영 고생했는데, 예, 내 소개로 인해가지고서 예,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예, 약이 예, 효과가 너무 이렇게 잘 나고, 예, 이렇게 나쁜 게 예, 알린다면서, 예, 이 약이 홍조한 약이라고 소리에 효과 나쁘게 예, 바짝 쓰겠다면서 예, 이번에 예, 배달받겠답니다.
1: 예, 이 혈압이 낮고 관절도 안 좋고 예. 내 영색이 또 두 번이나 그분이 왔다 잼까 예, 그리고 또 그 아주머니는 또 잠이 안 오고 숨이 차하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심장이 아주 좋다. 그런데 다 이게 그런 이런 증상에 쓰는 약입니다. 예. 그래서 예. 그분이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1: 지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예.
3: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제가 혈압을로 예, 20여 년 고생한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4: 혈압 조절이 안 돼가지고 예, 이렇게 바닥을 잡고 생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고생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서 예, 소약이 고혈압 약을 세 가지를 먹으면서 예, 오전에 먹고 저 오후에 두 가지를 먹고 이러면서 예, 되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혈압 때문에
1: 예.
4: 걱정 많이 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1: 예.
4: 그래다가서 이 소장약에 이렇게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리는 이 소장의 약이는 이 좋겠다 딱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내 증상하고 영 맞더라 말입니다. 영 딱 마음에 들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믿음이 가가지고 써봤는데 확실히 그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4: 혈압이 그 몇 달 먹으니까 혈압이 안정되고 예 고정되더라 말입니다. 예. 파도에 아이 생기고 예.
1: 예.
4: 그래서 이게 혈압이 상당히 좋구나 해서 선생님 그 문의를 하니까 예, 치료 방법 알려주더라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방법 때 선생님 말씀대로 하고 또 한 가지 방법도 알려준 것들 했는데
1: 맞습니다.
4: 지금은 예, 약 한 달 반을 먹었는데 혈압 조절이 상당히 잘 돼가지고 지금 심내방만 먹습니다.
1: 아, 예.
4: 예. 그래도 예.

0: 협소들이 상당히 잘 된단 말입니다.
1: 예.
0: 그래 혈압 때문에니 걱정 큰 걱정 들었습니다.
1: 예.
0: 예, 시름 났습니다. 그리고 예, 뇌경색이 있습니다.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예, 그냥 머리 안이 어지럽단 말입니다. 거리 그리 터분하고 뭐에 한개 닦인 것처럼 부딪히고 예, 정시아이 나고 예.
1: 다발성 뇌경색이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0: 예, 뒷골이 예. 당기고 예, 어지럼증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그저 빙 돌아가서 예, 뭐 짓구설이 걸어댕겼습니다. 쓰러질까봐 예.
1: 예.
0: 그랬는데 그 지금 예, 머리 안이 그 한계 거친 것처럼 예, 말쑥하다 말입니다. 정신한다 말입니다. 예. 아프지 않고 예. 그다음에 어지럼증 나던 것도 안 나고 계속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안 나고 예. 영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바짝 납니다.
1: 아, 예. 예, 그렇지.
0: 예, 그래서 내방 먹고 혈압 조절이 잘 됐지. 뇌경색을 해서 고생했는데 그게 그 큰 문제를 해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 관절이 더 좋지 않습니다.
1: 예.
0: 관절이 좋지 않아서 예, 이게 여전만 두추도 있고 구조정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치료 힘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안마 치료도 받고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도 하고 예, 그래 했는데 말대꾸 이제 또 지나간 다음에 또 자꾸 재발하더라 말입니다.
1: 예.
0: 예, 아프다 하기라면 의심부터 다리 발톱까지 징징 저리나면 걸지 못했습니다. 특히 밤에 자지 못했단 말입니다. 징징 저리고 아파가지고.
1: 네.
0: 예, 그래 활동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예. 가볍고 운동하기 편하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저 싱싱 걸어 댕깁니다. 층집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1: 좋죠.
0: 아무 문제도 없단 예.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에 그 저기 뭐 우리 부부가 같이 먹습니다. 이하고 심리방
1: 네.
0: 나 먹으기 나면 다 이래저래 별 생기
1: 그렇죠. 예.
0: 예. 그래서 이번 활동도 좋지 공기 청정기도 좋고 욕심나지 해서 이번에 36가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이번에 약 쌀 때 예. 거서드리는 이 공기 청정기를 거서드리자니까 약도 예. 이게 돈 4752원을 감면해 주는 기초상에서 예. 또 그 공기 청정기까지 주는 게 얼마 좋습니까?
0: 예.
1: 이번 기회에 참가하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약 잡술 바하고는 예,
0: 예, 예, 예, 이럴 때 고맙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예.
1: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그 방에 심리방을 먼저 한다는데.
1: 예.
3: 장병이 심하고 또 뇌경색 두 번 나왔어서 그런데 이 상약을 쓰기 전에는 정말 저는 요알링이 실렸어요. 1년이 몇 번 찍어서 입원하고 이 병이 심할 때는 어지럼증이 나고 심장이 통쇠 나고 또 특히 뒷산병이 아프고 숨이 차면서 예. 너무 바빠서 땀을 얼마 흘리지 모릅니다. 빨빨거서. 그래서요. 나는 이럴 때마다 입원해야 뭘 알겠지. 그때 요한링이 술에서 입원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 선생님 강의도 듣고 이 장약 심리방에 대한 강의도 듣고서 이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뭔가 대구는 뭐로 살았어요. 대구는 입원해야 합니다. 지금.
1: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3: 예 돈도 얼마 전략하고 얼마나 돈도 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또 고혈압 환자 되나고 나의 30년 동안 그냥 소약하고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 지냈는데 이 상약 신예박을 먹은 후에는 선생님이 지도하여서 뭐에 또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 번에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고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이 방법대로 먹었는데 야 혈압조절을 잘 되는데 아홉 달 만에 장약만 먹는데 혈압조절을 그리 잘 되지 않을까?
1: 잘 되죠 원래. 예, 혈압조절이 잘 되는 약입니다 원래.
3: 그리고 이 약은 예, 정말 먹어볼까네. 이 약은 정말 해바리나 포니스를 쌓은 고연에서 사는 야생약자이고 그 가운데 또 홍경초는 예, 5,400m 되는 그런 높은 데서
1: 자랑하게 예, 그렇죠.
3: 그리고 저는 이 약은 예, 세상에서 연황금으로 벌리는 약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갔더구만.
1: 맞습니다. 예.
3: 그래 그러지 약 혈액 영 강렬하고 예, 정말 확실한 효과를 본다.
1: 아, 예.
3: 그래놓고 여러 가지 병이 지금 해결돼서 얼마 전도 모르겠습니다. 이 병이 이 약에 대해서 예, 긍정이 가기 때문에 우리 아발가 둘이 계속 먹길래 이번 활동에 참가했었다.

0: 그래서 이거 먹었는데 요즘에는 변비도 또 있답니다. 이거 다 쏠쏠 효과 좋다면서 이런 활동이 좋다니까나 이번에 그 36과 아무 공기 청정기 그게 역시 나고
1: 이게 돈도 감해 주셈까 4752원이나
0: 예. 그래서 이날 10일까지 끊어달까 아 그래 끊어기 전에 빨리 따기도 자기도 이번에 36과 받아봤겠답니다.
1: 예, 이번에 지금 이렇게 더블 때 이 공기 청정기라면 가시면 좋습니다. 이 집안에다 이런 거 한 대를 너무너무 얼마 좋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9번 보고.
0: 예, 2417979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입니까?
1: 예, 맞습니다.
3: 전사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내 저기 물어보자는 거는 내 이양이 어느 때부터 욕심나고 딱 좋은데
1: 예.
3: 내 무슨 병이 걸리는가 뭐 노공수도 두 번 왔다 갔지. 그다음에 이번엔 또 그 노회수라는 게 또 와서 예.
1: 예.
3: 고리띠.
1: 노후의 소를 언제 진단받았습니까?
3: 가서 진단받았습니다.
1: 아.
3: 그래서 이야기 들어볼까 하는 게 딱 좋은데.
1: 맞습니다. 이야기. 예. 말씀하시고.
3: 내 밤에 소변 있지 않습니까? 영 잤습니다.
1: 아, 예.
3: 밤에 소변 다른 사람은 대여섯 번, 난 여덟 번씩 봅니다.
1: 야. 아유.
3: 예. 아직 못합니다. 원래 또 자, 원래 못 잤습니다. 그래, 이 수면제를 먹은지도 예. 여러 해 되는데, 요즘 수면제를 먹어도 다 그냥 자지 못하고. 그래서 그리고 지낸.
1: 아유.
3: 근데 이 아우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 내게 딱 좋은데, 근데 이 소변이 자는 것도 해결될 수 있으니까
1: 이거는 이 콩팥이, 예, 콩팥이 허증도 치료해 준다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예, 그 이 콩팥이 허증을 한참 동안 이 약을 잡수면서 치료해 주느라 보면은 좀 이래 하는 새 쓰느라면 좀 알릴 게입니다. 이게. 예, 이 약을 쓰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소변 때문에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네. 이 때문에 지금 그 이 효과를 보는 분들도 지금 아주 많은데 우리 여기 지룡이랑 우슬이랑 홍경천이랑 여기 다 그 이 그 콩팥이 허한 이런 증상을 치료를 해주는 건데 예, 네. 이 그런 특별히 그런 소변이 작거나 이런 걸 많이 해결됐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력을 이제 노공이 두 번이나 왔잽니까? 기력은 노회수도 있다지. 노공이란 치료를 하는데 이게 까나 딱 그래서 우리게 서상약인데 치료 딱 된다고 쓰여 있고, 예. 기력을 이 노회수라는 거는 이게 신경계통 질병입니다. 예. 뇌조직이 축소되면서 이게 신경세포가 그런 조직이 그 상하면서 이렇게 그 진행되는 이런 질병인데 이 노회수 치료에도 이렇게 효과가 좋은 약입니다. 그 쓰는 예. 게 맞습니다. 노공이 왔으면 꼭 써야 됩니다. 이거.
3: 글쎄 이거 딱 쓰기 싶은데 그리고 예, 그 저기 목에 그 올라가는 그 혈과 이게 무슨
1: 아 경동맥이겠지, 그러니까.
3: 예, 한쪽은 오른쪽은 절반이 넘어 맥히고 왼쪽은 절반이 맥혔다.
1: 그리고 예, 우리 약은 그 이 새로운 치료 방법인 이게 아주 그 그런 강한 이런 그 성분입니다. 예, 이 핵심 성분인데 예. 이 핵심 성분인 특효 이 성분을 가지고서 예, 그 예.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 이거 그런 이 몸속에 그런 혈관들이 막힌 거에 예, 그거에 예, 해결해 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예.
3: 네, 그리고
1: 예, 그거 지금 그 또 그 이 그런 게 와가지고서 경동맥이 빵활이 와가지고 있어가지고서 네. 그래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넉 달 반 어떤 분들은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이렇게 네. 어떤 분들은 또 아홉 달이 됐대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른다 이래가지고 네. 검사를 해본 게 그게 예, 줄어들었거나 그 다음 또 어떤 분은 없어졌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약은 아주 이 강력한 그 약입니다. 예.
3: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1: 예.
3: 그 활동하는 게 우리는 한 세 마이 사람 도 없어서 제일 잘 적은 활동이 몇 각이
1: 아홉각입니다. 제일 적은 합격이
3: 몇 각 더 줍니까?
1: 이거는 더 그 몇 각을 주는 활동인 게 아니라 현금을 감해 총금액에서 현금을 감해드리는 우리 활동인데 구체적으로 2417979번으로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예.
3: 네, 알았습니다. 예,
1: 그렇게 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당뇨 심리방 5년 3개월째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약을 써도 없지만 이만큼 더운 약은 없는

0: 같습니다.
1: 하, 그렇죠.
0: 예. 정말 이 약처럼 딱 소리나게 치료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저는 노쇠산이 혈압이 낮아가지고 노쇠산이 두 번 오다 나니까 반신을 지우셨거든 게 지금은 내 가고 싶은 데를 한 대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이 약 먹고.
1: 아.
0: 그리고 눈도 다 덮였고 얼굴마디 어느 당에 모든 것이 우선 다 정상을 돼가지고 5년 넘게 먹다 나니까 완전한 거면서 정상이냐 다름없습니다.
1: 손님은 정말 이 약을 쓰고서 효과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0: 예, 다른 예. 약은 아이스크림 예. 한 가지만 먹습니다.
1: 예.
0: 그리고 예. 심장도 두자란 사람인데 검사수 제도 잘못하고 저는 만성 빈혈의 기울 부족도 있고 하니까 신체도 너무 약하고 아까 검사수 제도 잘못해 두자를 못하고 그래서 정말 얼지숨이 올라오고 앞도 가슴 딱도 빨래지에 싸는 것은 싸가지고 정말 어떤 때는 꼼짝달 싸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온몸에 물 펀지지고 이래면 그래서 정말 신도 안에 무슨 이런 양간이 주시원 이런 게 없으면 단선지와리 없으면 안 되는 거 했던 게, 이 약 쓰면서 소장약이 옛날부터 좋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근데, 그 써먹어 봤는데, 이 약 쓰면서 지금 그 증상이 없어. 얼마나 그래도 5년 이상 썼는데, 편안하게 보내는지 모릅니다, 지금.
1: 하하.
0: 근데 여름에는 그래도 이 여름이 돌아오면 무서워가지고, 예. 아이, 기울부족이지, 비뇨리지, 혈압이 낮지 하니까, 맥이 떨어지고, 어지럽고, 아이, 누구 이러면 나 머리 아프고 이래던 게, 지금은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잠도 잘 자고 예. 지금은 이 약을 써보면 우선 5년 이상 썼는데 아 머리 맑아지고 이런 반복이 없고
1: 맞습니다.
0: 그다음에 이 오장육부 어디나 다 치료했으니까 옛날에는 비상위도 나쁘고 골파식한 단남 전후
1: 이게 혈액순환을 그렇게 잘 해주는 약이니까나 오장육부이 구석구석 거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니까나 이 어지간한 병원은 잔잔한 병원은 제절로 물러납니다. 예.
0: 맞습니다. 하루에 예. 세 번 먹으니까 다른 병이 세 번.
1: 예. 그렇죠. 하루에 세 번 잡습니다.
0: 오장에서 정말 연한걸물 부리는 아이 그런 뭐니까 약재가 네 한 가지 되고 네 가지를 들어갔으니까나 돈 약재가 돈 효과를 나타낸다고
1: 그렇죠.
0: 이래서 아무래도 이 약효가 강한 것 같으려 합니다.
1: 그렇죠.
0: 어쨌든 약재로 만든 약이 다르긴 다릅니다. 써보고
1: 예, 그렇죠. 예.
0: 이 예. 내가 같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습니까?
1: 맞습니다. 예.
0: 그래서 선생님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저는 활동에 그저께 배달 받았는데 그 정전기가 너무 좋아서 내 우리 큰 신입이도 이 신건물로 옛날엔 텔레비 광고 약 쓰니까 나 효과 못 보던 게 이 약 쓰고 지금 병원 모르고 사니까 너무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안 돌 또 배달해달라.
1: 예, 이번에 공기 청정기를 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경금은 또 4,752원을 또 감면해 주는 기초상에서 또 그 공기 청정기 이게 그거 아주 고급적인 건다. 예, 1,980원짜리 이걸 한 대 드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기회에.
0: 맞습니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서 예, 그 안도꽃이 네. 배달해 달라셔. 예, 저녁에도 배달됩니다.
0: 저녁에도 됩니다.
1: 예, 저녁에도
0: 네,
1: 됩니다.
0: 네, 좀 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수고하세요.
2: 건강하십시오.
1: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이런 약이라고 딱 그 아, 적혀 있습니다. 예, 약통의 치료범이 예, 우리 이 몸이 그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자면은 몸에 피가 충분하게 있어야만이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주지 않습니까? 예. 이 약을 쓰면은 피가 많이 보충될 수 있습니다. 예,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이거는 예, 그 인체의 신진대사를 활력시켜가지고 체외에서 흡수된 영양물질을 비상과 위 운하작용을 통해가지고 인체의 각 기관에 적시적으로 공급해주고 예, 인체에 있는 노폐물을 또 그 체외에 배출시켜서 신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합니다. 예, 이 황제내경에도 명확히 적혀 되어 있는데 인체가 아, 기와 피돌림이 잘 되지 않아가지고 막히면 아프고 아프다면 막힌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때문에 그 이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우리 신체 건강에 홀시할 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은 중년 분들이 여러 가지 양성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서 노쇠를 지연시키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건강 상태가 아니고 몸에 이미 병이 형성된 이 사람은 아, 그 운동만

0: 으로 인체의 피돌림을 활성화시켜서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목적에 도달할 수 없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하고 중풍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병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선택해서 몸의 수선 먼저 혈액순환을 잘 시켜줘야만이 우리 몸의 영양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사실 오상육부 구석구석 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만이 여러 가지 만성병들이 예방될 수 있고 또 치료될 수 있는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어떤 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는 약을 쓰면은 혈액순환이 너무 잘 되면서 출혈이 생기고 몸에 나쁜 피가 뭉쳐가지고 어혈이 재가지고 덩어리가 생긴 이 빵块들이 이 모세혈관을 막아놓지 않는가고 하는데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1: 네.
0: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네, 사전에 베아티투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인데요. 베오라는 동사와 아티투도라는 명사의 합성어로 나의 태도, 나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다는 뜻이지만 내 마음가짐과 행동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이 보이지 않은 뜻도 있습니다. 라틴어 베아티투도는 행복이란 뜻도 쓰이는 말이지만요. 의미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는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남들 눈엔 참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정작 본인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베아티투도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 길고 긴 지루한 터널을 지나 환한 빛을 되찾고 싶어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단어가 계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될 만큼 세상에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세상 속 불가사의를 찾아 떠나봅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자, 오늘은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 숨겨진 인간의 청강 넘어 들여다보게 만드는 기이한 현상입니다. 바로 타오스의 소리라는 곳입니다. 한적한 마을에 사는 일부 주민들에게만 들리는 이 저주파 소음은 30년 넘게 과학자들을 골치 아프게 만든 미스테리인데요. 미국 뉴멕시코주 북부 로키산맥 기슭에 자리 잡은 타오스는 인구 5천여 명의 작은 마을입니다. 건조하고 맑은 공기, 고요한 밤하늘로 유명한 이곳은 예술가들의 성지이자 은퇴자들의 낙원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1990년대 초부터 이 마을의 평화를 깨는 이상한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공회전하는 디젤 엔진 소리, 혹은 전신주에서 나는 미세한 전기음 같은 낮고 지속적인 윙윙거림이 밤낮으로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리의 정체는 더 괴상했습니다. 창문을 닫고 귀 막고 심지어 지하실로 피신해도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요, 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전체 주민의 약 2%, 즉 100여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은 불면증과 두통, 어지럼증, 집중력 저하, 심각한 경우 이 불안장애와 메스꺼움까지 호소했습니다. 결국 이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이사를 떠나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답니다. 1993년 피해 주민들은 미국 의회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에 연방 정부는 본격적인 과학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멕시코 대학의 조지프 마린스 교수를 필두로 로센르모스 국립연구소와 샌디아 국립연구소의 과학자들이 함께 이 타오스로 모여들었답니다. 네,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 스펙트럼 분석기와 초저주파 마이크, 지진계, 그리고 자기장 측정기 등 수십만 달러의 상당의 이 장비를 총동원해서 마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답니다. 주민들이 소리를 명확히 느꼈다고 보고한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도 어떤 장비도 이상 신호를 포착하지 못한 겁니다. 더 황당한 것은 조사팀의 핵심 물리학자 호러스 포티드 박사 자신이 그 윙윙거림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그의 앞에 놓인 최첨단 장비는 일관되게 침묵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난감한 상황의 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다양한 가설을 내놓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한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산업 저주파설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장이나 송유관, 대형 송전탑에서 발생한 저주파 소리가 대지와 건물을 타고 수십 킬로미터를 전파하면서 특정 지형에서 공명 증폭

시작된다는 설명입니다. 네, 실제로 2003년 미국 인디애나주 코코모시에서는요, 비슷한 사례가 냉각탑과 환풍기에서 발생한 저주파의 중첩현상으로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오스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이 모든 인근 공장과 시설이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생체 이명 현상입니다. 이는 소리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인간이 내의 구조에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특정한 해부학적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극도로 미세한 진동에도 내 이의 전기 신호가 공명을 일으켜서 스스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는 장비로 측정이 안 되는 이유와 극소수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해 주지만 왜 하필 타우스라는 특정 지역에 이들이 집중되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사를 가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도 이 가설로는 풀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파 전자기장설입니다. 이 인간의 청각신경은 특정 전자기 펄스의 반응에 소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이 전자파 청각 효과에 기반한 주장이 있습니다. 땅속 광물이나 지하수 혹은 군사 통신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자기장 변동이 일부 사람들에게 소리로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오스 지역에서는 유의미한 전자기 이상 신호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요, 지질 활동설인데요. 타오스가 지각 변동대에 위치해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땅속 깊은 곳의 미세한 암반 응력 변화나 지하수 흐름, 방사성 가스 방출 등이 미세한 진동을 일어낸다는 이 설명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지역 특이성을 설명하는 데 유리했지만 지역시 직접적인 측정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타우스만의 특별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브리스틀, 그리고 캐나다 윈저, 호주 시드니,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리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60여 곳 이상에서 류사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이들을 통틀어 전 세계 윙윙거림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통점은 오직 소수만이 인지하며 그 소리의 특성과 원인이 여전히 벨에 쌓여 있다는 점이 특점입니다. 네, 지금도 타우스의 소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과연 모두에게 동일할까요? 이 소리는 감각의 주관성과 과학적 탐구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인간이 오감은 세상에 극히 일부만을 포착할 뿐이며 그 너머에는 아직 우리가 들을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무수한 현상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타우스의 소리는 바로 그 다른 현상의 가능성을 속삭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 지식. 살면서 우리가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요즘 주방에서 인기 만점인 친환경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친환경 그릇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보리떼와 볏짚, 옥수수 같은 천연 재료로 만든 이 그릇 정말 건강하고 환경에도 좋을까요? 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도 괜찮을까요? 자, 오늘 함께 알아봅니다. 요즘은 이 보리떼나 볏짚, 옥수수로 만든 친환경 식기가 대세입니다. 자연 분해도 되고 천연 재료라 건강에도 좋고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이 그릇, 과연 그럴까요? 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먼저 이 식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보리떼, 볏짚, 옥수수 그릇의 핵심 재료는 바로 이들 식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전분과 섬유소입니다. 섬유소는 그릇의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전분은 왜 필요할까요? 단단한 그릇을 만들 때 전분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분은 발효 과정을 거치면 젖산이 되고 그 젖산들을 결합하면 폴리락트산이라는 물질이 됩니다. 이 폴리락트산은 분해되는 성질을 가진 고분자 재료로 온도와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는 물에 분해되고 고온에서는 다시 젖산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 특성 때문에 폴리락트산이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재료로 불리는 겁니다. 폴리락트산의 가장 놀라운 점은 플라스틱처럼 잘 가공될 뿐만 아니라 다시 분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독성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때 소재 분야의 총화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의료 분야에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수술 후 몸속에서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복합사나 다시 절개하지 않아도 되는 이 뼈 고정용 나사 등이 폴리락트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수한 폴리락트산으로 만든 그릇은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60도 이상의 온도에서 물러지고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순수 폴리락트산 컵에 물을 담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아마 곤죽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제조사들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채용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젖산을 특정 비율로 혼합해서 폴리락트산의 강도와 내구성을 높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는 고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폴리락트산의

플라스틱을 혼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릇의 내열성과 내구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폴리락토산과 합성되면 100% 자연분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폴리락토산과 플라스틱이 섞이면 폴리락토산은 분해되지 않고 플라스틱도 재활용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폴리락토산 식기에 플라스틱을 첨가하지 않는 이 순수한 제품은 없을까요?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폴리락토산 식기에는요, 내열성을 높이기 위해서 적당량의 플라스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혹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하고 냉동에도 강하며 심지어 자연분해까지 된다고 광고하는 이 폴리락토산 식기를 보신다면 아직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명된 사실은 없다는 점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폴리락토산 식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깁니다.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도시락, 이 전자레인지 돌려도 괜찮을까요? 또 많은 플라스틱 용기는 이 폴리에스테르나 폴리프로필린 그리고 폴리카보네이트 같은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좀 어렵네요. 이 재료들은요, 일반적으로 120도까지 열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또 물을 끓이는 용도로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음식물에 지방이 포함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지방이 많은 음식은 이 가열 시 12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음식이 고르게 데워지지 않아서 용기 가장자리가 뜨거워질 경우 용기 전체 온도가 안전 범위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특히 품질이 낮은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생산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첨가된 제품이라면 더욱더 우리 인체에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전자레인지에는 어떤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자, 가능하다면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유리 그릇이나 무늬가 없는 순수한 사기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아무리 사기 그릇이라도 화려한 색상의 무늬나 금속 테두리가 있다면 전자레인지에 넣지 않은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친환경 그릇의 실체와 전자레인지 사용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제품에도 항상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있는 그릇들을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랄게요. 현명하게 선택하고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길고 긴 지루한 터널을 지나 다시 환한 빛을 되찾고 싶어하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 비아티투도라는 말을 조용히 되뇌어 봅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와 자세 달려 있다는 것을 한 번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셨습니까?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조금 더 여유로운 자세로 하루를 맞이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우리가 찾던 빛이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방송 이어집니다.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대한 정확한 예약 정보를 전해드리고 청취자분들의 건강 궁금증을 함께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데요. 또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0: 하시기 바라면서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영길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점이라 하면 현대병원에는 그 특색 치료가 있고 또 특별히 전국 각지 3급 병원에서 장기 치료해도 호전되지 않는 난치성 만성질환 치료에 중점을 두고 네, 치료해 드립니다.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치료 효과까지 완전 책임지는 것이 그 어떤 병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예, 독특한 특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면 꼭 낫도록 해드린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현대병원에서 이같이 할 수 있는 데는 자체의 독특한 치료, 예, 다른 병원과 같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면역각성요법과 부강주사세포재생요법, 예, 이 요법은 그 어디서나 예, 어떤 병원이나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3급 병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 우리나라의 많은 병원을 예, 그 여러 가지 조건에 따져서 예, 1급, 2급, 3급 예, 이렇게 나누는데 3급 병원이가 비교적 제일 우수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해도 잘 낫지 않으니까 예, 어떻게 현대병원에서 치료하겠는가에 걱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치료 방법이 같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100번 듣기보다 예, 한번 체험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0: 네, 건선 환자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피부에 외용 연고를 바르면 또 각질이 가라앉고 병변이 가라앉지만 약 사용을 멈추면 3일에서 7일 만에 병변이 붉어지고 각질이 다시 생기며 퍼집니다. 평생 외용약을 달고 살아야 하는데 약을 끊어도 재발하지 않는 관리법은 없을까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1: 네, 우선 건선이 무엇인가부터 설명드리겠는데 건선은 예, 우리가 민간에서 보통 말하는 소보짐을 가리킵니다.
0: 네.
1: 예, 소보짐 하면 많은 분들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건선은 피부 부분의 경계가 뚜렷한 구진, 예, 예, 두드러져 나온 예, 예, 이런 증상이 있고 표피 비후 두꺼워지고 각질 증식이 생기고 부정각화를 수반하게 되고 표면에는 은백색이 인설사항을 나타냅니다. 예, 진피 유두부를 중심으로 염증성 변화를 나타내는 만성 피부염인데 예, 이것도 역시 일반 피부염이 아닌 자가면역성 피부질환입니다. 예, 자가면역성 질환 어디가나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초기에는 예, 종종 농양으로 일컬어지는 미소병소가 생기다가 예, 각화증에 예, 각질이 생깁니다. 건선은 좀 젊은 나이에 발생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염증성 피부질환입니다. 예,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또 여러 합병 질환이 동반되므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그 건선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건선 치료의 목표가 예,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임을 이해하고 예, 그 치료를 예, 단시간에는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점차적으로 증상공제에 나서질 수가 있습니다. 건선은 예, 면역성 염증성 피부질환으로서 그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0: 네.
1: 예, 전형적인 증상이라면 그 피부에 붉은색의 반점 있고 그 위에 두꺼운 백색이 은설상이 쌓여 있습니다. 그 은설상을 가볍게 긁으면 한층 한층 떨어집니다. 긁어서 떨어진 후에 얇은 마

0: 보이는데 더 긁어 내려가면 작은 수렴점이 또 나타납니다. 이것이 근선의 특징적인 변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생기는가? 두피에 그리고 팔, 꿈치 안쪽에 그리고 무릎에 또는 허리 뒤쪽에 종아리에 그리고 손톱 같은 데도 푹 팬 곳에 거기가 많이 두꺼워지고 또는 갈라지기도 합니다. 대다수는 모두 정도 부동하게 가렵고 특별히 계절 바꿀 때나 밤중에 혹은 정신 압력이 클 때 또는 감기 후에 좀 더 심해집니다. 여기서 전염이 안 된다. 같이 밥 먹어도 접촉해도 한 방을 사용해도 다른 사람한테는 전염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야기 수준으로 어느 병원을 가나 3급 병원을 찾아가도 근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장기적인 그 공제하는 방법, 증상을 공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재발을 방지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잘 낫지 않으니까 자기 절로 마음대로 강한 격소 연고를 바르는 이거는 그 다시 재발하는데 매우 엄중한 방법입니다. 처음에 경할 때는 모두 보습제를 쓰고 비타민제를 사용하고 이러다가 후에는 하는 수 없이 또 이런 격소 사용하는데 격소 사용은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이같이 외용 연고는 피부 표층의 염증과 각질만 일시적으로 억제할 뿐 전신의 면역 본질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 병의 가장 중요한 문제. 면역, 자가 면역 문란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인체는 그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이 면역 세포는 원래 외부의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진균, 지어낸 암세포 같은 이런 것을 공격하는 것이 원래의 그 책임인데 이것이 거꾸로 작용해서 자기 몸의 피부 조직을 공격합니다.
1: 네.
0: 이 근선, 이것도 역시 자가면역성 질병. 이 자가면역이라는 이 진단을 받으면 이건 좀 매우 어렵고 또 어디 한 곳에만 병 일으키는 질환이 아닙니다.
1: 네.
0: 그리고 재발도 잘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피부 외부의 진정 수보, 내부의 자가 면역 활성 이중 방법으로서 호르몬 연고량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중단시킬 수 있게 합니다. 이래서 피부 기저의 면역이 장벽을 안정화시킵니다. 우리 몸의 이 피부는 인체 면역의 제1방어 장벽이라고 하기 때문에 피부질환은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을 중단한 후에 대면적으로 재발 확률이 생기는데 이것을 현대병원에서는 낮춰주고 확실하게 낮춰줍니다. 그리고 피부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1: 네, 전신에 퍼진 중증 근선 환자분께서 문의하셨는데요. 민간요법 고농도 호르몬 연고를 사용했을 때 단기간에 피부색이 옅어졌지만 이후 전신으로 병변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치료할수록 악화됐습니다. 치료에서 어떤 착오가 생긴 걸까요?
0: 이와 같이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이 근선이라는 것은 재발 잘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다 나빴다도 하고 그저 호르몬 연고의 격소입니다. 격소 연고에만 의존한다면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0: 다는 뜻입니다.
1: 네.
0: 예, 이게 림상에서 가장 위험한 예, 잘못된 치료 방법입니다. 예, 어떤 분들은 무분별한 민간요법도 쓰고 고농도의 호르몬 약, 예, 부신피질 호르몬제, 예, 그리고 피위 이런 약을 사용함으로 해서 피부 면역이 장벽을 사실은 예, 강제로 소모하게 되고 피부의 기저 방어력은 오히려 더 파괴됩니다.
1: 네.
0: 결국은 피부 하층염증이 폭발해서 이 병변이 전신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리의 첫걸음은 자극성적인 민간약, 고농도의 외용 호르몬은 예, 반드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영기 씨 현대병원을 찾으면 전신의 면역 균형을 바로 잡아주고 피부 장벽을 수복해 예, 점차 대면적이 병변을 가라앉혀줍니다. 예, 현대병원의 치료 방법은 안정성이 높고 재발률이 낮아서 전신성 좀의 중증인 근손 환자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1: 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 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연길시 곡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난치병, 예, 만성질환 중에서 좀, 예, 어렵다 하는 병들이 지금 자가 면역성 질환에 이미 얘기 드린 이제 건선도 좋고 또 베체트병이라든지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류풍숙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이런 자가 면역성 질환. 사실 아무리 큰 병원, 큰 도시 찾아가도 해결이 안 됩니다.
1: 네.
0: 예, 그런데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어떤 독특한 치료 방법이 있는가? 예, 그게 바로 면역각성요법. 예, 그리고 또 퇴화된 예, 이런 세포를 되살리는 세포재생요법. 예, 이런 것으로 치료해 드리는데 면역각성요법. 예, 이것을 잘 이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가 면역성 질병에 있어서 치료의 전망이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인체 면역계는 예,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데 전문 인연이 아니면 잘 이해할 수 없겠는데 아주 이 면역계는 정밀하고 엄밀한 구역별 통제 체계

0: 내부 질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합니다. 예. 공안 통치 체계는 내부 혼란을 정리하고 질서를 안정시키는 임무를 수행하고 국경 수비 임무는 예, 선을 넘어 하지 않습니다. 방역의 체계는 병원체 감시와 전염병 예방 통제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듯이 각자의 임무만 잘 지키는 것입니다. 예, 사회 질서가 혼란해지는 핵심 원인은 이 통제 인력이 과잉되기 때문인 것도 아니고 해당 분야의 전문 직능 체계가 휴면 상태에 쉰다, 예, 잠잔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예, 혼란 상태에 빠져 관할 공백이 예, 비어 있으니까, 예. 혼란이 확산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다른 직능체계는 그 구멍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 인체 만성질환, 반복적인 감염, 또 자가손상이 발병 핵심 원리는 위에서 설명한 통치체계 기능상실 기종과 아주 흡사합니다. 각종 국소염증의 난치성 병소의 병원체의 반복적인 침습, 자가 면역 혼란의 근본 원인은 체내 면역세포 총량이 많거나 뭐 항진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구역과 병원성 항원을 표적으로 통제하는 특이 면역세포가 병리적인 휴면 상태에 진입해 지속적인 병리적 면역 내성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예, 많은 연구에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 대부분이가 다 작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작용하고 예, 대부분은 다 그 휴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1: 네.
0: 피부의 난치성 병변은 피부 면역 체계가 휴면 상태로 기능을 상실한 데서 비롯된 것이고 장기 만성 손상은 해당 장기 표적 면역 세포의 기능이 정지된 결과이고 외래의 병원체의 반복적인 감염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체세포의 점막의 제1선 면역 방어 체계가 공석으로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국소 전속 면역 감독 기능이 상실되면 식별해내고 예, 면역은 예,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 이런 항원에 대해 식별하고 알아두고 예, 표기하고 제거하고 통제되어야 할 예, 예, 이런 외래 병원체와 자가 변이 항원이 지속적으로 축전 확산되고 이어 부가 면역세포가 무질서하게 활성화되고 과도하게 반응해 지속적인 만성염증과 조직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마침내는 낫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재발을 거듭하는 난치성 병리 상태를 형성합니다. 현재 임상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소염제, 항생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는 모두 유해성의 수동 개입 수단에 속합니다. 그 작용의 기전은 당시 활성화된 병원체와 염증 반응을 일시적으로 억제하고 제압하거나 사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질병의 표면만 통제할 뿐 휴면 상태에 있는 기능에 상실된 체내의 특이 면역체계를 활성화하거나 수복할 수 없고 그리고 내인성 면역 방어 기전을 구축할 수도 없습니다. 약물의 개입 기간에는 병원체와 염증이 단기적으로 억제되지만 약 쓰면 좀 낫더라 억제되지만 체내에는 표적화된 식별 능력과 방어 기억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래의 기능은 들어온 이런 항원을 기억했다가 그것을

억제해주는 것이 면역의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잘 안 됩니다. 약물의 효과가 소실된 뒤에는 또 같은 병원체가 다시 침습해서 증식하고 병을 일으켜 이게 바로 병세가 반복 재발하는 그 류입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으로 그 병을 근치 못하는 치료 방식으로서 만성병변의 재발 문제를 잘 해결이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면역각성료법, 이게 연결시 현대병원에서 수십 년간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입니다. 면역각성, 이 치료 방법이 핵심 생물학적 기전은 마치 그 전년도 백신으로 과거에 몇십 년 전에 전년도가 유행됐는데 연세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근데 백신을 맞은 후로 평생 이 특이 면역을 구축하는 이런 작용으로서 다시는 그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백신의 핵심 작용 원리는 그 항원을 체내 도입해서 저 항원이라는 게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소량이 그 바이러스를 체내 도입해서 면역세포가 표준화된 식별 견본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는 이 같은 병원체가 다시 인체에 진입하면 우리 면역세포는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특이 면역 단위가 순간 활성화되고 또 전속 항체를 신속하게 동원해 병원체를 제거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염증 반응과 감염이 발생을 차단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평생 지속되는 장기 면역 방어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면역각성료법이 이같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고 치료된다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이런 기초가 있습니다. 면역각성요법은 전통적인 외인성 억제 치료의 한계를 벗어나 내인성의 면역 재건을 통해 인체 고유의 구역별 면역 통제 체계에 이전해 국소 구역의 장기간에 그 말하자면 병소 구역에 장기간 휴면한 특이 면역 세포를 정밀하게 활성화시켰습니다. 체내 자가 변이 항원 또는 외래 병원성 항원을 식별해내며 약물이 외력적인 억제에 억지로 소염제, 지통제, 뭐 격소 쓰는 이런 거 말합니다. 이런 억제에서 벗어나도록 인체 자율 방어로서 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입니다. 면역각성 체계로 재구성화된 인체는 면역구역 자치, 정밀지책 수행의 고유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진입병사는 체표 국경형의 면역 단위에 의해서 정밀 저지 제거되고 인체 내부 질서의 혼란은 치환형 면역세포가 안정화되게 하고 수복되게 하고 조직의 구조적 변이 손상은 감찰형 면역체계가 표적화시키면서 수정되게 합니다. 각 구역의 각 직능 면역 단위는 각자의 임무에 충실하고 정밀하게 반응하고 장기간 방어해 약물의 이전과 병세의 반복이 임상적인 공경의 상태에서 타파되게 하고 인체 면역의 향상성의 근원적 재구축과 영구적인 안정화를 실현해 줍니다. 면역각성료법에 이거는 다만 연길시 현대병원에만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가 면역성 질병 왜 오래도록 치료해도

0: 잘 낫지 않는가 하는 이것은 바로 면역학성료법이 해결해 드립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기급 진급식이 거행됐습니다.
0: 습근평에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석한 연설 단행본이 출판되었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대통령이 곧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0: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석한 중요한 연설이 각지 간부 대중들 속에서 열렬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1: 뉴스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상장계급 진급식이 3일 북경 8.1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진급식에 참석했습니다. 오전 10시 30분경 장엄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진급식이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장성민 부주석이 진급식을 주재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습근평 주석이 서명한 상장계급 진급 명령을 선독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상장계급으로 진급한 중앙군사위원회 교류검사위원회 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감찰위원회 주임 장석원과 공군사령원 왕강에게 명령장을 발급하고 축하를 표했습니다. 상장계급을 단 두 군관은 습근평 주석에게 경례를 하고 행사에 참석한 모든 동지들에게 경례했습니다. 장례에서 뜨거운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급식은 우렁찬 중국인민해방군 군가 속에서 끝났습니다. 이어 습근평 등 지도 동지들이 상장으로 진급한 군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군사위원회 기관 각 부문과 북경 주둔부대 관련 단위 주요 책임 동지 등이 진급식에 참가했습니다.
1: 중공장 총석이며 국가주석이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습근평의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연설 단행본이 인민출판사에서 출판돼 전국 신화 서점에서 발행됐습니다.
0: 습근평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나미비아 네툼보 난디 운다이트와가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하게 됩니다.
1: 습근평 총서기가 중국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중요한 연설이 전국 각지에서 열렬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세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에 공을 세우도록 억만인민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의 풍반함의와 정신실질을 깊이 있게 터득하고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당의 우수한 특질을 끊임없이 선행하여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힘써 창조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105일 내 우리 당은 줄곧 중국 인민을 위해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을 위해 부흥을 도모하는 초심을 굳건히 지키고 드팀없는 분투 속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성과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힘찬 발언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입하면서 두 높은 분발 정진의 힘을 응집시켰습니다. 강서성 정강산시 모평진 당위원회 옆이 부서기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을 듣고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에서 분발 정진의 힘을 얻었다고 표했습니다. 옆이 부서기는 2017년 정강산은 전국에서 설선적으로 빈곤의 모자를 벗었다면서 빈곤 해탈 공략전의 승리로부터 전면적인 향촌진흥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산업의 질적 승격, 민생의 효율 증대, 민중의 소득 증대를 착실하게 추진함으로써 실속 있는 노력과 업적으로 노혁명 근거지에 대한 총서기의 관심과 기대에 호응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뇽하운촌시 금봉구 봉이지역사회 주민 마옹련은 총서기는 105주년간 드팀없는 분투가 중국 인민의 전도와 운명을 근본적으로 개변시켰다고 했다면서 이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하고 쇠약하던 데로부터 위대한 부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에 대해 감소가 가장 깊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의 입학이나 노인들의 진로가 모두 아주 편리합니다. 지역사회는 꽃밭처럼 잘 꾸며졌습니다. 당의 굳건한 용도가 있기에 우리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으로 넘쳐납니다. 운남성 노강 리수족 자치주 등룡강향 당위원회 강빈 부석이는 중국 공산당의 굳건한 용도 아래 변강지역에서 천지개벽의 변화가 일어났고 도룡족은 화전 경작의 원시 생활에서 철저히 벗어나 한 걸음으로 천년을 걸치는 역사적인 도약을 실현했다고 표했습니다. 강빈 부속인은 총서기의 간곡한 당부를 명기하고 당건수를 인솔로 삼으며 특색산업에 깊이 타고들고 향촌진흥과 민족단결, 변경, 방어, 강화 등 제반 의무를 실속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105년 동안 한 시대 또 한 시대에 중국 공산당원들은 중국인민을 단합 인솔에 끊임없는 분투 속에서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종이한 여설은 중국 공산당은 무엇 때문에 될 수 있는지 핵심 비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행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신심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탈때 관련해서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오수 공산당원, 오수 당사무 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파는 현장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을 들으면서 당의 전면적인 용도를 견제하는 것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는 근본적인 보장임을 깊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습근평 당 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과학연구 공략의 최전선에서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 강국 건설을 다그치는 데서 새로운 공을 세워야 합니다. 우수 공산당원, 우수 당사무 사빌군, 선진 기층 당조직 표창 대상인 리세연은 오몽산지에서 생활하면서 향촌 마을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민생사비 괄목할 만한 진보를 이루는 것을 모두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리 당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며 올바른 당임을 충분히 입증해줍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시종일관의 우수한 특질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여 고향 사람들을 이끌고 현대적 산간 특색의 고효를 농업을 발전시켜 고향 사람들의 생활이 갈수록 풍요롭고 행복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역사는 사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습근평 총서기의 종료 연설은 사람들을 크게 분발시키면서 전당의 새로운 역사적인 업적을 창조할 때 관한 위대한 호소를 전했습니다. 과학기술 혁진의 공략 진지에서 개혁개방의 최전선 관문에 이르기까지 향촌진흥의 광활한 들판에서 민생개선의 기충 일선에 이르기까지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지도 아래 오늘날 중국인민은 두 높은 자신감과 자립, 자강의 자세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교 천진항도구 천건호 연구개발 공정사인 양정구는 습근평 총서기는 신시대 새로종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천하기 위해 전체 중국 공산당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분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각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이라는 사명과 책임을 짊어지고 혁신의 주도권과 발전의 주도권을 자기 손에 단단히 틀어지며 더 많은 국가 중대 장비를 만들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실현에 힘을 보태겠다고 표했습니다. 해남성 당위원회 개혁심화판공실 국제협력처 재정문처장은 총서기의 중요 연설을 들으면서 자신감과 사명감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주왕은 해남의 자유무역항 건설이라는 중대한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직무와 책임을 결합하여 당의 우수한 특질을 지속적으로 계승하고 발전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도적 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하여

0: 해남 자유무역항을 우리나라의 신시대 대외 개방을 이끄는 중요한 관문으로 만들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옹안심고 당사위원회 류지량 위원은 습근평 총석에는 당의 임의를 용다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발전 도상국이 현대화로 나아가는 길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총석에는 네 차례 옹안심구를 시찰하고 조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옹안심구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소를 확고히 실천하며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지침으로 신시대의 혁신고지를 건설하고 고품질 발전의 모범을 추진함으로써 중국식 현대화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써나가야 합니다.
1: 7월 1일 공무원 총리이며 당조석인 리강이 공무원 당조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했습니다. 회의는 경축대회에서 간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은 새로운 노정에서 모든 중국 공산당원들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분투할 때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고 새로운 역사적인 빛나는 성과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 분투할 때에 대한 위대한 호소를 전당에 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습근평 당건설 사상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막수주의 당건설 학설의 발전에 대해 중대한 독창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강당 강국에 있어서 중대한 현실적 의의와 장기적인 지도적 의의를 가집니다. 공무원 당조와 공무원 각 부문은 습근평 총석의 중요 연설 정신을 학습 관철하는 것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는 것을 결부해 핵심 요일을 깊이 리해하고 풍부한 내포와 실천 요구를 정부 업무에 전면적으로 관철해야 합니다. 회의는 당의 용도를 시종일관 견지 강화하고 두 가지 확립을 확고히 지지하며 두 가지 소거를 확고히 실천함으로써 더 높은 기준으로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는 집행자, 행동파, 실천가로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당의 성격과 취지, 초심과 사명에 대한 인식과 리해를 끊임없이 심화하며 신시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걸어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실무적으로 일하며 책임을 감당하면서 성과를 거두어 역사의 계수봉을 잘 이어감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을 위해 더 큰 기여를 해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사무 관리를 깊이 추진하고 정부의 당풍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추구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경제사회 발전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강력한 보장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설상, 하립봉, 장국정, 요국중, 왕소홍, 오정룡, 심의금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0: 중공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당조가 7월 3일 회를 열고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경축대회산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 정신과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하고 관찰 실시 조치를 연구했습니다. 중공장 정축 상무위원이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이며 당조석인 조락재가 회를 주재하고 연설했습니다. 회는 습근평 총서기가 발표한 중요한 연설은 높은 안목과 깊은 사상, 풍부한 내포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을 고무시킨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전당과 전국 여러민족 이민이 재로중에서 분발 정진하고 신시대의 업적을 쌓도록 이끄는 정치 선언이자 행동 강령으로서 중대한 정치적 의의와 리론적 의의, 실천적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설 정치를 깊이 있게 학습 터득하고 이민 대표대회의 기능과 책임을 결합하여 성실히 리행해야 합니다. 회는 당의 105년의 빛나는 노선과 위대한 성과를 깊이 인식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발행하며 본연의 직무에 기반하여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지혜와 힘을 기여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의 우수한 특질의 풍부한 내포, 시대적 특혜, 그리고 실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인대 업무와 당 건설의 전 과정과 여러 방면에 반영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깊이 터득하며 네 가지 의식을 강화하고 네 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 가지 수호를 실천해야 합니다. 총서기가 제기한 다섯 가지 필수라는 중요한 요구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인민대표대회 제도를 잘 견제하고 완비하고 잘 활용하여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 인민대표대회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회는 습범평 당권

0: 철 사상은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심도 있게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지침을 제공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인대 대표대회 각급 당조직과 당원 간부들은 습군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14가지 견제의 핵심 요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결합해 학습과 간철 의무를 지속적으로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습군평 당건설 사상을 자각적으로 활용하여 인대 당건설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당의 정치 건설을 중심으로 당의 각 분야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1: 조항과 국가기관 우수공산당원 우수당사무 사업일꾼 선진기층당조직 표창대회가 7월 3일 북경에서 소집됐습니다. 중공조항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조항과 국가기관 사업위원회 서기인 채기가 대회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채기는 조항과 국가기관 여러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들은 습근평 총서기에 7일 종료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관철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철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한층 더 깊이 터득하고 두 가지 수고를 단호히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기는 습근평 총서기는 7일 종료연설에서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우수한 특질을 깊이 있게 제시하고 새 노정에서 전체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계속 분발할 때 관련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신시대 새 노정에서 당의 중심 과업을 실현하는 방향을 한층 더 가르쳐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총서기의 중요한 연설 정신을 지침으로 당의 6대 우수 특질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위대한 창당 정신을 크게 발행하며 5가지 반드시를 실천함으로써 시대와 인민에게 부끄럽지 않는 새로운 업적을 계속 창조해내야 합니다. 책기는 원작, 원문 그리고 원리를 터득하는 것을 견지하고 습근평 당건설 사상의 과학적 함의와 리론 품격, 실천적 요구를 깊이 터득하며 핵심 역량을 파악해 기관 당의 재반 건설을 지도하고 추진함으로써 기관 당 건설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표창을 받은 우수한 개인이거나 선진 집체를 본보기로 리상신념을 확고히 하며 당에 충성하고 전력을 다해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착실하게 일하고 과감히 책임지며 청렴을 유지하는 데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책임은 각 부문 당조는 당관리에 정치적 책임을 참답게 관철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학습교육을 착실히 전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관 기층 당조직은 당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당원들의 업무 열성과 곤란을 극복하는 정신적인 힘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대회에서는 조항과 국가기관의 123명 우수 공산당원과 126명 우수 당사무 사업일꾼 285개 선진기층 당조직을 표창했습니다.
0: 공무원이 최근 아름다운 중국 건설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망계획은 록수총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경제사회 발전에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하고 날로 늘어나는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량질의 생태 제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망계획은 푸른 하늘과 맑은 물, 깨끗한 땅을 지키기 위한 보위전을 깊이 있게 수행하고 고체 폐기물과 새로운 오염물질 관리 행동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생태계 최적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친환경 생산과 생활 방식을 조속히 형성하는 등 7가지 중점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한편 대기 오염 방지 개선, 수생태 환경 보호복원, 해양 생태 환경 보호복원, 토양 오염원 방지 및 관리, 산업 고체 폐기물 환경 위험 요소 조사 및 종합 활용, 새로운 오염물질의 협동 관리 등 중대 공정을 제기했습니다.
1: 7월 3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올해 제3진 장비갱신 프로젝트 명세서와 자금 배치가 하달돼 에너지 전력, 물류, 교육, 양로기구, 오프라인 소비 상업시설, 노후 화물 수송차, 주택 노후 엘리베이터 등 분야의 장비갱신과 노후 주민구 엘리베이터 설치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올해 전년 2천억 원의 두 가지 새로운 장비 갱신

자금이 모두 하달돼 도합 22개 분야에 약 1.1개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성격을 다그치고 친환경 발전을 촉진하며 민생복지를 개선하고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마 리구코였습니다.

오늘은 유럽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온이 독일, 프랑스, 벨지크 등 유럽 국가들을 휩쓸면서 에어컨 쟁탈이 현지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가전제품 매장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구역에 많은 매대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유럽의 가정용 에어컨 설치율은 19%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고온 날씨가 점점 빈번해지면서 시장에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중국 가전 브랜드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동그룹 산하의 유럽 온라인 소매 플랫폼인 조이바이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25일까지의 고온 기간 이 플랫폼의 에어컨 제품 판매량은 6월 첫 주에 비해 약 40배 증가했습니다. 마침 조이바이가 여름 블랙 프라이데이 연종 쇼핑 축제를 시작하면서 메이디의 분할 에어컨 판매량은 약 42배 증가했고 립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80배 이상, 목걸이식 선풍기의 판매량은 12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 파리의 쇼미 플래그십 스토어는 방문객 수와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매일 영업 전부터 매장 밖에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프랑스 공식 웹사이트에 새로 보충된 선풍기는 보통 반나절 만에 매진됩니다. 샤오미의 독일 관련 매장에서도 유사한 추세가 나타나고 선풍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매장의 신규 상품이 몇 분 만에 매진돼 예약량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품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유럽의 소비자들은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설치할 수 있을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기업들은 서비스 체계를 완비화해 현지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 루카스 니콜은 임대 아파트에 에어컨을 설치하고 싶지만 천공과 외벽 변경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여러 해 동안 신청했지만 계속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동의하더라도 이콜은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소음에 대한 이웃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하고 또 관련 건물 외관 보호 규정에 제한해 직면해야 합니다. 또한 현지에서 자격을 갖춘 작업자가 제한돼 있어 설치 대기 시간이 길고 설치 비용이 여전히 높습니다. 한 에스파냐 경영자는 현지 에어컨 설치 대기 기간이 3일에서 약 10일로 연장됐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분할형 에어컨의 일정이 심지어 몇 달까지 유지됩니다. 설치 비용은 대략 1000유로에서 3600유로 사이로 에어컨 자체보다 더 비쌉니다. 사용자에게 이 비용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중국 기업의 혁신 능력과 공급망 회복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기업 관계자는 중국 기업이 유럽에 진출해 현지 건축 구조, 임대 제도, 설치 조건, 물류 시효 및 판매 후 봉사를 중심으로 제품과 공급망을 재구성해 제품이 진정으로 현지 생활 환경에 적응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디의 포타스 피리트 에어컨은 2025년에 유럽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복잡한 설치가 필요 없고

0: 전력 및 소음이 기존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스튜트가르트 근처의 미국 독일 연구개발센터에서 연구개발팀은 제품이 현지화 요구를 더 크게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이디의 가정용 에어컨 기술 혁신 책임자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지지대부터 에어컨 본체까지 제품 설계는 가능한 한천공과 복잡한 공사를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 설치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주택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습니다. 토비아스 슈트로벨은 외부 기기의 무게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지지대가 지붕의 창문이나 플로 창문, 발코니 등 다양한 유럽 창문 형태에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연구개발센터 가정용 에어컨 사업부 책임자 동문준이 소개한 데 의하면 이러한 설계는 중유럽 협력 혁신의 촉소판입니다. 중국 기업의 유연 제조 및 기술 축적과 독일 공정사들의 현지 거주 문화 및 준법 요구에 대한 깊은 통찰이 결합돼 기술이 진실하고 시급한 민생 요구를 충족시킵니다. 만들 수 있으면 운송도 따라와야 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중요한 용도 통로로서 중국 유럽 화물열차는 해운 유럽 현지 창고 및 최종 배송 시스템과 함께 국경 간 공급망 네트워크를 구성해 유럽 시장에 안정적인 공급을 제공합니다. 마이트랜스 회사의 신비단의길 책임자인 마틴 쿠베크는 중국 유럽 화물열차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해 화물이 유럽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이 바이는 유럽의 현지 창고 네트워크와 배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대형 가전을 가장 빠르게 다음날 배송할 수 있고 배송 설치, 노후 기기 해체부터 폐기 그리고 장비 회수까지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달한 사이프는 소요가 절정일 때 아침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사이에 7대의 냉각 장비를 배송했습니다. 그는 많은 고객들이 우리의 배송 속도에 놀란다고 말합니다. 조이바이 관계자는 에어컨을 비롯한 인기 제품들에 대해 재고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자기들도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에어컨에서 제공할 수 있고 빠르게 설치하며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까지 중국 기업은 중국 제조의 혁신 능력과 매우 탄력적인 공급망을 바탕으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유럽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의 폭염 대응에 조력하고 있는 중국 공급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국구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의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부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구만리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네, 땅이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명하 운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오늘은 지난 시간 계속으로 계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고 제2부 대봉이 상공에 힘차게 날아오르다 당의 영도편 다섯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다음은 세 번째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시대에 강의 령도를 어떻게 견지하고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두 개의 면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은 습근평 청서기의 당주왕의 핵심, 전당의 핵심 지위를 확고히 수호하는 것이며 당주왕의 권위와 집중 통일 령도를 확고히 수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당의 령도의 최고 원칙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정세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드팀없이 견지하고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강력한 령도를 항상 견지하고 수호한다면 전당은 확고한 방향을 갖게 되고 전국인민은 중심을 갖게 될 것이며 거센 파도에 직면하여서도 우리는 아무리 큰 풍랑이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해야 합니다. 24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부단한

0: 노력 끝에 당은 혼란과 흥망성쇠의 역사적 주기율에서 벗어나는 자아혁명이라는 이 두 번째 답을 찾아내므로써 당이 영원히 변질하지 않고 변색하지 않으며 향이 변하지 않도록 보장했다고 표했습니다. 전당은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는 항상 진행 중이며 당의 자아혁명도 항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긴장을 늦추고 휴식을 취하거나 피로 또는 태만 정서를 가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로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추진하고 신시대 당건설의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깊이 있게 추진하여 당의 자아혁명으로 사회혁명을 이끌어야 합니다. 항상 시험에 임하는 자세로 과감히 자아혁명을 추진해온 것은 백년 대당이 끊임없이 분투하고 련마한 품격입니다. 20차 당대회 폐막 후 습근평 총서기는 전체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을 이끌고 연안을 찾았습니다. 연안 혁명기념지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당시 모택동 동지를 비롯한 원로 혁명가들은 연안에 머무는 동안 토굴집에서 거친 음식을 먹고 삼배 옷을 입었으며 연안 기풍으로 서안 기풍을 물리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당 동지들은 로시대 혁명가와 공산당원이 남긴 영광스러운 전통과 훌륭한 기풍을 잘 계승하고 발행하며 당의 자아혁명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당이 시종일관 중국특색사회주의 위협에 강력한 지도 핵심이 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전면적인 엄한 당관리와 당의 자아혁명을 추진하는 위대한 실천에 대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 많은 견해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교류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분 얘기해볼까요?
1: 황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층에서 온 공무원이자 당원입니다. 기층의 평범한 당원으로서 황 선생님께 묻고 싶습니다. 당의 영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황 선생님.
0: 질문 감사합니다. 매우 훌륭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에서 큰 도리를 깨우칠 수 있는 매우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가족을 잘 관리하며 당의 규율과 국법으로 가족을 잘 단속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 합니다. 나부터 내 신변의 사람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일반 당원이란 말이 나오니 평범하면서도 또 평범치 않은 공산당원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7.1 훈장 수상자이자 광서 백색시 라거편 백리촌 제1석이었던 황문수입니다. 아래 황문수가 북경 사범대학에서 공부할 때의 연구생 지도 교수님을 따라 황문수를 요해하고 그녀의 고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3: 네, 학습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보내드리겠습니다.
4: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3: 네, 오늘은 황하의 물을 세 차례 활용해 서북의 어미지향을 만들고 있는 냉하

0: 은천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이 되자 령하 은천시 하란현의 논어복합공간에는 천무의 논에 변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논가에 천막에 앉아 편히 커피를 마셨고 은은한 음악 소리는 논두렁의 오리 소리와 어우러져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곳 전원 풍경이 과거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속을 태웠던 염알칼리성 땅이었다는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논어업 복합 공간이 위치한 40리점 촌은 일찍 40리 헐망한 가게로 불리웠습니다. 황하 범랑구의 낮은 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기후가 건조하고 증발이 강렬했기 때문에 토양 염알칼리성이 엄중했습니다. 촌민 장숙영이 회역한 데 의하면 당시 촌의 땅들은 평평하지 못했고 염알칼리성 물질이 지표에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장숙영은 밭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배수도 잘 되지 않아 1년 농사는 전적으로 운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논어업 복합 생산 모델이 나타나면서 이런 상황이 개변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현지에서는 논어업 공생 종합 재배와 양식 모델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표준 농지를 건설하고 어업으로 알칼리성을 다스리며 복합 생산 방식으로 염화물질 토양을 개량함으로써 점차 벼, 게, 물고기, 오리 입체적인 복합 생산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10년의 탐색을 거쳐 일찍 알칼리성 땅은 점차 생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논어업 복합 공간에는 논, 물도랑, 모장이라는 폐쇄 물순환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황하의 물은 수로를 따라 논에 흘러들어 벼를 키우고 다시 물도랑을 따라 흐르면서 개나 오리들을 키웁니다. 그러다가 물은 다시 어장에 흘러들어 물고기나 새우를 키우고 나중에 물펌프를 통해 다시 논에 흘러듭니다. 이렇게 황하의 물은 이곳에서 세 차례나 활용됩니다. 논어업 복합공간 원구의 책임자 조계가 소개한 데 의하면 벼어류 공생순환 체계는 전통적인 재배 모식에 비해 약 20%에서 3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고 화학비료 사용량은 4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계는 과거에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물을 끌어들여 왔지만 지금은 물 한 방울도 더 잘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합니다. 네, 최근 연간 영하에서는 네 가지 물로 정하기를 전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태면 물로 도시를 정하고 물로 곳을 정하며 물로 사람을 정하고 물로 생산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황하수자원 총량이라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 사용 효율을 높이는 것이 사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나섰습니다. 냉하로 놓고 볼 때 수자원은 시종 발전의 관건적인 변량으로 됩니다. 황하는 냉하 경내에서 397km를 흐르며 냉하 평원을 적셔주고 또한 이곳의 발전 방식을 재확립해 줍니다. 일찍 수로를 뚫어 물을 끌어들이던 데로부터 지금은 더욱 세분화해져 물을 관리하고 물을 이용하면서 인민이 황하를 다스리는 실천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습니다. 순환 활용과 입체적 재생과 양식을 통해 황하의 물은 논을 관계할 뿐만 아니라 물고기, 개, 오리를 키우고 더욱이 파생적인 문화 관광 업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논어업 복합 공간은 점차 재배 플러스 양식 플러스 관광이라는 융합 발전의 산업 모식을 형성했습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2025년 복합 공간은 벼 재배 소득 600여만 원을 실현했고 물고기, 개, 오리 등 양식 소득 100여만 원, 관광소득 700여만 원을 실현했습니다. 관광탑에서 사람들은 무시로 휴대폰을 들고 논밭의 풍경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유리 전망대에서는 아이들이 난간에 기대어 유리를 통해 물도렁에 물고기나 샤오들을 구경합니다. 관광객 비용에는 원래는 논밭맛 구경하고 그냥 가자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게 온종일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기우면은 아이들은 평소 도시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논을 잘 모른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모내기를 보고 물고기를 잡으며 또 곡식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계속 집에 박혀 휴대폰만 만지는 것보다 훨씬 의미가 있습니다. 네, 복합원을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면서 장수경은 얼굴에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녀는 과거에는 설렁하기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또 순환 농업을 발전시키기까지 단순한 재배업으로부터 문화 관광의 융합까지 한방울의 황화의 물이 이곳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면서 또한 이곳의 물 사용 방식의 변화를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인민들이 8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황하를 다스려온 생동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네, 제한적인 황하의 물로 더욱 큰 효력을 내므로써 생태 안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발전을 지원하고 대중들의 생활을 개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 논 업 공간의 녹음은 더욱 짙습니다. 황하의 물은 조용히 논으로 흘러 생기 도도한 이 땅을 적셔줍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 막히게 하지 마세요.
1: 네, 분석과 설명 이어집니다.

0: 본속과 설명.
1: 오늘은 세계 전기 자동차 시장이 가속 성장의 새 단계에 진입한 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발표한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 보고서가 예측한 데 의하면 2026년 글로벌 전기 자동차 판매량은 2,300만 대에 달해 세계 신차 판매량의 근 30%를 점할 것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이 비례는 겨우

올해 들어 국제 유가가 인상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소원이 뚜렷이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각국의 관련 지원 정책의 추동하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가속 확대되었습니다. 본부를 런던에 둔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2026년 5월 세계 순수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등록수는 약 180만 대로 동기 대비 3% 성장함으로써 연속 3개월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데이터 경리인 찰스 라이스트는 올해 보조 정책과 지속적으로 고공행진하는 연료 비용의 충격으로 소비자들의 차 구매 수요가 급증했고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앞당겨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데이터는 소비자 행동의 뚜렷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강력하고 기존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전망 2026년 보고서는 전기차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및 연료비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2035년까지 전 세계 전기차 보유량이 5억 1천만 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2025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전기차의 글로벌 자동차 판매 점유율은 약 50%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보고서는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구조를 재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전기차 비축량은 매일 약 170만 배럴의 석유 소비 수요를 줄일 수 있고 2030년까지 전기차의 년간 석유 대체량은 매일 약 500만 배럴에 이를 것입니다. 네, 석유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국가들에게 전기차 등 신에너지 차량은 에너지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이 변혁은 승용차 분야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교통운송 장면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각국 도로운송의 전기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 세계 전기 트럭 판매량은 트럭 총 판매량의 9%를 차지했습니다. 동력 배터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기 트럭의 경제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2035년까지 전 세계 트럭 판매에서 전기 트럭의 비중이 2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기차는 인공지능, 신형 전력 전자 기술과 빠르게 융합되어 차량이 전통적인 교통수단에서 스마트 에너지 단말기로 전환하도록 촉진하고 있습니다. 더 진보된 배터리 관리 체계, 더 효율적인 충전 기술 및 스마트 주행 기능이 지속적으로 보급되면서 전기차가 소프트웨어 정리 자동차의 전형적인 대표가 되었습니다. 에너지기구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혁신이 세계 많은 경제체의 전략적 초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최우선 과제가 됨에 따라 연구개발, 시범 및 초기 배치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경제체들이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네,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 사무총장 시그리드 프리스는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정책, 시장 및 산업 영향을 서로 일치시켜 제로 배출 교통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초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이 화학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고 생각하면서 교통 전동화가 여전히 에너지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경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전력망, 에너지 저장, 인공지능 등 분야와의 깊은 융합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체계의 재구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히코 수도 메히코 시티 거리에서 오가는 신에너지 셔틀버스는 대부분 중국에서 왔습니다. 올해 4월 브라질은 중국 전기차를 전년 동기 대비 200% 이상 수입하여 해당 월 중국 전기차 수출의 최대 단일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4월에는 아시아 다른 국가들의 중국 전기차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여 최대 수입 시장이 되었습니다. 왕성한 시장 수요에 직면하여 중국 전기차는 완전한 산업체인 스마트화의 장점 및 빠른 인도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구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시키는 핵심적인 힘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급협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 전기차 수출은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중 신에너지 자동차 수출은 183만 3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1배 증가했습니다. 네, 점점 더 많은 해외 소비자들이 중국차를 다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이 처음으로 15%를 넘었고 유럽 소비자들은 중국 전기차 모델에 대한 수요가 강력합니다. 미국에서는 블룸버그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상당수의 미국 소비자들이 중국 자동차 브랜드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콕스 자동차 컨설팅 회사의 조사에 따르면 약 40%의 미국 운전자들이 중국 브랜드 자동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매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고 제2세대 소비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69%로 상승했습니다. 네, 영국 방송공사 기자는 최근 폭갱과 안희성 합비의 자동차 공장을 방문한 후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선두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터리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 자동화 등 분야에서도 뚜렷한 강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전자 제어부터 차량 시스템까지 모두 자조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제품의 빠른 반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신에너지 차량은 현지의 친환경 전환과 산업 승격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타이에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은 현지를 일본 자동차 조립 기지에서 동남아시아 전기차 제조 중심지로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함은 하오 신에너지 소재 주식회사와 프랑스 오안노 그룹이 합작하여 건설한 공장이 정식으로 착공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제재정공업에너지 및 디지털 주권부 롤랑 레스큐어 장관은 기공식에서 이 공장을 배터리 기술 연구 개발 혁신의 핵심 요소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이 합작기업은 프랑스와 유럽의 기타 국가들이 호혜 상생의 방식으로 중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지 유휴 생산 능력을 활용한 생산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중국 자동차 기업의 성숙한 전동화 기술, 공급망 체계 및 경쟁력 있는 제품이 현지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층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 선거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장약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지금 시간 저녁 6시 1분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6시 30분 전으로 궁금하신 점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연길시 득길 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먼저 감로장약이 앞으로의 밝은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천년이 눈 덮인 땅에서 탄생한 보물인 장약은 현대산업화 기대에서 전 세계가 공인하는 이런 밝은 전망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계의 정상에 자리 잡은 신비로운 문화와 혹독한 환경에서 탄생한 이런 장약은 오랫동안 신비로운 동양의 지혜로 여겨왔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 감로장약이 현대 과학기술하고 전통의학이 깊게 그리고 심층적인 융합이 진행되면서 장약은 더 놀랍고 깊고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고전 서적 속에 이런 오래된 전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대 과학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아주 엄격한 검증을 걸친 이런 현대 복합의학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는 이렇게 우리 고전적인 이 의학에서부터 현대 의학까지 이 감로장약에 대한 중시를 더 넓히고 있습니다. 예, 최근 몇 년간은 국가에서 우리 감로장약 민족의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연구 자금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장약

0: 이 산업은 예, 감로 장약이 산업은 전통적인 이런 작업장에서 현대 산업으로 전면적으로 가속화되는 아주 중대한 시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리학이 예, 이 총 생산액은 예, 날마다 지금 놀랍게 증가하면서 산업 발전이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급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은 예, 이런 감로 장약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학이 주류 무대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많은 전문가들은 예, 감로 장약하고 현대 이학, 예, 중의학이라든가 서약을 같이 결합했으면서 여러 가지 이난병하고 만성병을 치료하는 거 지금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저는 관절염이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잘 서지도 못하고 예. 허리도 아프고 손마디 요마디마디 붓기고 예. 그다음 팔다리 저리고 머리도 아프고 예.
0: 예.
1: 여보세요.
2: 선생님 방송을 통해서 예. 시소의 전두환, 얼차환, 쌍후환 이 세 가지 약을 먹었습니다.
0: 예.
2: 그런데 예, 많이 낫습니다.
0: 예.
2: 그 팔다리 저리고 예.
0: 예.
1: 여보세요.
2: 예.
0: 예.
2: 그렇습니다.
0: 예.
2: 예. 그래.
1: 네, 신호가 안 좋은데요.
0: 여보세요.
2: 예. 여보세요.
0: 예, 예. 예. 그 전화 신호 영 아이 좋습니다.
2: 아.
0: 예, 예. 그렇게
2: 그래, 다리 저런 것도 예, 괜찮고 그 손마디 붓긴 것도 어서 영 괜찮습니다.
0: 예.
2: 그래서 예. 혈액순환이 잘 돼 그런지 밥이 마시고 잠도 제대로 자고 영도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 약을 더 먹겠습니다.
0: 맞습니다. 지금이
2: 예.
0: 그렇게 세 가지 같이 결합했으면은 이 골다공증뿐만 예. 아니라 이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 다 같이 치료됩니다.
2: 예, 그래요.
0: 예. 그리고 예, 혈압도 예. 또 온정되고 예, 심장 질환이라든가 예, 신경도 예. 안정되고 여러 가지로 효과를 본다.
2: 예, 예. 그리고 사람이 잘 온다.
0: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쌍후환하고 치수의 전주환은 예, 불면증 예. 치료에서 아주 큰 작용합니다. 예.
2: 예.
0: 예. 그래서 예, 쓰는 가운데에서 수시로 덧길 장약방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예.
2: 예.
0: 예.
2: 알았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1: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오늘은 예, 이렇게 눈에 대한 거에 서장약을 좀 문의하자고. 예, 그래, 그래.
0: 예, 얘기하시오. 어떤 증상 있습니까?
3: 예, 저는 예, 요즘 그냥 예, 눈이 그냥 깔깔하고 예.
0: 예.
3: 눈에 그냥 뭐가 씌운 것처럼 예, 뿌옇고 예.
0: 예.
3: 이렇게 눈앞이 아른아른거림에 뭐가 검은 게 둥둥 떠다니고
0: 예.
3: 눈물도 자주 나고 해서 예.
0: 예.
3: 눈이 영 답답합니다.
0: 예.
3: 그래서 예, 눈약도 예, 계속 쓰고 있습니다.
0: 예.
3: 근데 예, 임시 구급이지 효과를 못 본단 말입니다.
0: 예.
3: 그러다가 우연히 예, 방송 들으니까 장약 서장약방에 예, 눈에 좋은 약이 들어왔다고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0: 예.
3: 이런 증상에 쓰면 좋을지 해서 예, 그래 문의합니다.
0: 예, 지금 환자분은 예, 백내장 초기도 있고 예, 결국 비문증도 예. 있고 예, 그리고 예. 간하고 콩팥이 허하면서 아. 이 열이 올라 예, 예. 이 저기 나 눈도 침침하고 열도 나고 예. 머리도 뻥하고 예. 이런 증상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예, 간열이라 합니다. 간열도 있고 혈독도 있고 예. 그래서 네. 지금의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이 명모슬리워요한하고 홍화칭강환 그리고 치수의 네. 전주환 이 세 가지 같이 쓰면은 이제 그 증상 다 같이 해결합니다.
3: 아, 예, 그렇습니까?
0: 예, 지금 이 명모슬리워요한이 용 좋습니다. 예. 그리고 아. 활도에 또 좋습니다. 예, 예. 한계료종 석 달인데 3개월 분 사면은 한 달 분은 또 더 드리면서 홍화 예. 칭강환은 열과 또 면비로 드립니다.
3: 아, 그렇습니까?
0: 예, 그래.

0: 피수의 같이 쓰셔. 그러면 이 지금 우리 중풍도 사실상 그 원인이가 간열이 너무 심으면 또 중풍이 옵니다. 예, 이렇게 쓰면은 중풍도 또 예방합니다.
1: 아, 예, 예. 좀 뒤에 갔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예, 예. 예, 잘하겠습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머리.
2: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3: 저는 머리 아프고 귀에서 소리 나고 손발이 차갑고 손발이 졸리고 어지럼증이 나고 혈액 순환 잘 안 되고 잠이 잘 안 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 치수의 전줄과 하심커프를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지금 한 달 썼는데 어지럼증이 나지 않고 머리 아프지 않고 잠이 잘 옵니다.
0: 예.
3: 이 하심커프에는 이 하루에 한 번만 먹고 용서했습니다.
0: 맞습니다. 그 저녁에 예. 드시죠? 예.
3: 예, 저녁에.
0: 예, 저녁에 드시죠. 예, 자기 전에 드시면 됩니다.
3: 예. 예. 이런 마음이 효과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 약이 다 좋은 것도 예. 닳을 때 없을까나. 좀, 그러니까, 조금만 쌌는데 또, 배달도 받아 좀 더 쓰자, 그럽니다.
0: 예, 화신코프이가, 예, 두 달에 한 개 료조입니다. 예, 그래서, 예, 지금 보면은 열흘 만에 불면증 개선했던 분들도 있고, 예, 그래, 한 20날 한 달이면은 대부분 불면증은 개선합니다. 그리고 어지럽고 좀 손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이런 증상도 개선합니다. 그래서 이 한 두 개를 좀 쓰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증상 우리 이 화신코프하고 치수의 전주와 같이 결합하면 이 치료 범위가 아주 높습니다. 예, 이 미세 순환을 개선하기 때문에 미세 순환이라 할 때 모세혈관 순환을 말합니다. 예, 우리 인체에서 모세혈관이가 혈관이 100분의 90%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순환 개선이 아주 중요합니다.
3: 예, 예. 가슴커프에 열을 못 가서 하면 잘 없기다.
0: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래도 예, 수시로 연계하면서, 저, 덕길 장약방에 연계하고 자문하면서 쓰십시오. 예.
3: 네, 선생님 전화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네.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누나입니까?
0: 맞습니다.
4: 선생님 정말 수고하십니다.
0: 예.
4: 나는 선생님 커프에가 예, 망절을 씁니다.
0: 네.
4: 그런 게 예, 소화랑 용잘됩니다.
0: 네.
4: 예. 그래서 예, 선생님 나는 할 말은 많은데 자꾸 말하면 요가 돼서 그래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쓴데 소화 잘 되지 손발이 덜이던 게 아무 일도 없이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이 바깥이 더 별나야 합니다 이거
0: 예.
4: 막 이렇게 한 대에 붙는 것 같은 이런 감이라 나도
0: 예.
4: 지금 이 그래 둘을 쓰면서 하나 들었고 소화 망들 먹으면 소화 잘 되나는 아무개나 다 먹어도 이렇습니다
0: 예.
4: 그래 선생님 나는 어찌까
0: 예.
4: 할도에 참가를 해서 이 두 가지를 쏴봐고
0: 예. 그래서 지금 얼마 동안 썼습니까?
4: 어제는 한 두 달 썼습니다.
0: 예. 그러면 이 508-9929번에 연계하든지 직접 찾아가시든지 이래서 상담 받으면서 쓰십시오. 우리 덕길 장약방에서는 너무 약을 많이 쓰거나 또 과도하게 쓰거나 불필요한 거 쓰거나 이런 거 피면하기 위해서는 약방 자주 오시라 합니다. 그래서 네. 예, 장기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가거나 508-9929번에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4: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0: 예.
4: 그래 좀 망제는 그냥 써도 됩니까?
0: 망제는 그냥 써도 됩니다.
4: 날마다 먹어도?
0: 예.
4: 아.
0: 그 좋습니다. 그렇게 쓰면 예. 이 우리 노년에는 간이 건강해야 됩니다.
4: 예, 글쎄, 간이도
0: 예. 예. 그래 우리 실제로 예, 지금 예. 덕길 장약방에 그 조함이 높은 분이 간경화 있는 분이 지금 망제 막 그분은 예, 1년 썼는데 조함이 정상됐습니다.
4: 아, 예. 그래.
0: 그래서 예, 이 또 망제는 보물급 장약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양도 하고 치료도 하고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쓸 수 있는 약입니다.
4: 그래 나는 그런 망제를 계속 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4: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저도 장약을 씁니다.
0: 예.
5: 간경화 있어서 썼습니다.
0: 예.
5: 작년에 석달 썼는데 검사 한 개에 가.

0: 융화호선 됐습니다.
1: 네.
0: 그래 몇 달 끊었다가 지금 석 달을 지금 보험 되니까 나 석 달 씁니다 지금.
1: 네.
0: 망치하고 수관 전항 씁니다.
1: 네.
0: 보험이니까 나 어째 좀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간이 재발할게 봐.
1: 네.
0: 망치가 하루 건네서 쓰고 주관 전하는 건 그대로 썼습니다.
1: 네.
0: 서장약이 없으면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서장약이 정말 약 중에서 최고 약입니다.
1: 예, 기후에 덕길 장약방은 이 감로 장약 전매점이고 그 덕길 장약방에 있는 장약은 다른 약방에는 다 없는 약들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예, 지금 약 효과도 좋고 수시로 가서 자문 받으면서 예, 치료 과정을 전부 지도를 받으면서 쓰십시오.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0: 예. 예. 수관 전환 끊어도 되겠습니까?
1: 수관 전환 지금 이 조한매 수치 정상 돌아왔습니까?
0: 예, 예, 예.
1: 아, 그러면은 끊어도 됩니다. 지금 예, 6개월을 썼습니까?
0: 아, 수관 전환은 석 달 썼습니다.
1: 석 달을 썼습니까? 근데 네. 그 좌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은 아예 써도 됩니다.
0: 예.
1: 예. 그래 장 대표가 그 화암단은 보이면서의 그 간 수치 예. 화암단이 좀 복잡합니다. 딱 좌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예. 수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참고를 해 보면서리 그 결정하시오.
0: 예, 예. 예. 네, 알았습니다.
1: 예. 그렇게
0: 예,
1: 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소변이 있답니다. 네. 기대를 못 본다. 소변 양이 적고 예, 자수가 많고
1: 예.
3: 특히 밤에 한 네 번씩 일어나니까 예, 모두 예, 밤에 저기 소변 본 것 같지 않고 시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조금씩 조금씩 누구는 또 밤에 깨어나고 밤에 자지 못하고 예, 낮에도 계속 여러 번 그 한 열 번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3: 예, 그런데 한 번도 쉬고 못 보고, 그래, 어디 외출하고 하면 그 신나서 자꾸 막, 먼저 병소부터 자꾸 하니까요.
1: 네.
3: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네.
3: 그래서, 그, 당약 좋다 해서, 예, 그, 장대편에 찾아가서 약을 썼는데, 예, 두 가지 약을 썼대다, 예.
1: 네.
3: 연칭망주하고, 허슬리뇨와이라는 거 썼대다.
1: 네.
3: 그래서 이거 지금 한 50날 먹었습니다.
1: 네.
3: 이게 이제 한 일주일 뒤에 효과 보는 게 알긴단 말입니다.
1: 네.
3: 밤에도 한 네댓 번 일어나던 게 두 번이면,
1: 네.
3: 깨로 두 번 일어나고 잘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낮에도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자수가 줄어든 게 알긴데,
1: 네.
3: 예, 배도 시원하고, 예, 거푸난 감이 나고, 예.
1: 몸이 다 거푸내집니다.
3: 예.
1: 머리도 맑아집니다. 이렇게
3: 써.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변이라는 게 그 소변, 한 가지 뿐인 게 아니라 온 기관이 다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그 환자분이 증상은 어제는 신장이 허해진 거 말합니다. 신장이가 이 소변 배출이라든가 이 독소로 폐물 배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예. 네.
1: 그래서 이 허즐리뇨와는 신장이 허하거나 신정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 그리고 이 신장을 보양해주는 작용도 있습니다.
3: 예.
1: 예. 그래서 신장에 좋은 천년 보양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증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한 3개월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3: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석 달 먹어보고
1: 예.
3: 한 번 더 찾아보고 다시 또 약을 조절해서 먹어.
1: 예. 3개월 후에 또 조절을 하십시오.
3: 예.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3: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정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정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0: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이렇게 우리 장의학이라 할 때는 현대 사회에서 이 긍정과 이학의 가치가 지금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과학이 발전에 맞는 이런 긍정적인 증명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실제로 약을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예, 아주 놀라운 이런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감로 장약이 이런 연구 성과라 할 때에는 더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현대 근거 기반 이학 방법을 활용해서 전통 장약제를 연구하는 이런 이론적인 예, 접근은 예, 높은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론적인 근거도 있고 현대 지금 활용하면서 많은 임상적인 효과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은 중의학 보물 창고에서의 아주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일상적인 질병하고 만성 질병 치료에서는 독특한 장점하고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외 전문가들도 전문 서장에 와서 있으면서 몇 년씩 있으면서 연구하는 이런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현대의학이라든가 질병이가 지금 우리 고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예, 이런 극치에 더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인류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거 연구하다 지금 장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은 진보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혁신도 추구하는 이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장의학은 혁신적인 표현 우리 형식적인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 항염작용이라든가 항산화작용, 면역조절 등 이런 양리적 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에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단순히 이론이라든가 형식적으로 지금 인정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통찰에서 얻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 연구 결과에 따른다 할 때에는 많은 장약 복합제에는 다양한 활성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중표적 치료라는 이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2: 예, 약을 한 가지 쓰면서 여러 가지 면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감로 장약에서는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 망재 조주 다시는 쓰시는 분들마다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다른 약을 써도 안 됐는데 지금 이거 쓰면서 많이 낫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서양 의학 전문가들이 이런 장약이 보물을 인정한다 할 때에는 예, 많은 임상 의사들이 환자들이 장의학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말합니다. 예,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실제로 우리 덕길 장약방에도 장약을 거부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쓰면서 나서면서리 지금 주위의 사람들이 다 확실히 장약은 효과 좋구나 이런 인증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족의학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현대인들이 인증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장약을 써서 뭐 우리 효과 보겠는가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인제는 이런 옛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현대인들이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은 특별히 고혈압하고 심내혈관 질환 치료에서는 아주 강력한 이론적 근거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궤양성 질병이라든가 대장염과 같은 이런 현대적 난치병에도 항염증 작용하고 항섬유화 작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저렇게 병이 심한 게 되겠는가 이러던 분들도 실제로 낳고 있습니다.
3: 네.
2: 그리고 대사질환하고 자가면역질환 등 이런 중대한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아주 효능이가 확장이 또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로장약이라 할 때에는 자연에서 채취해서 지금은 지능형 제조로의 전환이 되는 이런 현실화로 되고 있습니다. 단지 자연에만 이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능적인 이런 제조 과정까지 걸쳐서 더 놀라운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대화는 우리 장약 산업에서는 그 의미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장약 생산이가 경험에 의존했지만 현재는 장약 산업은 엄격한 이 품질 기준이라든가 이런 체계를 전면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바로 날마다 이런 좋은 결과들을 쌓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양천공 25년도까지는 장약 표준위가 3년 행동 계획이 추진되면서 장약에서 보면은 이 황정을 포함한 수십 가지 품종에 대한 새로운 현대 표준위가 발표되면서 국가 표준으로서 많이 규범화되고 있습니다.
3: 네.
2: 사실상 이 뜻은 인전은 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인증하는 이런 감도 장약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름 놓고 쓰시면은 아주 좋은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장약이 전면적인 제조 공업은 현대 기술로서 최적화하면서 독성도 낮추고 또 안전성은 높이면서 통일된 제조 규범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장약은 전통적인 이런 방법으로 많이 제조하던 것이가 현대 기술로서 규범화하면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대되는 점이라 할 때에는 근거 중심이 이하기가 이 장이하기 시장은 더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론적인 근거라든가 여러 가지 림상 효과가 지금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3: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장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3: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대형 얼룩뱀의 습격을 무사히 피하고 동물들의 혀에 대한 신기한 비밀을 알게 된 모습을 보았죠. 오늘 새 친구는 대회장으로 가는 길에 더 많은 신기한 발견을 하고 특별한 동물 친구들도 만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지식도 배우게 되는데요. 자, 그럼 조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들어볼까요?

0: 조주의 여행 모험기 제5장 끊어진 꼬리.
1: 꼬마 조주 친구랑 여행 떠나.
0: 대형 얼룩뱀을 물리친 후 조조 일행은 다시 대회장으로 향했어요. 새 친구는 방금 악어 아가씨의 솜씨를 보고 입을 떡 벌리며 몹시 감탄했어요. 그토록 우아한 악어 아가씨가 싸울 때는 정말 민첩하고 용감했거든요.
2: 그때 문득 쟁쟁이가 궁금한 점이 생겨 악어 아가씨에게 물었어요.
3: 악어 아가씨, 뱀은 왜 발이 없나요? 발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0: 악어 아가씨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어요. 뱀의 발은 오래전에 퇴화했고 배 밑에는 비늘만 남아있어요. 그 비늘이 발처럼 땅을 디디며 움직이는 거예요.
3: 비늘이요?
2: 쟁쟁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겨 다시 물었어요.
3: 물고기도 비늘이 있는데 물고기도 비늘로 걷나요?
0: 총군이 쟁쟁이의 등을 살짝 토닥이며 웃으며 말했어요. 너 이 어리석은 다람쥐야. 물고기는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지 땅에서 걷는 게 아니라고.
2: 쟁쟁이는 얼굴을 붉히며 바로 말을 바꿨어요.
3: 그럼 물고기도 비늘로 헤엄치나요?
0: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지느러미로 헤엄치고 뱀이 걷는 건 갈비뼈와 아주 큰 관계가 있어요. 아가 아가씨가 웃으며 답했어요.
2: 네, 갈비뼈와 걷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주주 일행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아가 아가씨를 바라봤어요.
0: 아가 아가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뱀의 갈비뼈는 앞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걷고 싶을 때는 양쪽 갈비뼈 근육을 움츠리면 갈비뼈가 앞으로 나아가고 배 밑에 비늘도 들썩이며 발처럼 땅을 디뎌요. 근육이 다시 펴지면 몸 전체가 앞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2: 새 친구는 악어 아가씨의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며 함께 감탄했어요.
3: 악어 아가씨 정말 아는 게 많으시네요. 정말 신기해요.
0: 악어 아가씨는 손을 살짝 흔들며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4: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건 동물들 사이 아주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2: 그때 갑자기 총건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3: 아, 누가 날 다쳤어요. 여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2: 총건은 눈을 번쩍 들고 길가에 놓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0: 모두 총건이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 작은 꼬리 하나가 땅 위에서 홀로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3: 누구 꼬리예요? 분명 꼬리 주인은 지금 많이 아플 텐데요.
2: 쟁쟁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꼬리 주인을 찾았고 주주는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3: 꼬리가 다 떨어지다니 정말 불쌍해요.
0: 두꺼비 아저씨는 경계하며 사방을 둘러보고 낮은 소리로 말했어요.
5: 누가 작은 도마뱀을 괴롭힌 거지? 이 꼬리는 분명 도마뱀의 꼬리예요.
2: 두꺼비 아저씨는 길가에 돌틈 사이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어요.
3: 도마뱀아! 도마뱀아! 너 거기 있니?
0: 그러자 돌틈 사이에서 작은 도마뱀이 조심스럽게 머리를 내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5: 두꺼비 아저씨! 아저씨! 혹시 방금 여기를 지나간 얼룩뱀 비슷한 놈을 보셨어요?
3: 그래, 바로 대형 얼룩뱀일 거야. 우리도 방금 그 놈에게 습격당하고 도망친 거거든.
2: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작은 도마뱀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겁에 질린 채 말했어요.
3: 그 놈이 저를 쫓아다니고 꼬리를 잡으려 했어요. 겨우 피해서 이 돌틈에 숨어 목숨을 건졌어요.
0: 주주는
4: 마음이 급해져 조급하게 말했어요. 빨리 병원에 가야 해요. 꼬리까지 잘려나갔으니 얼마나 아플까요? 주주는 연립수레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어요.
2: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와 작은 도마뱀은 함께 주주를 쳐다보며 아주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주주는 더욱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3: 빨리 작은 도마뱀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는데 어떻게 이처럼 태어나세요?
4: 작은 도마뱀이 손을 저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5: 안 가도 돼요. 정말 괜찮아요. 난 병원 싫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인차 좋아질 거예요.
2: 하지만 꼬리가 떨어졌는데도요. 주주가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묻자 작은 도마뱀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설명해줬어요. 우리 도마뱀에게 가장 부족하지 않는 것이 바로 꼬리랍니다. 걱정 마세요. 며칠 지나면 새 꼬리가 다시 자라나올 거예요.
4: 총건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5: 우와, 부럽다. 꼬리가 다시 생겨나다니. 나는 안 되는데.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로봇이라 어디가 고장나면 수리소에 가야 하거든요.
2: 작은 도마뱀이 웃으며 말했어요. 공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어도 우리 빼고는 안 돼요. 이건 우리 도마뱀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할 수 없어요.
5: 정말 신기해요.
4: 조주 일행은 작은 도마뱀의 말을 듣고 감탄하며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2: 작은 도마뱀이 더욱 자랑스럽게 목소리 높여 말했어요. 우리 도마뱀은 모두 꼬리를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잘 쓸 수 있어요. 위험을 만나면 꼬리를 자동으로 끊어버리고 펄쩍펄쩍 움직이는 꼬리로 적의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칠 수 있거든요.
4: 쟁쟁이는 자신도 꼬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물었어요.
5: 우와, 정말 대단하다. 그럼 꼬리 끊고 도망치는 술법을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나도 배우고 싶어요.
3: 이건 배워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 작은 도마뱀이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0: 우리 몸속에는 특별한 호르몬이 있어요. 이 호르몬이 꼬리를 다시 자라나게 해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능력이에요.
1: 그 말을 듣고 조준은 마침내 안심했어요. 방금까지 걱정되어 긴장했던 조준은 마침내 활짝 웃음을 지었어요. 작은 도마뱀이 말했어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그 역할을 잘 발휘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0: 부장과 이야기를 마치고 주주 일행은 다시 연립수레에 탔어요. 청구는 수레에 몸을 기댄 채 주변의 귀여운 동물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우와,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정말 좋은 곳이야.
1: 말을 마치자 갑자기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당연하지. 세 친구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0: 청구는 의아해하며 다시 말했어요. 나 여기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곳에서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1: 그러자 또다시 그 이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2: 그건 안 될 거야.
1: 총구는 혼란스러워 쟁쟁이에게 물었어요.
2: 왜?
1: 쟁쟁아, 왜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돼? 너 나한테 왜 그래? 쟁쟁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2: 뭐가?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언제 너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했어?
0: 총구는 다시 주주를 쳐다보았어요. 그럼 주주, 네가 말한 거야? 주주는 고개를 흔들며 당황해서 말했어요.
3: 나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이상하다. 너희들도 방금 누가 대답하는 소리 들렸구나.
1: 총구는 머리를 극적이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2: 그래, 분명 누가 대답했는데?
1: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도 의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세 친구는 서로를 쳐다보며 총군이 장난치는 줄로만 생각했어요.
0: 총군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동물들 정말 귀여워. 당연하지. 이번에는 두꺼비 아저씨와 아그 아가씨를 포함한 모두가 그 이상한 소리를 분명 들었어요.
1: 세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주주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2: 누구야? 말하는 사람 누구야? 어디 숨어있어?
1: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어요.
0: 총구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3: 나 여기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0: 그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크게 들렸어요.
3: 안 될 거야.
0: 총구는 좀 짜증이 나기 시작해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3: 너 누구야? 어디에 숨어있니? 빨리 나와!
1: 그때 그 목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렸어요.
4: 여기서는 걸어다니지 않으니까!
0: 두꺼비 아저씨는 몇 입 수레를 멈추고 아그 아가씨도 걸음을 멈췄어요. 주주와 총건이와 쟁쟁이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소리가 나는 곳을 열심히 찾았어요.
2: 빨리 나와! 숨어있는 거 재미없어!
1: 총구는 좀 더 크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4: 나갈 필요 없는 걸. 사실 나는 너희들 머리 위에 술에 차 위에 있어.
0: 주주가 제일 먼저 일어나 련잎 술에 우를 이리저리 만지며 찾았어요. 하지만 좌우는 푸릇한 련잎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주주는 의아해하며 말했어요.
2: 어디에 있어? 분명 좌우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3: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

0: 그 이상한 목소리가 다시 가까운 곳에서 들렸어요. 주주는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봤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용기를 내서 손을 내밀어 련잎차 옷쪽을 살짝 만졌더니 통통하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손에 닿았어요.
1: 깜짝이야! 조준은 깜짝 놀라 손을 급히 떼며 뒤로 물러났어요.

0: 네, 친구들, 련잎술의 차후에 숨어있는 이 이상한 존재, 주수가 만진 통통한 것, 그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 또 이 존재는 왜 계속 숨어서 말을 하는 걸까요? 대형 얼룩뱀은 다시 나타날까요? 다음 시간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주주의 독 신기한 모험을 함께 만나봐요.
0: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리오 의사는 복경중약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 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0: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맥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렬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조양천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조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입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제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구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제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 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승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 건강 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 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 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 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 주의 대표성 우세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 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 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 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 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하는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녹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당서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주황은 중공 만주 성유에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 성유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결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특위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위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정치 사업을 틀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이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무장대호가 건립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20명의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에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결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로운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결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 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 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 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결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결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건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결 동북범팀 선수 최건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제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천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천원, 3천원, 4천원, 5천원, 6천원, 7천원, 8천원까지 7개 등급이 만과됩니다. 증수기 관광안전 위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 및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일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오가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시대 석양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항상 푸르른 마음가짐으로 금빛 노을 인생을 엮어가는 리광시 노인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88세인 리광식 노인은 음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피아노, 선풍금, 기타 등 다양한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노래도 잘 부르며 대합창 지휘와 촬영 기술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할몸이 받고 있습니다. 리광식 노인은 1939년 4월 어릴 적에 어머니 등 옆이어 흥동강성 흥겨지도로 이주했으며 이후 영동시의 로토구진 로서촌으로 이사해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12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교표를 잡고 있던 누나의 보살핌 속에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길림화학공업대학 요기공등학부를 졸업하고 길림화학공업회사 염료공장에 배치됐습니다. 이후 그는 길림화학공업회사 설계원, 화학공업장치설계원, 화학공업환경보호연구소에서 고급공정사 부총공정사, 전국화학공업환경보호설계기술중심 전문가로 일하며 환경보호 분야에서 수십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세종국의 화학공업 건설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저서 환경보호설계수책, 소음공제는 중국화학공업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돼 나라에 큰 기여를 했으며 또한 연변교육출판사에서 출판한 당대 조선족 인물록에 이름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리광식 노인은 정년 퇴직 후에도 길림시 환경보호설비공장 총공정사로 초빙돼 일했고 룡담구 조선족 노인협회 부회장, 회장을 역임하며 길림시 조선족 노년 사업을 위해 힘썼습니다. 정년 퇴직 후인 1997년부터는 문학창작에 몰두했는데 시, 수필, 소설 등 100여 편이 넘는 다양한 문학작품이 연변문학, 중국민족, 노년세계 등에 실렸습니다. 2010년 3월부터는 길림시 조선족 문학동호회인 문학사랑회에 가입해 문학편집, 시, 수필 창작에 매진해 어느덧 17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리광식 노인 등 평균 연령이 85세 길림시 조선족 세 노인이 국경절 맞이 소화절을 연 사실이 길림신문에 보도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3, 4년 전부터는 길림시 종로년 취미동호회인 꽃놀다곤과 길림시 조선족 무용협회에서 노래를 가르치고 대합창을 지휘하며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리광식 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한 지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은 일들을 해왔으니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노력하는 것이 치매 예방은 물론 즐거운 돈을 보내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문학과 음악을 몹시 즐깁니다. 비록 너무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글을 쓰고 노래하고 춤추고 악기를 연주하고 촬영도 하고 관광도 다니는 것이 마음을 충족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당부도 하셨습니다. 나이를 잊고 번뇌를 뒤로 밀어내고 비록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청춘으로 언제나 부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재다능하고 활동적이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것 바로 리광식 노인의 매력입니다. 리광식 노인의 황혼 인생이 금빛 노을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상식들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중도년기 면역력을 잘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중도년기에 접어들면 신체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전엔 감기에 잘 걸리지 않았는데 계절이 바뀌거나 기온이 떨어지면 쉽게 감기에 걸리고 예전엔 조금 피곤해도 잠만 자면 금방 회복됐지만 지금은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상처 아무는 속도도 느려지고 기력도 예전만 못한데 이런 증상 대부분은 면역력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면역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면역력은 우리 몸의 방어 부대와 같아서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내고 몸 안에 노화되거나 손상된 세포를 제거하며 감염을 막고 건강을 유지해줍니다. 하지만 중도년기가 되면 이 방어 부대에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흉선, 비상 등 면역세포를 만들어내는 면역기관의 기능이 쇠약해져서 작업 효율이 떨어집니다. 둘째는 면역세포의 수가 줄고 활력이 약해져서 반응이 느려지고 방어능력이 약화됩니다. 셋째는 신체 자체 회복능력이 낮아져서 병에 걸렸을 때 회복기간이 길어집니다. 넷째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질환이 있으면 면역력이 더 악화돼서 면역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따라서 중도년층에게 면역력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겠습니다. 면역력을 단순히 영양제나 수액 몇 병으로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온건하고 체계적인 생활관리가 필요합니다.

먼저 세 가지 핵심 관념 정리해볼게요. 첫째는 면역력은 무조건 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정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종장연층이 면역력을 높일 때는 안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온건한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셋째는 면역력은 단순히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입니다. 식사, 수면, 운동, 기분관리, 감염 예방 이 다섯 가지가 그 어떤 보약보다도 효과적입니다. 네, 앞으로의 시간에는 면역력에 좋은 식단과 올바른 식습관, 종장연층에게 적합한 안전한 운동 방법, 면역력 회복에 도움을 주는 양질의 수면관리법, 감염 예방과 질병 감소 방법, 그리고 면역력 관리 관련 흔한 오해와 올바른 관리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병에 적게 걸리고 고통을 줄이며 빠르게 회복하고 몸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노인들의 고민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연구 부문에 따르면 노인들이 치매 예방에서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한 세계적인 전문가는 수면 식습관,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치매 대부분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활 속 치매 예방법을 잠, 마음, 뇌, 몸이라는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잠입니다. 잠을 잘 자는 습관은 치매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숙면은 뇌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자연치유법으로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깊은 잠을 자면 뇌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뇌를 위축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시켜서 뇌세포 손상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뇌입니다.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꾸준히 챙겨야 합니다. 도마도의 라이코핀, 감귤류의 베타크립토산틴 같은 항산화 성분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억제해서 인지 기능을 보호합니다. 넷째는 몸입니다. 몸을 꾸준히 움직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운동은 뇌를 자극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루 30분 중강도 운동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 위험을 41%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름이면 기온이 상승하고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며 숨이 가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심장이 확실히 더 큰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1도 상승할 때마다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이 2.1% 증가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름철 심장 보호를 하려면 이런 여섯 가지를 적게 해야 합니다. 운동 후 얼음물을 바로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법권총의학대학 부속재활병원 수면의학과 보증의사는 여름철 기온이 높을 때 인체 혈관은 확장 상태에 있는데 격렬한 운동 후 즉시 온도가 매우 낮은 찬 음료를 마시거나 에어컨을 켜고 냉수욕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자극으로 인해서 전신의 혈관이 수축하고 경련이 일어나며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고 혈액 점도가 높아지며 혈관이 응고돼 혈관이 막히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땀을 흘린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말아야 합니다. 실외에서 땀을 많이 흘린 후 집에 돌아오면 먼저 땀을 들이고 나서 에어컨을 열어야 합니다. 그러되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더운 실내에서 에어컨을 켠 방에 들어가거나 외출할 때 먼저 방문을 열고 문 앞에 잠시 서서 몸이 완충되는 시간을 가져 심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이 과도한 냉열 자극을 받아서 경련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의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린 후 냉수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철 야외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면 실내로 돌아와 10분에서 15분 휴식을 취한 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온은 체온 즉 35도에서 37도면 됩니다. 여름철에 가급적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합니다. 여름철에는 7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가급적 밤을 새우지 말아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밤을 새울 때 갑자기 심장이 쿵 하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밤샘이 갖다 준 영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탕 음료로 물을 대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끓인 물을 마시면 항상 맛이 없다고 느껴서 물 대신 음료를 즐겨 마십니다. 그러나 2024년 미국 림상 영양학 잡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매일 2인분 이상의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꾸 짜증내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고온이 사람을 쉽게 짜증나게 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할 것을 권유합니다. 종이는

물이 생명의 필수품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65세 이후의 노인들에게는 오히려 물을 마시는 일이 젊었을 때보다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네, 65세가 지나면 물도 알고 조심히 마셔야 합니다. 이는 물이 편한 것도 아니고 몸에 물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이는 부적절한 물 섭취 방식으로 인해서 전해질 불균형, 심부전, 저나트륨, 약상, 급성 신장 손상 등 합병증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인들의 몰 인식 능력 감소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퇴화 중 하나인데요. 젊은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지만 외로인들은 종종 목이 마르지 않지만 혈중 삼투압이 상승하고 세포도 탈수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시상부하에 갈증 반응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많은 노인들이 야뇨증, 이동 금지를 두려워 낮에는 물을 마시기를 꺼려합니다. 이러한 느낌 둔화와 행동 회피의 조합은 신체를 장기간 경미한 탈수 상태로 요지하게 하며 혈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심장 손해, 신장 등 기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전체 혈류계가 손상이 됩니다.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점도도 함께 증가해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동맥 경화반이 있는 혈관이 혈제를 형성하기 쉽습니다. 복경대학 인민병원 신경과팀은 후향적 뇌졸중 사례 분석에서 65세 이상의 허혈성 뇌졸중 환자 중 절반 이상이 발병 전 24시간 내 물 섭취량이 800ml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인의 기초대사는 원래 느리고 혈액량 조절 능력이 저하돼서 탈수되면 혈압이 쉽게 변동하고 뇌관류가 부족하며 뇌혈액 공급이 갑자기 감소해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증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을 많이 마셨다고 해서 더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노인들은 예전에 물을 적게 마셨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물을 보충하기 시작해서 매번 300에서 500ml를 마시거나 심지어 자기 전에 보충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더 위험합니다. 노인의 신후관 제흡수 기능이 저하되고 물과 나트륨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며 물을 너무 빠르고 너무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수치를 쉽게 희석해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중 나트륨이 메리터당 130mmol 미만이면 의식, 흐림, 경련, 불안정한 보행 및 느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나트륨 혈증은 뇌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이 넘어지거나 혼수 상태에 빠지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건강한 식수의 과도한 인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마신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의사는 노인들이 물을 마실 때 소량으로 여러 번 천천히 삼켜야 하며 특히 심부전, 신장병, 저나트륨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1회 물이량을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또 다른 오해는 마시는 습관이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먹지 않는 습관이 있지만 아침에 일어나 큰 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습관은 젊은이들 사이에는 위험이 크지 않지만 노인들에게는 잠재적인 위협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교감신경활동이 증가하고 심박수와 혈압이 점차 증가하며 자세 변화가 뇌관류 부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갑자기 많은 양의 찬물이나 따뜻한 물을 마시게 되면 위장관 혈관이 확장돼 뇌혈액 공급이 영향을 미치고 일시적인 뇌허혈, 실신, 현기증, 메스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혈액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혈압 강화제, 리뇨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노인들입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은 혈액학적 충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더 이상 빠른 물 섭취와 같은 조작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류형의 물 섭취 문제는 차를 물 대신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녹차, 우롱차, 철관음 등 추출도가 높은 차에는 페어틀린, 카페인, 카테킨 등 성분이 있는데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노인의 심박수, 신경, 신장에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테오필린의 리노 작용은 수분 배출을 증가시키고 탈수를 악화시키며 특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체가 나트륨, 칼륨 등의 전해질을 버리게 하여 밤에 종아리에 쥐가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불면증을 유발합니다. 전문가는 차를 마시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물로 마시면 안 되며 약을 복용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야간이나 아침에 일어나는 수분 보충 수요를 대체할 수 없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서는 성인이 매일 300에서 500g의 남세를 섭취해야 하며 끼니마다 남세를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짙은 색의 남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상의 남세는 어떤 영양가의 차이가 있고 어떻게 좋을까요? 먼저 남세는 짙은 색과 옅은 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잎이나 열매의 색이 비교적 짙고 색이 더 화려하며 영양가가 더 뛰어납니다. 네, 칼슘 철분 함량이 수십 배가 높습니다. 중국 등록 영양사 량위부는 옅은 색 남세에 비해서 짙은 색 남세의 카로틴, 비타민 B, 비타민 C가 5배에서 10배 이상 많으며 칼슘과 철분 함량이 최대 수십 배까지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중화류행병학 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짙은 색의 남세를 많이 섭취하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도마도, 호박과 같은 짙은 남세 폴리페놀 화합물과 식이섬유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켜서 혈당에 대한 인슐린 조절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짙은 녹색 남세는 루테인과 플라포노이드의 가장 높은 공급원 중에 하나로 망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황색 남세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어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혈관에 유리합니다. 짙은 녹색 남세에 풍부한 엽산은 뇌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남세는 리코펜이 풍부해서 적절한 섭취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자홍색 남세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항산화 능력이 강해서 신체의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혈관 탄력을 회복하며 죽상동맥 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년을 즐겁게 보내는 리광식 노인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관리, 마음건강, 생활지혜 등 다양한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곡, 제작의 선기옥이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커다란 서점이 있는 한 건물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글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때마다 좋은 문장 하나 골라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얼마 전 여름의 문장으로 새롭게 올린 글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올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이 여름을 또 어떻게 견뎌야 하나 내심 막막했는데 모르는 사람의 그늘까지 읽어야 한다니까 어쩐지 더 아득해지기도 하는데요. 가을의 결실을 위해서는요, 어쨌든 우리 모두 각자의 여름을 견뎌내야만 하니까요. 그 수많은 인구의 시간을 헤아려 보는 동안에 내 마음도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다정한 마음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는 하루,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만입니다.

100마리의 발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첫 코너는 지혜로운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살림의 지혜 많이 담아가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벽면을 꾸미는 요령입니다. 조명의 경우 빛과 그림자로 인해서 벽면을 화사하게 하거나 풍성하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는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침실의 경우 이런 인테리어 요소 말고도 침대 위에서 간단히 독서를 하고 싶을 때 벽의 부분 조명을 설치하게 되면요, 인테리어는 물론 아늑한 독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조명의 디자인은요, 작은 것부터 큰 제품 또는 조명 가셋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선택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이어서 여름철 차량 관리 방법입니다. 한여름 시루에 주차해둔 차는 펄펄 끓는 냄비와 같죠. 직사 광선에 노출된 차량 내부 온도는요, 최고 90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열기가 되는 거죠. 차량 안에 만일 가스라이터나 또 핸드폰이 있다면 바로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손상 위험이 되기도 하죠. 가능하면 실내 주차를 하는 것이 좋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햇빛 차단막을 이용을 하거나 차 실내에 폭발성이 있는 물건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량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엔진 냉각 상태에서 냉각수를 꼭 점검하고 운전 중에도 계기판의 냉각수 온도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살림의 지혜는요, 톡톡한 락스 활용 방법입니다. 욕실 욕조나 세면대 마감 부분에는요, 흰색 실리콘이 발라져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곰팡이 원상으로 되면서 누렇게 또 검게 색이 변하여 눈으로 보기에도 매우 비위생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락스를 사용하는데요, 아무리 닦아도 잘 또한 집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도 요령이 필요하죠. 키친타올이나 일회용 행주를 세로로 길게 자르고 락스 희석액을 묻힌 뒤에 실리콘 마감 부분을 달아서 붙여주고 하룻밤 정도 놔두면 곰팡이가 사라진다고 해요. 락스 희석액을 촉촉하게 뿌린 뒤에 붙여야 더 잘 붙지만은요, 먼저 실리콘 마감 부분에 놓은 뒤에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려 적셔도 좋습니다. 욕실 타일의 줄눈 부분 역시 이런 방식으로 묶은 곰팡이 때를 치울 수가 있습니다. 희석액을 분무기로 뿌릴 때는요, 들이마시지 않도록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고요, 환기 또한 중요합니다.

락스를 사용해서 주방 욕실 청소를 할 때는요, 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락스를 사용을 하다가 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도 해요. 오랫동안 들이마시게 되면요, 인체에 해롭고 맨손으로 만져도 좋지 않지요. 또한 빨래를 할 때 락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색깔이 있는 섬유 등을 조심해야 한다는 점. 네, 이 곰팡이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소재천을 담게 되면요, 오염과 함께 염색까지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옷을 삶을 때 표백제 대용으로 락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흰 빨래가 아닌 이상 뭐 색이 빠지는 얼룩이 떠지기도 함으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색이 빠져나가면서 얼룩이 지죠. 당연히 락스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세제로 함께 해봤습니다만은 화학세제치고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기도 해요. 또한 그러나 그래도 제대로 알고 주의를 하면서 사용을 해야 안전하고 또 그렇죠. 또 해가 가지 않고 효과 빠른 세정력을 기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정

계속해서 여름철 보양식 대표 메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해신탕입니다. 해신탕, 이 닭고기와 정력에 좋은 낙지, 전복, 새우를 비롯해서 몸에 좋은 약재와 채소를 넣고요. 오랫동안 푹 끓여내는 해신탕은요. 이름만으로 기운이 불끈 솟을 것만 같습니다. 네, 낙지는 해독작용이 탁월해서 간이 약한 분들에게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담백하고 시원한 국물 그리고 또 푸짐한 건더기를 즐길 수가 있어서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지 않아요?

둘째로 장어탕입니다. 스태미나 음식의 대표로 꼽히는 게 바로 장어일 텐데요. 특히 장어는요, 열이 많은 체질에 적합한 찬성질을 띠는 보양식으로서 평소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 몸에 열이 잘 오르는 편이라면요, 그리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예민하다면요, 복날 장어를 이용한 요리로 몸에 맞는 체력 보강을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제로 민어탕과 민어찜입니다. 민어는요, 봄부터 제철을 맞이하는 큼직한 체격 생선이잖아요. 한번 맛본 이들은요, 그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에 반하게 된다고 하는 생선이기도 합니다. 민어는 손발이 차고 속이 랭한 사람에게 탁월한 따뜻한 성질의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을 따뜻한 기운으로 보충해주고요, 소화를 돕는 것에도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복날 가장 대표적인 메뉴 삼계탕이죠. 네, 삼계탕은 날씨가 무더운 여름 중에서도 초복, 중복, 말복에 한 번씩은요 먹게 되는 보양식으로 담백한 맛에 남녀노소 외국인들도 부담 없이 좋아하여 인기를 모으는 대표적인 메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추어탕인데요. 추어탕. 미꾸라지는 7월부터 11월까지 제철 인생선으로서 우수한 단백질과 칼슘 또 무기질이 풍부해서 여름 내내 더위로 이런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이죠. 또한 비타민 A 함량이 많아서 항암작용도 있고요. 피부와 점막을 튼튼하게 하여 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섯째로 콩국수입니다. 콩의 단백질과 지방질을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이죠. 콩은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식품으로서 영양이 풍부하고 항암작용도 뛰어나며 몸속에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원하게 즐길 수가 있어서 여름철에 더욱 사랑을 받는 음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지혜는요, 일상의 곰팡이를 제거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죠.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에어컨도 곰팡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자주 해줘야 하거든요. 에어컨 필터는요, 칫솔로 먼지를 털어낸 후 전용 세제를 이용해서 세척을 해줍니다. 세척한 필터는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에어컨 날개도 작은 빗자루를 이용해서 먼지를 털어내고 걸레로 닦아 관리를 해주면 좋습니다. 또한 세탁기 생기는 곰팡이는요, 시중에 판매가 되는 세탁주 곰팡이 제거제를 사용을 하거나 세탁기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아 평소 사용을 하던 세제 혹은 빙초산 300ml를 반나절 정도 넣어둔 뒤에 일반 코스로 한번 가동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림의 지혜와 함께하느라 알찬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살림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남자, 훌륭한 여자, 세상에 도전하는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해방전쟁 시기 복건성 련강 연해지구에서 무장투쟁 및 농민운동 등을 조직하고 영도한 려전사 진가조입니다. 1925년 복건성 폭주시의 한 마을에서 태어난 진가주는 6살 되던 해 서당으로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11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잇따라 3살 떠나면서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였습니다. 하여 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실을 짓고 천을 짜며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독학을 이어가며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짊어진 삶의 무게와 빈곤은 그녀를 강인하고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을 지니게 하였으며 구삽에 대한 불만과 반항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3살에 수학교 5학년으로 복학해 졸업을 했으나 집이 너무 가난하여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1943년 진가조는 집안 어른들의 추선으로 같은 마을에 몸이 병약한 한 대학생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두 살 된 딸과 함께 삶을 헤쳐 나가야 했습니다. 1947년 초 다니던 방직 공장의 문을 닫게 되자 진가조는 봉건 가정의 속박을 과감히 떨쳐내고 4살 된 딸을 친정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여러 수학교를 전전하며 교편을 잡았습니다.

같은해 초여름 그녀는 사촌 언니의 추선으로 당원 동지와 선이다 혁명의 길로 들어섰고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으며 교원 신분을 위장막으로 삼아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는 임무를 맡아 나섰습니다. 그해 8월 여름방학을 맞아서 진가주는 어머니와 함께 외삼촌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며 가난한 농민, 어민들과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그물을 자면서 가난한 이들이 고통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칼과 총을 들고 지주 악덕 세력들과 맞서 싸워야만 가난한 이들도 좋은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시작으로 지역에서는 혁명의 뜻이 있는 청년들, 농민들과 어민들, 노동자들을 포섭해 나갔으며 당의 비밀 교통연락망을 구축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1948년 10월 중공 오현 중심현인은 진가주를 공작위원회의 위원 및 연예 유격대 정치위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녀는 대중 속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방식으로 순식간에 지역 주민들과 하나 됐습니다. 진가주의 지도 아래 그녀가 맡은 촌마을을 비롯한 인근 마을에도 속속들이 빈농단이 결성이 되었고 도를 타도하여 곡식을 나누는 투쟁이 대대적으로 전개됐습니다. 또 수륙 교통선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여 총기와 탄약을 매입하고 진보 인사들과 통일 전선을 구축을 하여 혁명 자금과 고급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1949년 2월에 이르러 연해공작위원회는 정안천을 중심으로 사방 160여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견관 유격대 근거지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해 7월에는 유격대가 600여 명 공산당원을 핵심으로 하는 천여 명 규모의 대부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종 연해 4개 유격대 약 300여 명은 진가조가 직접 조직한 부대였습니다. 연해지구 공작위원회 산하에 당원 간부 훈련반 당총지를 설립하고 진가주가 서기를 맡았습니다. 그녀는 직접 훈련 대강을 작성을 하고 11기에 걸친 당원 훈련반을 성공적으로 주관하여 400여 명의 당원을 교육해 유격대의 수많은 핵심 골가를 보내주었습니다.

1949년 5월 연예공작위원회를 기반으로 중공연강현의가 정식 결성이 되면서 진가주가 현의 부석이 겸 600대 정치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6월에 그네는 부대를 이끌고 적들의 토부를 무력으로 받아쳤으며 시기를 맞춰 병력을 집중하여 유격대 근거지에 침입한 적의 보안종대를 괴멸시켜 적들을 퇴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연강 유격구역은 더욱 공고해지었습니다. 8월 12일 밤 유격대는 중공 오현 중심 효원의 지시에 따라 정안촌에서 철수하여 이동하던 중에 남쪽으로 도망치던 적들의 잔여 세력과 맞닥뜨렸습니다. 전우들의 안전한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진가주는 홀로 남아 적들을 막았고 어량손에 권총을 들고 적들을 향해 공격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그네는 치열하게 버텼으나 끝내 총알이 떨어져서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네는 적들의 극악 무도하고 잔혹한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고개를 쳐든 채 단 한마디도 발설하지 않으며 절개와 지조를 지켰습니다. 군이 연강의 현성 턱 밑까지 진격해 들어오자 장망이 도망치던 적들은 1949년 8월 15일 연강 해방을 고작 하루 앞두고 그네를 처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가조는 현성 옆의 모래사장에서 잔인하게 살해당해 장예리 생을 마감했습니다. 향년 24세. 그네는 꽃다운 젊은 목숨을 바쳐 공산당을 따라 인민의 해방사업을 위해 평생을 풍토하겠다던 입당 당시의 맹세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유용한 생활 속 살림의 지혜와 여전사 진가주의 이야기와 함께 했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월요일에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습니다. 방아찌개, 절구,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먹을 것 또한 풍부해서 배고플 걱정이 없는 대신 오히려 영양 과잉으로 당뇨, 고지혈증 등 영양 과잉으로 인한 질환도 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윤을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산책입니다. 박광춘의 글입니다. 신사처럼 먹깁니다. 어릴 적 종이 공장에 출근하시는 아버지 한 사람 월급으로 다섯 식구가 먹고 살아야 했던 까닭에 우리 집 가정 형편은 좀 어려웠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식구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지런히 맴돌아야 했다. 내가 소리 좀 들어서부터 어머니는 나보다 세 살 아래인 쌍둥이 여동생을 나에게 맡기고 장사에 발벗고 나섰다. 송편, 소빵도 만들어 팔고 콩나물도 길러 팔고 김치도 담가 팔고 과일을 되거리에 팔기도 했다. 하여튼 돈이 되는 장사라면 닥치는 대로 하면서 악착스럽게 번 푼돈을 생활에 보태곤 했다. 가난한 집 아이가 철이 일찍 든다고 그때부터 나는 점심이나 어른들이 일을 마치고 늦게 돌아오는 날 저녁이면 스스로 밥을 짓곤 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가마솥에 밥을 하고 요리를 했다. 맛을 내는 양념이 고작 소금이 전부였지만 배가 고프다고 울어대던 두 여동생은 기특하게도 내가 해준 밥을 잘도 먹었다. 어릴 적부터 나는 식탐이 많았다. 무, 감자, 배추, 가지, 김치, 좋은 반찬이 없어도 밥에 얹거나 말아 훌훌 잘도 해제꼈다. 중학교 올라가서부터 조금도 과장 없이 한 끼에 한 소래씩 먹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많이 먹어도 점심과 저녁 하악할 무렵이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에 부끄러워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개걸스레 퍼먹는 아들을 바라보며 조금은 걱정이 되는 표정을 짓곤 했다. 어쩌다 고기 구경을 하려면 설명절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어릴 적에는 설명절을 더 손꼽아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은 음력설에 훈춘 림업국에서 운전수로 계시는 큰 이모부께서 짐차에 통돼지 한 마리를 싣고 외할머니네 집에 설쇠로 왔다. 시어연 통돼지는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았다. 어른 다섯, 아이 다섯 이렇게 싣고 열이서 지져먹고 구워먹고 튀겨먹고 하여튼 근 보름 동안 300근이 넘는 돼지 한 마리를 다 먹어버렸다. 암만 먹어도 배가 고프던 어린 시절에 남은 기억이란 음식에 관한 것뿐이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아마 그의 음력설에 난생 처음으로 돼지고기를 맛본 것 같다. 아버지는 강낚시를 아주 즐겼다. 여름철 휴식 날이면 아침 일찍 자전거에 나를 태우고 가야 상류 쪽으로 한 시간 가량 달려 버드나무가 우거진 강둑 낚시터에 이르러 낚싯대로 쓸 곱고 기다란 버드나무 가지부터 몇 대 잘랐다. 낚싯대에 가는 끝에 3m가량 되는 낚싯줄을 동여매고 낚싯줄의 자유로운 끝에 죄꼬만 낚시를 두 개 갈라맨 다음 큼직한 연돌을 헐렁하게 단 후 낚시에 미끼로 지렁이를 꿰어 강물에 던지면 곧 물고기가 물리기 시작한다. 그때는 강에 물고기가 참 많았다. 크고 작은 돌종개, 모래무지, 버들치들이 줄줄이 올라온 가운데 한 뽐씩 되는 큰 놈도 수두룩했다. 입이 큰 모래무지는 미끼와 함께 낚시를 통째로 삼켜버리기가 일쑤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양념으로 쓸 내기풀을 찾아 한 줌 뜯어 씻어오고 큰 돌을 몇 개 주워다가 간이 부엌을 만든 후 땅에 널려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 땔나무로 썼다. 냄비에 부근의 샘치물을 가득 퍼다 담고 끓인 후 갖고 온 감자, 배추, 파 따위의 남새 그리고 내기와 쌀을 넣은 다음 고추장을 두둑이 풀고 끓이다가 배를 딴 새치네를 집어넣어 오죽을 푸짐하게 쏘았다.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 혼자서라도 한 냄비를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쓴 오죽의 환상적인 맛은 마흔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다. 대학교 입학수석을 할 때 받은 건강검진 기록에 내 키는 176cm에 몸무게가 54kg였다. 키만 컸지 야윈 몸집이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 나는 곧바로 출판사에 취직하고 연길에 정착했다. 회사 식당에서는 반찬 세 가지에 국 하나로 된 점심 한 끼를 제공했는데 그 음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사원들이 적지 않았다. 대충 만든 거친 음식이라는 둥, 너무 짜다는 둥, 맛이 없다는 둥 핑계를 대며 밖에 나가 점심을 해결하는 사원들이 많았다. 그러나 여지껏 맛보다 양을 추가하던 나에게 회사 점심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었다.
한 번은 식당에서 배추김치와 돼지고기를 갈탕처럼 만든 소를 넣은 소빵을 했는데 워낙 김치 소빵을 즐겨 먹던 나는 단번에 8개를 식판에 담았다. 그러자 대뜸 주위의 시선이 나를 자극했다. 동기와 후배들은 괴물이라도 만난 듯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선배들은 별 희한한 자식을 본다며 너털 웃음을 지었다. 사실 그날 남들이 다 간 뒤에 슬그머니 주먹만큼한 소빵을 두 개 더 가져다 먹었다. 하여간 남이야 뭐라 하든 나는 매일 나름대로 점심을 회사에서 맛있게 잘 먹었다. 출근하면서 결혼이나 환갑 그리고 첫돌 생일 잔치를 다닐 기회가 잦았다. 사회가 끝나기 바쁘게 나는 산의 지미로 장식된 음식상을 향해 젓가락을 휘두르며 전투를 벌리곤 했다. 한 번은 아는 형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통풍이라도 걸리면 어쩌는가 하면서 적당히 먹으라고 말하자. 그런 건 재수 없는 놈들이나 걸리는 거여. 난 타고난 바탕이 좋아. 그런데 신경 안 써도 될 듯하오. 라고 짓거리면서 만나게 먹어댔다. 이른바 자존심, 체면 따위는 배부른 다음에 하는 얘기다. 이러는 나를 보고 아내는 모인 자리에 가면 먹다 죽은 귀신처럼 허겁지겁 먹지 말고 신사답게 천천히 먹으라고 항상 나무랐다. 그렇게 많이 먹어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 좀 적당히 먹으라고 귀띔하는 말을 나는 먹어서 탈이 없으면 그만이지 하는 식으로 언제나 귀뜸으로 흘려보내곤 했다. 어머니는 종종 나를 만나기만 하면 살이 좀 빠진 것 같다고 한창 자랄 나이에 좋은 걸 먹지 못해 영양실조라도 올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고 습관처럼 묘셨다. 그리고는 밤마다 손수 해든 밑반찬이며 고추장, 된장 따위를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챙겨주셨다. 그러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아내는 항상 어느 세월이라고 아직도 많이 먹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가며 두덜대곤 했다. 무릇 잘 먹지 못하던 세월을 보낸 사람이라면 음식을 아끼기 마련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애들을 아니 곱게 생각한다. 지금의 애들은 음식물이 무진장 생기는 줄로 알고 있는 듯하다. 분명 냉장고 안에 그리고 식탁 위에 간식거리들이 가득 쌓였건만 하필 꼭 없는 것을 기어이 내라며 울고 불고 떼를 쓴다. 그걸 당해낼 부모가 어디 있으랴. 우리 집 애들도 마찬가지이다. 껍질을 깎아준 통사과는 도입 먹음

도중 딸애가 문득 아빠 성량이 뭐예요? 라고 물었다. 어? 딸애에게 보여주려고 집구석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성냥 한같이 찾을 수 없었다. 아파트 대문 앞에 있는 슈퍼에 내려가 물어봤더니 성냥은 사는 사람이 없어 아예 들여오지 않는 지 오래됐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일부러 시내 중심에 위치한 대형 일용품 상점에 가서야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성냥을 겨우 한값 살 수 있었다. 우리 신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물건들이 적지 않다. 방아, 지게, 절구, 물레, 풍로, 석가래, 독, 멀잖아 이런 물건들은 박물관에 가서야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사회의 진보와 기술의 발전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스마트폰을 위수라는 전자제품들이 일상생활에 깊숙이 침투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심각하게 개변시키고 있다. 저금 통장을 들고 저금소에 찾아가 줄을 길게 서서 한나절씩 기다려야만 할 수 있었던 관련 업무들이 이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따위의 기기들로 앉은 자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알리페이와 위챗 따위의 거적적인 발전, 그리고 QR코드 지불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우리는 이른바 무현금 시대에 진입했다. 생활은 분명히 많이 좋아졌다. 초가집에서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자 바람으로 휴지를 찾아들고 변소를 찾아 허둥지둥 뛰어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던 이젠 집안에 화장실이 두 개씩이나 딸린 아파트로 바뀌었다. 열애 전에 회사에서 아파트를 공동 구매할 때 여유가 있는지라 부모님들께 드릴 타산으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서 부모님을 연결해 모셔왔다. 그런데 이사자 바람으로 로망을 부릴 줄이야. 집 근처에 남세도매 시장이 있었다. 어머니는 매일이다시피 거기에 들려 장사꾼들이 버린 배추잎을 골라서 주워왔던 것이다. 얼마나 신선한 배추잎이냐고, 쌈을 싸 먹거나 국을 끓여 먹으면 딱이라고 앞에서 자랑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참지 못하고 대뜸 화를 냈다. 먹을 것이 없어 그러냐고, 아버지 퇴직비가 있지 않으냐고, 달마다 생활비를 드렸는데도 모자라 이러느냐고, 동네에서 살고 있는 우리 회사 선생님들을 보면 내 얼굴에 먹칠하는 거 아니냐고 홧김에 마구 내뱉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짓고 있던 어머니가 아들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 아니냐는 말에는 얼굴색이 대뜸 굳어졌다. 아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화를 좀 사귀자 어머니는 먹을만한 것을 그저 버리는 게 아까워 그랬다며 다시는 주워오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위로했다. 마구 화를 낸 자신이 미워 미안한 마음에 호주머니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돈이 필요 없다고 연신 말하는 어머니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집을 나왔다. 평생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찔 것 같지 않던 내 몸도 이젠 80킬로를 육박하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받아보는 건강검진 결과에 언제부턴가 오르내리는 화살표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먹쇠도 그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신사처럼 먹을 때가 된 것 같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이었지만 지금은 영양과잉으로 각종 질환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건강검진을 받아보고 신체 일부 수치들이 이상현상을 보이면 건강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 함께 안전의식을 제고해 조화로운 사회 진보를 추동합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소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소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한 방송인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에

0: 송실 전화 2951-9333번, 295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대 활동이 있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 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더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5대 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준해각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청심환은 청심, 치명, 발매환이라 이렇게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치명 위주로 한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광, 복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의 공능 수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모두 심장 경락하고 폐경락을 연결시켜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마음이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딧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장병 환자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심폐리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걸 뭘 놓고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심폐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의 증상에 관한 일정 심각한 학설입니다. 림상 조현표는 무엇인가? 가슴이 침침합니다. 가래가 성하고 기침을 잘 기습니다.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거초라죠.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폐혈이 심한 림상표현으로 인정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장병 환자들은 왕왕 곁에 심장병 환자가 있거나 이미 지지한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나갔거나 이런다면 왕왕 심폐혈이 심한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서 기침을 잘 짓거나 가래가 성나거나 특히 참 자기절로 억제하기 어려운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이런 분들은 아무리 구강 청소를 하고 남의 집을 안 났을 때면 두 개, 세 개 써도 해결 잘 되지 않고 소화계통의 문제인가 그 방면에 치료해도 잘 되지 않는데 바로 심폐, 심장과 폐혈이 심한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유관되는 치료 가운데서 초온 청심환을 쓰고 입에 냄새가 깠다 없어졌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면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 준해 각 신약대학방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곽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12일간 좌우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야득계 현시 그 어디에서든지 신약대학방이라는 간판을 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 정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가격은 이제 한 가게 199원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대 정책이 여러분들한테 큰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각을 싸면 한 각을 물어라 드립니다. 이 정도게 되면 한 달 반 좌우 복용할 수 있고 아홉 각을 싸면 세 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성덕에 담에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8

0: 땅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외국에 진출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부채 보내거나 갖고 나가시는 분들은 이보다도 더 많이 갖고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18가게 6가게를 물어다 드립니다. 그때 기다면 그 모두 8달 보경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래서 총체적으로 모두 말하겠다면 이때 가격은 한 가게 평균 가격이 140원 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 좋은 청심원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심장병 증상에서 개선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근본에서 좋은 치료를 가져오게 되어 있겠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거나 없는 이런 특점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이미 주사를 하셨거나 주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또 심장병으로 오랫동안 여러모로서 불편을 당한 분들,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 혹은 심부에 물이 찼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들, 그의 비후성 심근증이란 진단을 받은 분들, 심근염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이 유효적인 치료과를 보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저는 그, 이, 저, 선생님 방송 듣고서 심장이 나빠서 병원에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병원 치료도 많이 했는데, 어째 그렇게 나는 그 차도가 아열 느끼다. 그, 저, 올리수 이래 잘 아요라고, 두근두근 이래, 뭐, 1초 몇 분째 뭐 이래 그랬어. 심장 탁.
0: 서늘감을 느낀다. 그렇죠. 적지 않은 분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심장을 하나 끝내 뛴다든지, 내 심장 어떤 때는 멎었다 다시 뛴다든지, 그게 실리부치라고 심각합니다.
2: 예, 그래서, 저희 사람이 그 진심하는 계속 걸막 여고.
0: 구급하는 약이.
2: 예, 예. 그래, 조만간 정신만 먹기 시작했는데, 어제는, 조만간 약도 따로 거의 먹습니다.
0: 예.
2: 예, 굉장히, 예, 굉장히, 저, 효과가, 저, 현저히 알립니다, 심장이 좋아지는 게.
0: 예.
2: 그, 예, 심장 이래, 어떤 게, 그게, 이래, 몇 달 먹으니까, 나, 그거, 어제는 그런 감각이 없어져.
0: 아, 예, 신의부치가 해결 받으셨다, 그렇죠. 예.
2: 그럼 신저통도 없어져, 가슴 아프던 게, 예.
0: 예, 협심증 부정맥이 해결받기 시작한다만 하죠. 예.
2: 예, 예. 아, 이게 정말 효과가 확실히 그 많이 나타납니다.
0: 예.
2: 그리고 심장이 나쁘니까나 그 심장이 아프지 그러는 이리 기척거림 저리 또 밤에 잠 제대로 못 잤습니다 계속.
0: 예.
2: 예.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차차차차 이 잡음다 지금은 완전히 그저 누구면 잡음다.
0: 아, 심장병 때문에 예,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기본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예.
2: 예, 그래서, 누군 전화하고 잘 잔다. 그러니까, 위도 좋아지고, 그래서 밥도 잘 먹고 하니까, 맥이 난다, 막.
0: 예, 예.
2: 예. 그리고, 저, 뭐인가 하면, 혈압이 또, 이게, 조절이 잘 됐다.
0: 아, 그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심지어 혈압약을 끊었던 분들 다 계시고 있습니다. 예.
2: 예, 그래. 예, 앞으로도 그 생각해서, 그치. 두 번씩 먹던 거 지금 한 번씩 먹는데.
0: 아, 그래요. 예, 예.
2: 예. 예. 예, 그래서, 니, 뭐, 이 좋냐고, 그, 저만인가, 뭐, 또, 이제, 그, 뭐, 활동이 좋지게 내 아홉가 주문하고, 그, 우리 집사람도 한국에 있는 게, 심장이 계속 아프면 안에 심장 좀 나쁩니다.
0: 예.
2: 자꾸 후두둑, 어쩌저게 떨긴다며, 이랬다. 그래서, 예. 네, 저, 뭔가, 뭐, 붙여주자고 이랬다. 저래서, 저, 두개료정치를 오늘 주문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셔. 예. 배달전화 주문전화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정신관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심장이 나빠서 가슴이 답답하던 게 지금은 답답하지 않고 또 가슴이 바늘로 쑤시는 것들 막 붙은 게 지금 아프지 않고요.
0: 협심증 심각했습니다. 예. 예,
3: 술이 딱 많아서 지금 숨 막지 않습니다.
0: 예.
3: 그리고 옆집 무술에서 놀라던 게 지금 놀라지 않고요.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게 지금 잠을 잘 잡니다.
0: 예.
3: 그리고 이빨이 아픈 게 지금 뭐 아프지 않고, 입안에서 냄새 나던 것도 냄새 나지 않습니다.
0: 그럼요.
3: 예, 선생님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오늘 아홉 가구에 배달받아 더 쓰자고 그랬는데.
0: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332-5번입니다.
3: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4: 예, 저희 그 오빠가 예, 그 식당 자영업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신장이 이렇게 좀 아프다고 자꾸 움켜쥐고 그래도 혈압 비용은 없다만 합니다.
0: 예.
4: 예, 그래서 이 좋은 정신만 우리 그 어머니가 드시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예, 한 두 통 먼저 잡사보라고 드렸는데 먹은 게 효과용 좋다고.
0: 예. 그럼요.
4: 예, 신장 예. 아픈 것도 덜 하고 혈압도 이렇게 그 이전처럼 그렇게 아예 먹고 해가지고 예, 예 그래서 또 자기 또 사겠다고 소리.
0: 예, 그렇게
4: 예, 그래서 지금 예,
0: 그렇죠.
4: 예, 뭐 다시 응원해 드린다.
0: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빠 인생아 어느 계단에 계세요? 40,
4: 50. 지금 60입니다. 60.
0: 그래요. 예. 그러면 심장 예. 관리를 특히 남자들이 50대 초중반, 60대 초에 심장병으로서 예. 많이 중시하지 않으면 뭐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으니까 이 제품을 빨리 시작하는 게 아주 적절한 시작이라고 이렇게 인정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예. 바랍니다. 우대정책도 따라가니까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4: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도 이 김창원 전화를 우선은 한 5개월 정도 긴기에 먹었습니다.
0: 예.
5: 이거 예, 먹으면 그래. 원래 이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예, 이 가끔씩 이 심장이가 막 이 심줄이가 빨라가지고 막 낀 나무에 이렇게 빨리 뛰고 이러면 매일 떨어지고 예. 그냥 이 식은땀이 그렇게 세이나.
0: 전행적인 심장병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예.
5: 예. 그 어떨 땐 이 심장을 인해가지고 그래 한 번씩 심장 아프다 하면은 또 이 뭐 머리까지 얼리 아프고 예. 이렇게 증상이 좀 심했습니다.
0: 심각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에서 예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예.
5: 그래 밖에 다니면 이 심장약을 꼭 갖고 다녀야 돼.
0: 90만은 갖고 다녀야 된다 그렇죠.
5: 예. 그래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 좋은 정신만을 먹으면서 이 증상이가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래요.
5: 그래서 영 감각이 영 알린다 이거. 예. 다른 때는 이렇게 약 먹어도 그렇던데 벌써 이제 한 석 달 후부터는 예. 이거 먹어갖고 심장이도 변하고 이 심줄이가 빨리 뛴다 하면 그것도 막 그렇게 펑펑 뛰는 것도 돼. 막 심장이 뛰어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됐는데
0: 예.
5: 용 편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도마토만 그만 정말 이 예, 내가 이번에는 선택을 잘했구나 싶습니다.
0: 많은 분들이 기본 심장병 환자들이 이 제품을 거의 복용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예, 어쩔 때는 또 이 기침이 나면서 목이 말라들고 예, 이러면 기침이 하고 칼이 생기고 입안이 막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자꾸만 이리 뭐 꼼짓고 뭐 핫팩 먹고 이래도 또 그래서 금방 일단 또 그렇게 냄새 나는 것 같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증상도 지금 기본상 좋아졌어요.
0: 모두 심장병 구체 증상인데 예.
5: 예 그리고 이 소화계통도 또 영 이렇게 안 좋아되는데 이 지금 좋은 등심만 보면 이 소화계통도 이렇게 좋아진다. 예.
0: 바로 심장 공능의 약화가 소화계통의 약화를 부르게 되는데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예, 음식도 소화 달란돼서 예, 음식도 영 좀 많이 가려 먹었습니다.
0: 예.
5: 조금만 먹으면은 막 소화 안 되고 위가 막 아프고 뭐 어떻게 통통이가 너무 심하게 이래가지고 예, 그랬는데 위약도 많이 먹고 막 뭐 어떨 때는 막 제 아픔 막 동통편 먹으면 괜찮게.
0: 그 정도까지 힘들었네요.
5: 예. 진통시키느라 그렇게
0: 그렇죠.
5: 보냈는데 예, 지금 예, 이런 감각도 영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기본일 겁니다. 예, 예.
5: 예, 얘기를 듣네요. 이 좋은 정신만을 꾸준히 쓰려고 그랬다. 그리고 오늘 아홉 각을 배달 받자고 또 지금 활동도 영도 없을 때다.
0: 그렇죠. 예, 예.
5: 예.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0: 예. 전화번호 배달 전화번호 335-5번입니다. 예.
5: 예, 감사합니다.
0: 아,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죄송합니다.
1: 네,
0: 예, 안녕하세요.
6: 두 분 선생님 수고.
0: 예.
6: 나도 어떤 일전 선배라든 좀.
0: 아, 예.
6: 그냥 모든 면에서 많이 좋았었어요.
0: 예.
6: 어떤 뭐 좋은 거 이래서 내 생각에 기가 너무 없어지지 않아요.
0: 아, 그것도 참 구차하지요. 자기들로 억제하기 예. 어려운데, 예. 입에서 냄새가 난 증상.
6: 사람들은 벌써 안단 말이에요.
0: 그렇죠. 예, 예. 예.
6: 어디 다니기도 그렇다면, 그거는 갖다 없어요.
0: 아, 큰 문제 해결이죠, 그것도. 예.
6: 그리고 머리 뻥하고 머리 싱하던 것도 많이 났고요. 아, 조금만 먹어도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지 못해요.
0: 예.
6: 근데 그 밥 좀 잘 먹고, 밤에 잠 못 자가고요. 그 손발 합장에 앞에 네 번이 잡았어요.
0: 아유, 그래요. 예. 심장 꺾는가, 콤파 꺾는, 그렇게 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합니다.
6: 지금 하트에 그래서 극상 많이 가면 세 번 가고.
0: 예.
6: 보통 그래서 두 번 가고.
0: 예.
6: 예. 내 이야기 좋길래 어떤 분이 일날 또 한 번 또 쐈어요.
0: 아, 그래서요? 예, 예.
6: 예. 나 앞으로 계속 이거 쓰려고 그래.
0: 그렇죠. 예, 예. 예. 건강하세요.
6: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7: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7: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저녁에 숨이 차서 몇 번씩 깨어나 뗐습니다.
0: 예.
7: 그래, 이거 어제 석 달 남아 먹었는데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아, 예.
7: 나는 이게 왼쪽 가슴이 아프고 뒷잔당이 겨우 가던 것도 지금 이거 쓴다면 많이 좋아지고요.
0: 예.
7: 심률이 빠르던 것도 지금 심률이 100이 넘던 것도 지금 심률이 80으로 정상이 됐습니다.
0: 아, 너무 실을 넣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예.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7: 그래서 나는 저기 앞으로 이거 완전히 치료될 때까지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실을 예. 넣고 쓸 수 있는 부작용과 효과성에 대해서 네. 거의 실은 넣을 수 있는 우수한 제품이니까 심장병 치료에서는 네. 많은 분들이 열심히 복용하고 있는 중이니까 실은 넣고 쓰세요. 예.
7: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건강기원입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적게 되어 있거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본 제품 초원 정신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결과 심장병 때문에 이전에는 많이 심리적으로서 병리적으로서 힘들었는데 본 제품을 드시면서 이런 부담에서 거의 덜게 되어 있어서 여러 개 각도로서 실을 넣고 모든 사회활동 자기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심장은 내 주먹만한 크기를 갖고 있지만 해도 세상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기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주먹을 내들어보게 된 그게 내 심장의 크기입니다. 물론 눈에 보는 그 근육이 전반 심장병의 근육, 심장의 근육은 대체할 수 없지만 해도 그게 판막도 어떤 네 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전반 심장 근육은 판막까지 포함해서 누가 관리하게 되어 있는가며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서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 관상동맥이 내 주먹만한 심장을 전반 내 엄마 뱃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심률이 시작되게 되면 생명의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우리 지금 혈액의 양은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의 양은 7근 내지 8근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은 1만 4천 근입니다. 평균적으로 말하면 1만 4천 근입니다. 142일에도 맞겠는데 거기에 1000배 1만 4천 근이 되는 이런 혈액은 내 주먹만한 심장에서 하루에 관리합니다. 심장이 하루에 수축이 안 하는 차수는 얼마인가? 10만 차 좌우에 해당합니다. 10만 차, 100차라도 뭐 1000차, 1만 차라도 많겠는데 10만 차자오 심장이 수축이한 수축이한 합니다. 이걸 전부 관리하는 게 누가 관리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관리합니다. 일단 관상동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심장병을 부르게 되는데요. 전형적인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맥, 단 하나는 협심증, 단 하나는 심근경색. 대체적으로 이 세 가지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실리 붙이다, 이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위에서 개별적인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때때로는 내 심장이 하나 끝나 뛴다, 몇 초씩 또 섰다가도 다시 시작해 뛰고, 이 정도게 되면 부정맥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빨리 뛰어서 내 손은 내 심장 붙잡고 다닙니다. 너무 빨리 뛰지 말라고. 이런 걸 말해서 신동과속이라 하던데, 어쨌든 심박수가 고르자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너무 빨리 뛰거나 너무 늦게 뛰거나, 이것은 심각한 심장병의 구체 증상이 중요한 변형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부정맥, 이게 지금 심장병 가운데서 중요한 그 심장병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평균 심률은 1분에 60부터 100차까지는 용화범위에 속합니다. 평균 심률은 1분에 7, 80차 잡으면 되는데 60차 벗어지면 됩니다. 특수한 그 계층 전업운동원들은 1분에 뛰는 게 50몇 차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동원들은 한 번에 콱, 콱, 콱 이렇게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이 한 번에 뛰는 게 힘있게 되니까 차수는 늦게 뛰더라도 정상범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통 노년기에 들어서서, 중노년기에 들어서서는 60차를 거의 벗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장 저자를 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저자한다면은 5가지 내지 7가지 약을 종생 복용하게 되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방법이 없는 선택이 하는 뭐 선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베탈로그라는 거 드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주자를 하신 분들은 베탈로그는 심률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서 베탈로그 알수록 줄이거나 이 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이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탈로그는 심률을 40차 건반 넘게, 42차 이렇게 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심률이 너무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쓰러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좋게는 이 제품을 견제하면서 베탈로그 수만은 적당하게 줄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 부정맥인데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7, 80차 좌우 벌써 90차 벗어지게 되면 숨이 차거나 캄캄한 감을 느끼게 되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협심증, 신조통 말하는데 심장이 왼쪽 앞가슴에 있는데 나는 왼쪽 앞가슴이 아프다면 자기절로 인정합니다. 내 심장에 이상이 있구나. 근데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이것은 기본으로서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일종 협심증, 신조통의 반사통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근경색, 관상동맥이 많이 막혔습니다. 관상동맥이 보통 어느 정도 막혀야 나에게는 증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중간쯤, 중간쯤 막혀야만이 나에게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중도 두사이라 합니다. 근데 중간쯤 막힌 경우는 표현 들어놓고 말하게 되면 100분제 40 내지 70을 중도로 막혔다, 중도 두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일 낮아도 당신이 오늘부터 증상이 나타난다면 거의 40 내지 50% 막힌 경우에만의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으니까 내 병은 이제 영으로부터 시작하는가 이렇게 인정하면 절대 착오입니다. 증상으로 나타날 때게 되면 빠른 속도로서 중하게 막힐 가능성이, 중도 두서 묵을 중자입니다. 그러니까 심장병에서 그 심근경색은 중간쯤 막혔다, 중하게 막혔다. 중하게 막힌 경우는 100분제 70, 75 내지 90%를 말하게 되어 있는데요. 100분제 70 내지 90 막힌 경우에 병원에 만약 실려간다면 주자를 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자는 뭐 막힌 부분을 열어줄 부분이지 전반 심장해를 멍땅 개소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사를 했다면은 어서는 내 정생 심장에 대해서는 실은 나도 되겠구나 이렇게 인정할 가능성이 있게 되었지만 해도 이건 절대 실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한계하

0: 번째하고 세 번째 가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이거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그때 당시 그거 하지 않으면 막히니까 심장 근육에 피가 가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아이가 쓰러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사를 병원에서는 권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주사를 하게 되면 당신이 몸에 뭐 고관절 수술을 받아서 거기에 철근을 고정했거나 혹은 또 뭐 기타 어떤 그 신체 내에 이미 심장 근육 안에 금속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신은 다시는 MRI 같은 걸 못합니다. MRI는 자기 마당이 세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동맥 경화로 인해서 막혔다 하거나 혹은 뇌출혈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게 심장 근육에 들어가 있다 하게 되면 많이 거기에 병원에다 먼저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는 자기 마당이 세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이 그 MRI 하는 그 기계 자체는 자기마다 아주 셉니다. 어지간한 바지띠 꼬리 같은 거 풀어놓고 빼지 않는다면 자기절로 쭉 내 깔고 누워있었지만 천자이가 떡 붙습니다. 이렇게 자기마다 세게 되어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 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본 제품 정원 정신만을 견제하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인정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335-555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2: 저원 정심하는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가상은 고개를 돌려 아까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을 보았다. 오랫동안 본부에서 참모장으로 일을 해온 왕주와 얼마 전 기층에서 올라온 어린 참모 소명이었다. 두 참모가 오늘처럼 거리낌 없이 조종의 일을 불손하게 말하는 것은 평소 같았으면 특파원의 조의를 사거나 문책을 받을 일이었지만 들어보니 틀린 말이 별로 없어 딱히 나무랄 일도 아니었다. 왕가상은 두 사람을 힐끗 보고는 다시 머리를 돌려 놓았다. 솔직히 말해 왕가상은 두 참모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갱기였다. 지어 부끄럽고 불안하여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다. 양옥선상이라는 말에는 자신도 들었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심지어 뒤에서는 왕가상을 왕명 받고 장문천과 함께 100% 볼세비크 로손의 4대 금강이라며 쑥덕거리었다. 왕가상은 장정을 떠나기 전 중앙소비에트 구역에서 열린 회의를 떠올리었다. 1931년 11월 감남회에서 모태동은 분홍 로선, 기다리기, 우경과 편협한 경험론이라고 비판을 받았다. 이 상황이 중앙에 보고되자 중앙에서는 오히려 비판이 약했다면서 편협한 경험론에 대한 비판으로 우경 기회주의에 대한 비판을 대체했다고 했다. 이로써 더 드센 비판을 맞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0월 상순의 룡도회에서였다. 그번 회에서 모태동에 대한 비판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왕가상은 몹시 듣기 거북했다. 왕가상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후 모태동과 함께 두 해 남짓 일을 해오면서 보니 모태동은 두루 아는 것이 많은 데다가 중국 사회를 훤히 꿰뚫고 있었다. 게다가 전략이 뛰어나 예상을 뛰어넘는 용병술로 적의 포위토부를 세 차례나 물리치고 크게 승리했다. 그래서 왕가상은 나중에 모태동의 군사 직무를 해임할지 말지를 토론할 때 모태동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하였다. 지금 와서 보면 그 일은 그나마 어느 정도 자위로가 되는 일이었다. 두 원칙이 극단으로 맞설 때 중재할 틈을 찾기란 참 어렵다. 더구나 당주왕이 진공노선을 관철시키라며 파견한 볼세비크가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하여 왕가상은 권력을 잡고 있는 모스크바 시절 동장들과 사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 1933년 초 림시중앙정부가 강서 소베트 구역에 들어왔다. 어느 한번 왕가상은 박고와 한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불쾌한 일이 생긴 적도 있었다. 그때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모태동은 시간이 많았다. 그래서 뭔가 깊이 연구를 하거나 마음을 모아 책을 읽곤 하였다. 박고는 막스와 레닌이 쓴 책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날 모태동이 책을 빌리러 오자 박고는 네이바르게 몇 권 내주었다. 하지만 모태동의 책을 안고 나가자 비웃듯이 말을 했다. 모태동도 막스 레닌을 읽네? 왕가상은 그 말이 꽤 귀에 거슬려 별로 생각 없이 한마디 했다. 모태동이 외국어는 모르지만은 막스나 레닌의 책을 꽤 읽었어요.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고 고서를 읽고 리하는 걸로 치자면은 우리 중에서 으뜸이죠. 그러자 박과가 오만하게 웃으며 말했다. 상권에서 어찌 막스 레닌주가 나올 수가 있겠나? 그래도 진짜 싸움에서는 모태동이 전문가지요. 왕가상이 또 반박했다. 박고는 왕가상의 모태동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자 속이 알아내놨다. 싸움을 알긴 뭘 안다고 그러나 나무 아래에서 토끼를 기다리는 격이지 당의 진공 노선에는 전혀 걸맞지가 않지.
왕가상도 가만히 있지를 않았다.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물러선다. 강한 적은 피하고 약한 적을 치며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어 적을 무찌른다. 그런 전술을 두고 어찌 나무 아래서 도끼를 기다린다고 할 수가 있겠나? 두 사람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며 기분이 나쁘게 헤어졌다. 모태똥은 군사 직무에서 물러난 뒤에 서금의 고비뇌라는 작은 산에 있는 절에서 지냈다. 가끔 아래에 내려가 조사 연구를 하는가 하면 책에 푹 묻혀 있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자연히 쓸쓸했다. 가끔 모태똥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몰래 와서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지만 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을 찾는 이는 드물었다. 이를 보는 왕가상도 마음이 괴로워 가끔 찾아갈 때가 있었다. 눈앞에 닥친 전세와 전략을 의논하다 보면 서로 생각이 같을 때가 많아서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었다.

0: 말하다가 흥분되면 못했던 건 언제나 손을 저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소수이니까. 정세는 갈수록 험악해지었다. 그러나 모태돌 조여오는 당장의 압력도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1934년 1월 홍구는 국민당의 제5차 포위토벌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지만 궁지에 몰리고 말았다. 당중앙은 오중조의를 소집하였다. 회의에서는 제5차 반포위토벌은 중국혁명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는 투쟁이라고 하면서 승리를 위협하는 우경기회주의를 반대하며 우경기회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하였다. 이 회에서 장문천을 정부에 파견하여 인민위원회 주석을 맡도록 하였다. 그때 모태동은 중화소베트 공화국 주석이었고 정부의 일은 그가 맡아하고 있었다. 이 결정은 모태동의 군사 직위를 해임한 데 이어 정부에서의 직위도 빼앗은 것이었다. 왕가상도 오종전에 참가했다. 그날 열이 올라 머리가 어지러웠던 왕가상은 엄청난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손을 들었다. 그 뒤 왕가상은 몹시 후회를 하며 공산당으로서 너무 나약했다고 자신을 거듭 나무랐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정들은 조금씩 사라지긴 마련이지만 양심의 가책만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고 심지어 평생을 간다. 정직한 사람에게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오늘 잠못 우리 나눈 이야기가 또다시 왕가상의 양심을 건드렸고 그로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였다. 어이쿠! 들끝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다. 대포를 쥐고 가던 노새가 들끝을 밀치는 바람에 들끝이 하마터면 엎질러질 뻔하는 것이다. 들끝을 든 대원들은 휘청거리다가 겨우 몸을 가누었다. 아니, 눈이 등대 붙었나? 들끝 대원들은 포병들을 쏘아보며 사납게 욕을 퍼부었다. 젊은 의사와 호위병들이 달려와 따지었다.
1: 우리 주위관이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2: 됐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0: 왕가상의 손사래를 쳤다. 들끝은 길가에 비켜서서 포병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길을 떠났다. 들끝은 길에서 몇 번 쉬고 나서야 3000개의 산호구에 이르렀다. 서쪽으로는 자줏빛 구름이 아득하게 깔려 있었다. 바다처럼 펼쳐진 산발 끝에 피빛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있었다.
2: 좀 쉽시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0: 왕가상이 들끝을 세우고는 몸을 일으켜 좀 움직여 보았다. 그러더니 곧 늘씬한 몸을 쭉 펴고 망원경으로 동쪽을 살피었다. 개수 부교 쪽에는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았다. 분위기가 잠옷 사범해 보이었다. 부대가 이미 다 건너왔는지 이제는 상강을 봉쇄한 듯하였다. 북쪽에는 소나무 숲에서는 총소리와 보성이 점점 뜸해지고 있었다. 북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길은 어디나 홍군들로 꽉 차서 서쪽 일대 큰 산으로 철거하고 있었다. 여러 날 힘든 싸움을 한 일군단이었다. 구불구불한 상강 우로는 아직도 시체와 둥근 삿갓, 서류들이 이따금 떠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적기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다급히 이리저리 숨어들었다. 그런데 몇 사람이 그다지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저 아래 산길을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뒤에는 부르말 한 필이 따랐다. 맨발에 선 꼭다리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유유하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왕가상의 소년 호위병 정씨가 안달아나서 소리를 쳤다.
1: 거기 누굽니까? 적기거니 조심하세요.
0: 앞에서 걷던 꼭다리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쳐들고

0: 척기를 바라보았다. 비행기가 빙 돌아가자 그는 또다시 여유롭게 걸음을 옮기었다. 허위병 정꼬모가 또 외치려는데 젊은 펭시 의사가 막아섰다.
1: 잠깐, 저기 모주석이 아닙니까?
0: 왕가상이 망원경을 들고 내려다보았다. 등이 구부정한 걸 보니 앞에서 걷는 꺽다리는 모태똥이 틀림이 없었다. 왕가상은 불편한 몸으로 몇 걸음 내려가 그를 맞았다. 모태똥과 그의 경호원 여럿은 이미 산을 올라왔다. 모태똥은 중병으로 앓고 난 사람처럼 얼굴이 누룩구레해지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는 것이 몹시 수척해 보이었다. 온몸에 먼지를 잔뜩 뒤집어 썼는데 머리가 길어서 팔각모자 아래로 흘러내리었고 어깨에는 우산을 메고 있었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손을 잡으며 말을 했다.
1: 주석동지, 몸이 말이 아니네요.
2: 뭐 잠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0: 모태똥이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고는 관심 어린 말투로 물었다.
2: 가상이, 상처는 좀 어떻습니까?
1: 더 나빠지진 않았습니다.
0: 왕가상은 산 어구에 있는 들끝 회원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1: 저 사람들이 고생이죠.
0: 왕가상은 모태똥을 끌어다 큰 나무 아래에 앉히며 탄식하듯 말했다.
1: 이번에 이렇게 희생이 클 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0: 모태똥은 고개를 숙이고 잠시 생각에 빠지었다.
1: 하는 수 없었겠지.
2: 이렇게 싸우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2: 이런 걸 두고 비렁뱅이가 개를 치듯 치면서 걷는다고 가면서 봐야 합니다.
1: 계속 이대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모태똥은 흠칫 놀라 고개를 들고 왕가상을 보더니 더 말이 없었다. 눈썰미가 바란 왕가상은 모태똥이 뭐라 말하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모태똥을 힐끗 보고는 말을 이었다.
2: 지금은 리덕이 혼자서 권력을 휘두르고 바꾸는 고분고분 달을 부리죠. 두 사람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0: 모태똥이 눈이 잠깐 빛났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2: 될 수 있겠습니까?
0: 왕가상은 생각이 있다는 듯 말했다.
2: 저는 지금 우리가 겪은 일을 냉정하게 총화하자는 의견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러는 것이 좋겠지.
0: 모태똥은 왕가상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2: 아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손발을 맞춰야 할 겁니다.
0: 두 사람은 몸을 일으켰다. 둘 다 어쩐지 아까와 달리 거뜬했다. 모태똥은 왕가상을 들끝에 태워보내고 다시 부루마리에 올랐다. 해는 이미 서산에 떨어지고 산길은 땅거미 속에 묻히고 말았다. 모태똥은 뚜벅뚜벅 울리는 말발굽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을 떠올리었다. 강선영도에 있는 한 사당이 생각났다. 그때도 지금처럼 땅거미가 낮게 드리워져 있었다. 모태똥이 거센 비판을 받고 군사 직위에서 해임되었을 때 모태똥을 군대에서 내보내는 것을 반대한 이가 세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홍군 총사령으로서 그때 이미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여 제법 농민 같은 주덕이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보나 허허 웃기만 하던 사람이 중요한 때 이처럼 고집이 셀 줄이야. 그는 입을 꾹 다물고 부리부리한 눈을 방 한 구석에 꽂은 채 큰 산처럼 끄떡하지 않았다. 다른 한 사람은 주울 내였다. 그는 모태똥이 부대에 남아서 계속 전투를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젊고 여인 총총지부 주임 왕가상이었다. 그때 모태똥은 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던 오늘 다시 한번 이 젊은 손이 자신을 밀어주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사라졌던 진짜 웃음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계군이 붕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려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장편 소설 대장정 네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두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우리는 중국 공산당 일영도 아닌 중화민족 대가정의 일원입니다. 다 함께 조국 건설의 인솔자로 되어 조국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웁시다.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계속으로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종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이번 시간에는 단행간 그 장백현에서 교원사업을 하면서 꾸준히 시를 창작해온 김승광 시인을 소개하렴.
0: 네, 그럼 오늘도 먼저 김승광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김승광 시인은 1965년 길림성 장백 조선족 자치현 장백진에서 출생했습니다. 1985년 7월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1985년 7월부터 1990년 1월까지 장백현 룡강향 중심소학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장백현 제2실험소학교에서 또 교원사업을 하시고 2005년 8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장백현 조선족 중학교에서 사업했습니다.

0: 2025년 8월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연변 작가협회 리사로 계셨고 중국 소수민족 작가회 회원 그리고 연변 작가협회 백산 동화지구 창작위원회 주임 장백현 조선족 작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80년대 말부터 문학 창작을 시작했는데 연변문학, 장백산 잡지, 성화강 잡지, 길림신문, 연행신문, 흥영강신문 등 신문 간행물에 시, 수필 등 100여 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룡성컵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미래컵 겨운수필 응모 우수상, 제2회 중국 조선족 성인실황송 동상 등 수차 수상했습니다.
1: 네, 그럼 김성광 씨는 이 문학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0: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문학이란 세상과 대화하는 창구라고 봅니다.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뇌하고 부동한 국가, 민족, 종교, 신앙 등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을 뇌하게 되며 그들이 정감과 가치관, 사고방식, 인정세태, 풍속습관 등을 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히고 견식을 넓히고 보다 폭넓게 세상을 뇌하며 자신의 인지능력과 정감세계를 풍부히 하여주며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자신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고 탁마하면서 오늘까지 걷게 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저는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잠재한 고독과 적막을 물리치면서 저의 사색, 관찰, 사고, 인식 등을 친구에게 알리듯 작품에 나타내면서 세상과 대화하고 소통하게 됩니다. 저의 작품에는 자연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민족에 대한 사랑, 고향에 대한 사랑, 그리고 직업에 대한 사랑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민족에 대한 우한 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학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으로서 저는 작품을 통해서 저의 정감과 추구, 고뇌 등을 작품에 반영하며 세상과 공유하게 됩니다. 물욕이 팽창하고 금전만능 사상이 팽배하는 시대에 문학은 저에게 욕망을 배제하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함으로써 허유와 리기심, 허영 등을 극복하고 오로지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였습니다. 문학에 대한 사랑은 저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갖게 하였으며 풍부한 정감 세계를 갖고 고상한 생활을 추구하게 하였습니다. 하여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 못하나 정신적으로는 만족을 느끼게 하면서 정신의 부유를 갖게 하였으며 결국 자신대로 건전한 인격과 고상한 취미를 가진 심신이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하였습니다. 문학은 저에게 신비한 마력을 가지고 있으며 문학과 예술에 대한 추구는 오늘도 저를 분발하게끔 편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생명이 소진되는 날까지 영원히 문학을 사랑하고 문학에 대한 추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1: 네. 네, 그럼 지금부터 김성광 시인의 시작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감상할 시 제목은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입니다.
2: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김성광 어둠을 헤가르고 핏빛 장막을 찢으며 한 발짝 한 발짝 몸부림치며 숙명처럼 다가오는 거룩한 생명 지친 기다림 속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생명의 파멸 속에서 다른 한 생명이 잉태된다. 새 생명의 탄생은 늘 눈물 겹도록 비장했다.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었다.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새벽 그 신성한 이름을 마주하면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여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0: 예. 이 시는 매일같이 맞이하는 새벽, 즉 새로운 하루하루를 자신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열렬히 끌어안는

0: 지적자의 생명의식을 처절히 읊조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은 결국 생명의 한 부분이고 연장선입니다. 어떤 이는 생명을 그저 흔한 시간의 흐름으로 간주하지만 지적자에게 있어서 생명은 매일 아침 돋아오르는 그 신성한 새벽처럼 거룩하고 몸부림치는 소중한 시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매일 맞는 새벽 노을은 핏빛 장막을 찢으며 눈물 깊도록 비장하다. 시적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새 세상에 대한 예언이고 선언이란다. 그만큼이 매일매일이 비장한 교향곡 속에서 평범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없는 신성하고 가슴은 늘 경건함을 금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다가올 무렵이면 나는 늘 두 손을 합장하고 밝아오는 려명을 향하여 가장 무거운 소원을 올린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루에 대한 즉 미래에 다가오는 매시각에 대한 시적자의 그 어떤 소망과 목표에 대한 실현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는 오솔길입니다.
2: 오솔길 김승광 비탈린 세월의 못난 견증자 한간 나날이 더 그립다 밭 밑에서 신음하던 아픈 날도 그리워 이제는 여린 잔디라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리울 수밖에 온몸이 그대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0: 예, 살다 보면 산이나 들이 난 오솔길이든 내 마음이 거칠게 난 오솔길이든 우리 앞에는 늘 이런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저 허송세월하면서 낸 오솔길이든 아프게 진땀을 흘리며 낸 오솔길이든 지금 시적자한테는 그런 오솔길이 평일롭지 않게 안겨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오솔길이 생겼으려면 오솔길마다 다 자기 고초와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솔길은 평범하게 스쩍스쩍 걸어서 난 오솔길이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가진 고생과 아픔과 분토와 악정 고투를 겪어서 낸 오솔길입니다. 헌데 그런 오솔길이 지금 여의치 않게 안겨오는 것은 이미 이 길 위에 걸을 만큼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 길 우로. 예. 바꿔 말하면 이미 예순 고개를 넘고 있는 시인한테 있어서 이미 이런 오솔길을 개척하고 성공적으로 또는 실패적으로 걸을 만큼 걸어온 터입니다. 그래서 요즘 더더욱 새롭게 안겨온 오솔길이죠. 이제부터는 그저 무심히 지날 수 없는 그런 소중하고 심중하게 걸어야 할 그런 길이 돼서 시에서 말한 것처럼 이젠 길숲이 여린 잔디도 꼭 붙잡고 아픈 흉터 가려우면서 온몸으로 산이 되든 들이 되든 그 길을 굳건히 무겁게 걸어나갈 시적자의 굳은 의지를 지금 갈파하고 있습니다. 작고 평범한 오솔길에 의미를 부여하고 무거운 사색을 심어주는 좋은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얼레빗입니다.
2: 얼레빗 김승광 밀집된 공간을 바람마냥 자유로이 드나든다. 물처럼 요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자세. 넉넉한 가슴으로 세상을 살면 험악한 산봉우리도 눈 아래 보이고 너 나의 가슴 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이나니 시로성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레빛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유로이 드나들 거야.
0: 예, 이제는 이순이 나이가 된 시적자는 때론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막고 보지 않을 건 아니보고 듣지 않을 건 스쳐 지나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레빗을 인격화

0: 해서 그 흔연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레비스님 머리카락으로 밀집된 공간을 바람처럼 자유로이 드나듭니다. 그리고 또 물처럼 유연하게 부드러움의 지혜로 매끄러운 세상을 살아갈 줄 압니다. 시청자는 그런 얼리빗에서의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젠 자신도 시루 속 마냥 빽빽한 지구라는 공간을 나도 지금부터 얼리빗 하나 들고 바람 마냥 활개치며 자료에 드나들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너 나의 가슴점인 사연들도 한낱 부질없는 유희들로 보는 그런 그 삶의 지혜를 터득한 것이죠. 이 신은에 이렇게 자신한테 충고하는 한편 독자들한테도 은근히 이런 지혜로 살아갈 것을 바라는 마음이 절절합니다. 삶의 천리가 다분하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여기서 이 얼레빗과 잠빗이 아주 참 그 대소석이죠.
0: 그렇죠.
1: 얼레빗은 스쳐 지날 것은 지나가라. 네. 이런 그 충고인데 사실 잠빗은 그냥 그 밀집한 곳을 그 아주 까근하게 넘다 보니까
0: 석회까지 다 했더니
1: 머리 빗기가 아주 어렵고 그냥 다 그 이건 꼭 그 남이 흠집을 뭐 깡그리 돌쳐내는 나만 그런데 그 여기서는 이 자세가 바로 그냥 이렇게 대범하게 스쳐 지나가라는
0: 한쪽 눈 감고 한쪽 귀를 막고
1: 그렇죠. 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입니다.
1: 바람은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김승광. 티켓 한 장 없이 계절관인 상관없이 지구촌 그 어디나 마음대로 활보하는 그 자유, 그 멋스러움. 나는 한때 그렇게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던가 허름한 삿갓 쓰고 걸쭉한 육담과 뛰어난 시재주로 밥 한 끼 푸짐히 얻어먹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방당신 김삿갓과도 같은 내 삶이 점점 슬프도록 가긍해지기 시작했던 것이 루루 천년 무역이란 이유로 평생을 가벼운 두 글자의 이름에 매달려 제 몸살을 동지 않아 없이 떠돌며 사는 그 가긍한 삶이 너무나도 애처로웠다. 멋과 풍류라는 멋쩍은 평가가 너무 무기력했다. 삼라만상이 고요히 잠든 저녁, 너는 어느 골짜기에서 여인 몸 옹성거리고 쪽잠을 잘까? 가을비 추적추적 내리는 스산한 저녁, 너는 어느 농부집 처마 밑에서 망향에 서로 만고 꺼이꺼이 혼자서 목 놓아 울고 있을까? 이제 또 반만 년 세월이 지난다 해도 바람은 그냥 바람일까? 그 가벼운 이름에 기어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나의 끈질긴 갈구마저도 창백 무력한 것일까? 나는 안타까이 자신에게 묻는다. 바람은 그래 아직도 바람인가?
2: 예, 이 시는 예, 방랑신 김백년의 그 바람 같은 인상을 내려들면서 바람은 그래 아직도 그냥 바람인가 라고 세상에 무거운 물음을 던집니다. 시인이란 천성적으로 예,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생각하면서 시인 노릇은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은풍연구를 하며 하좋은 산천과 자연을 노래하고 선량한 인간의 마음을 취하하고 불의를 꾸짖고 양심을 선호하며 붓으로 세상 만물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읊조리는 아주 지적이고 영혼적인 그런 득도한 인간의 참삶이지요. 물론 돈 세상의 요즘 풍토에서 시인의 사명감도 다소 흔들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 차 질문을 던지는 건 결국 그 천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계속 진정한 시인이기를 굳건히 그리며 그 어떤 리해타산이나 경제적 리득도 따지지 않으며 올곧게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욱 강하게 반화적으로 다짐하는 그런 것이죠. 이는 높이 사야 할 참 인간이 참된 가치관이고 시인이 응당 그 드넓은 한품에 꼭 껴안고 가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시인이 필요하지 않단 말인가? 반대로 너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런 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시인의 활활 타오른 영혼의 불길인 것입니다. 무게 있고 심중한 주제를 다룬 훌륭한 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과일주입니다.
1: 과일주 김승광. 한 마리 연어 마냥 세월의 물꽃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그 속에서 우러나는 세월의 향기. 곰삭이며 잠자던 세월이 보글보글 목이 따갑게 뛰쳐나오면 그 짜릿한 맛에 그대로 영영 잠들고 싶어. 초야에 묻혀 풀꽃 같은 이름으로 태어나도 이처럼 고결한 넋으로 환생할 수 있나니. 평범한 이름으로 태어난 나도 촛불에 걸리며 우려낸 내 시도 단 하루만이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
2: 예, 이 시는 이 과일주가 빚어지는 과정을 시화하여 하나의 과일주가 과일을 한 몸 전체를 우려서 그 짜릿한 맛을 내므로써 그 맛에 영영 잠들어서 좋을 그런 그

0: 내 함을 역설하고 있었다. 신은 내 자천 과일조로부터 또 나이시로 풀어나가는데 나이시가 잘 우려지고 맛이 들어 단 하루라도 누구에게 꼭 너 같은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서 꼭 너 같은의 너는 바로 과일주입니다. 이 신은 이렇게 나이시도 과일주처럼 잘 익고 잘 우려져서 과일주처럼 향기가 다분하기를 바라는 시인의 내면을 절절히 반영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면도질입니다.
2: 면도질 김승광. 드르릉 드르릉 이른 아침 나와 세상과의 대화는 이렇게 요란한 기계의 동음 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루라도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모성간 잡초를 싹쓸이 한다. 1월 성신의 윤회 속에 달라진 것이란 별로 없어도 하늘을 향한 모두 뜀질 멈춘 적이 없어. 마른 강대같이 쓰러지는 남자의 좌절을 조세우며 아침마다 정중하게 지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라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0: 예, 이 시는 예,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먼저 수염 깎는 기계로 드릉드릉 면도질한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맞는 그런 그 시적자의 참다운 태도와 자세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시적자는 예, 이렇게 매일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보려고 부끄러운 어제를 박박 밀며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합니다. 즉 어제는 이미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제의 무성한 잡초를 싹쓸이 한답니다. 어제도 분투의 나날이었지만 그걸 부정하는 것은 새로운 날에는 어제보다 더욱 소중하고 값지게 살리는 시인의 자세죠. 그리고 수염을 잡초에 비유한 것 역시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를 제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수염 깎는 일은 시적자한테 있어서 아침마다 정중하게 치르는 나 혼자만의 의식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진짜 정식입니다. 마지막에 시인 한술 더 떠서 그러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내 인생의 그래프는 결국 하늘 향해 고추 뻗어올랐다. 즉 그의 인생 그래프는 점차 하늘 향해 뻗어오릅니다. 한 차원 한 단계 뛰어오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어제의 수염을 박박 밀며 바라는 새날의 하늘을 향한 새 자세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요구가 엄격하고 목표가 뚜렷하고 값지고 비교적 높습니다. 이 점이 이 시에서 강조하려는 주제라면 주제겠다고 생각합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입니다.
2: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김승광. 늦은 3월인데 그리운 봄 소식은 다만 먼 제너모에서만 들리고 여기선 아직도 이따금 칼바람이 모질게 부르치고 계절을 모르는 폭설이 향방 없이 펑펑 내립니다. 두터운 적살 밑에서도 뾰족뾰족 머리를 쳐드는 파란 잔디와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았을 때 초점 잃은 내 눈이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아직은 추운 계절인데도 봄을 향한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어 얼었던 마음은 스르르 녹아 어설픈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그대에게 향한 내 마음은 눈 속에서 돋아나는 새파란 잔디의 마음입니다. 얼음 속에서 활짝 피어나는 복수초의 노란 웃음입니다. 다만 그대 눈이 반짝하고 빛날 수만 있다면 다만 그대 마음이 햇살 듬뿍 머금고 따뜻해질 수만 있다면

이 신은이 봄 3월에 이른 봄 3월에 벌써 지난 봄냄새를 맡고 마음이 들뜨는 시인의 그 진솔한 느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시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봄냄새를 먼저 맡을 줄 압니다. 칼바람이 아직도 불고 폭설이 향방없이 내린 3월이라도 시인의 마음은 벌써 봄을 담은 봄의 눈빛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두터운 정설 밑에서도 머리를 쳐들이 시작하는 잔디를 보아낼 줄 알고 얼음 밑에서도 노란 저고리를 받쳐 입은 복수초를 보아낼 줄 압니다. 시인은 늘 이렇게 시간 앞에서 달리고 계절 앞에서 달립니다. 시는 이렇게 이른 봄 차가운 냉기 속에서도 먼저 얼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시인의 그 정감을 자연을 빌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0: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촛불 인생입니다.
1: 촛불 인생 김승광. 그대 마지막 눈물이 다 마르기 전 마지막 한 점의 빛을 뿌려주세요. 가물거리는 그대의 빛이 잠시라도 이 밤을 더 밝게 비춘다면 암흑은 어느새 뒷골방에서 멀리 도망가버립니다. 기나긴 밤이 지나고

0: 어느새 새벽이 푸릉푸릉 밝아옵니다. 동틀 무렵 그대 피는 다름질을 멈춥니다. 그대는 창을 열고 새날을 맞습니다. 하루 또 하루 거듭되는 시행착오, 재마르지 못한 눈물과 한 점의 까만 재, 이것이 그대에게 잘해진 전부였어도 그대는 바람마냥 지난 세월을 회심의 미소로 바라보며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1: 예, 이 시 역시 촛불이 한 생을 통해 자신의 그 거듭나려는 불같은 심경을 잘 토로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촛불은 내 자기 몸을 다 태우면서 또 태울 때 계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세상에 마지막 빛을 뿌려줍니다. 나중엔 까만 재로 남는 촛불이지만 지난 세월의 회심의 미소로에 흔연히 보내버리고 조용히 조용히 눈을 감는다고 썼습니다. 촛불의 마지막 꺼져버리는 장면이죠. 또한 촛불의 인생을 통해 인간이 마지막을 잘 암시해주는 대목이죠. 인간도의 촛불처럼 짧디 짧은 인생길에 마지막 한 가닥 빛이라도 이 세상에 더 보태주고 사라지게 되니까 흥연한 태도와 참다한 인생관으로 자신을 반초하고 거듭나고 연소하라는 그런 암시인 것 같습니다. 이는 비단 시인 자신에 대한 약속일 뿐만 아니라 모든 뜻있는 정직한 사람들에 대한 권장이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폭포입니다.
0: 폭포 김승광.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 은빛 고룡이 되어 층감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 작심하고 달려온 찰나의 죽음, 그 찬란한 비명 앞에 온몸이 오싹오싹 전율을 느낀다.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렸던 나, 나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저 폭포수마냥 세월 속에 뛰어들어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는 건가. 몸도 마음도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생을 해보고 싶다.
1: 예, 숱한 사람이 폭포를 썼는데 이 시는 폭포를 끊어지지 않는 세월의 숨결이라고 비유하고 그 세월의 숨결이 지금 은빛 거룡이 되어 층감절벽에서 쏘아쏘아 사태마냥 쏟아져 내린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폭포수 같은 세월이 작심하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층감절벽 앞에 있는 걸 본연히 알면서도 그런 몸이 산산에 부서질 줄 본연히 알면서도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비명이 그저 비명이 아니고 시인한테는 찬란한 비명으로 안겨오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온몸이 오싹하도록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감동적인 순간이죠. 그래서 그 아래 련에서 보면 자신도 이 찌든 한여름의 열기에 시달린 몸을 한번 다이빙 선수가 되어 즉 그 물에 뛰어들기 선수가 돼서 멋진 퍼포먼스를 날려보고 싶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즉 연출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시내에 매일같이 찌들고 시들렸던 일상사에서 활 벗어나고픈 심정이 폭포를 보는 순간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기막히게 새로운 환승을 해보고 싶다 고 쓰고 있는데 이는 그런 찌든 생활궤적을 훌 벗어나 폭포처럼 떨어져서 산산조각난 다음 다시 환생하려는 그런 몸부림이 엿보입니다. 그러니까 재탄생을 해보고 싶은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시 원래의 자아를 죽여 없애버리고 환생탄생해야 즉 거듭나야 발전이 있고 원동력이 있게 되고 다시금 생의 보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는 이렇게 다시 거듭나려는 시인의 심경으로 폭포를 통해 시원히 발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마저도 가슴이 후련해나는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오늘은 김승광 시인의 천리가 다분하고 진솔한 감정에서 우러나온 시들을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1: 예,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2: 네,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호수나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오면 시간이 어느새 느리게 흘러갑니다. 수민에 비친 하늘과 구름, 가끔씩 출렁이는 잔물결, 그리고 낚싯줄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물고기, 김령덕 작사, 김철수 작곡의 렴수원 가수가 부른 낚시꾼의 노래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연변의 자랑 토산곡을 주제로 한 신명나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김학송 작사, 박강실 작곡의 송경철 가수가 부른 토산곡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토산곡은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죠. 고소한 된장 맛에 정성이 듬뿍 담긴 이 한 그릇은 먹을 때마다 어머니의 손길, 할머니의 정성이 생각납니다. 이 노래는 바로 그 토산국의 매력을 심흉나게 불어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진실한 사랑,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영원한 마음을 노래한 김영근 작사 작곡의 윤일남 가수가 부른 영원한 내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깨어나면 더욱 그리워하시는 그곳, 꿈속의 고향을 애잔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그려냈습니다. 김택만 작사, 김동설 작곡의 우영하 가수가 부른 꿈속의 고향을 전해드립니다.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아내의 진실된 마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그 따뜻한 정성을 노래한 박흥률 작사 김창호 작곡의 박연 가수가 부른 아내의 진정을 전해드립니다.

0: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긴이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긴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 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

0: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8곽을 사시면 7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CMP 더불어 세신이로 그리고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은 이번에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우대활동은 며칠 진행하지 않은 우대활동에 속하면서 특히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 구체적으로 설명드렸는데요. 한 가게 498원인데 15각을 사면 15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또 그 세신이로는 10각에 10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명서방은 12각에 12각을 드리고 홍남강 치료이기 이렇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도대체 홍남강 치료이기란 게 뭐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지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홍남강 치료이기는 홍광 치료이기 두 배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얘기 설명서에 저희들한테 위탁이 왔습니다. 그럼 무슨 효과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면역계통을 개선해주게 돼 있고 세포의 새로운 아주 활성화를 촉진시켜주는 새로운 세포가 우리 노년에 들어와서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는 게 더디고 낡은 세포가 빨리 떨어지게 되어있는 탈락되게 되어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빨리 나오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로펌으로 쭉쭉

0: 빠지게 하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돼 있으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종양세포가 나거나 암세포가 나는 것도 그것도 유전인자가 돌변하는 그 제길에 바르셔 놓는 이런 역할까지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600 내지 700 남이 그 파수를 주파를 이용해서 우리 세포에 착착착착 쉽게 뚫고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이걸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정상 공능을 유지해주게 돼 있고 특히 남성들이 전열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콤파포이다 이거 딱 그게 그 고중소 이렇게 그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새로운 세포 새로운 대사를 이용해서 내가 젊었을 때 그 기분으로 돌아가는 심지어 암세포가 나가는 것도 그것도 억제 공능을 어느 정도 발휘할 수 있게 그 모든 공능을 비뚤게 나가는 거 바로 잡아주는 이런 그 좋은 홍강과 남강 이걸 이용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장수를 보증하는 데 새로운 계기를 풀어주는 좋은 이력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특히 제가 늘 말씀드리겠지만 해도 파라는 것은 립자입니다. 벌이 얼샹싱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파리 그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게 되어 있는데 이게 파는 거 광파로 되어 있는데 이 광파는 일종 립자다. 이 립자는 우리 세포에 빨리 투과됩니다.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그 작은 광파를 이용해서 빨리 침투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세포를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에 이르까지 오장육부의 세포는 모두 세포로 조성되는데 이 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시켜주는 데는 홍강강 치료이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이용하고 약 안 드시면 안 돼. 아,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속으로부터 겉으로, 겉으로부터 속으로 이거 종합을 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전주진 전유박사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이거 그런 것도 녹궁수 부재라서 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지금 전유박사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쓴 다음부터 예, 머리 아프지 않고 어지럼증 아예 납니다.
0: 아, 그럼요.
2: 예. 그리고 그냥 깜빡깜빡하면 경력이 없던 게 경력이 또 많이 좋아지고 그냥 가슴이 황황하고 불안하면 예 전화 저기 전화기나 잠 못 자는데 집 예약 쓴 다음부터 마음이 영 편안한 잠을 잘 자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머리 맑아지고 예, 정신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럼요. 예, 예.
2: 예. 그래, 예, 이게 세심이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예, 우리 남편은 그냥 위 아파서, 예, 소화제에서, 예, 밥 얼마 못 잤어. 근데 이약 쓴 다음부터 위 아프지 않고 하니까, 소화 잘 되니, 예, 밤이 영 맛있다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2: 예, 계속 이게 전립성이 비달려서, 예, 소변벽이 영 힘들어 해서, 예, 정말 약은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도, 예, 안 되던 게, 이게 세심이로 쓰고서, 예, 지금 소변형 시원히 잘 나가니 영 살 것 같다 합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예.
2: 예. 그래서 이번에 또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거, 예, 홍남광 치료 기계를 가졌는데, 야, 이 기계 정말 좋습니다. 이
0: 그렇죠.
2: 기계가.
0: 예.
2: 예. 어디 아프면 어디에 되면 통증이 감없이 싹 사라지고, 아, 정말 신기한 기계입니다. 이 기계가.
0: 세포에 빨리 흡수가 되게 돼 있으니까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효과에 대해서 믿음성이 가는 이런 좋은 이력기계입니다. 이게 그 어느 큰 병원에 리더실에 가도 이 기계만한 거 쓰게 되면 큰 돈 내야 되는데 이리 우리 이번에 무료로 쓰게 되었으니까 기회입니다.
2: 예, 그래 우리 그 뭐 그 시동생도 울지 왔다가 놀러 왔다 이 기계 써보고 소리 야 이 기계 정말 이렇게 효과 좋은가 오예 대보던 게 아픈 부위야 부부 대보던 게 기계 효과 좋다며 자기들도 혈지 넣고 혈압도 넣고
0: 순환 장애를 풀어줍니다. 예.
2: 예, 여러 면이 이렇게 좋지 않은가 기계도 역시나고 약도 싸고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면 어느 집 전이박사를 배달받겠다는 그럽니다.
0: 그렇게 하나 하셔. 이번에 기회입니다. 501-7766에 전화하면 됩니다.
2: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는 세신이 이걸 지금 쓰면 돼. 나는 이게 항상 그래서 손나고 그래, 그, 소변이 같이 많이 피곤하 왜. 그래, 어디 출장하다 하면, 잠자리를 가다 하면, 정말 이게, 골머리 아프다만 합니다. 벌써 어디가 주수할 게가 막아져야, 거기부터 소변 지냈으면 어까네. 그래서 어디 땡기를 받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참에 또 이렇게 약이, 그, 세진이로 나와서 방송 통해서 듣고서 집 썼는데, 얼마 안 썼는데, 지금

0: 효과 상당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0: 요즘은 네, 소변이가 지금이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달 쓰니까 아긴 게 어제 지금 반년 썼는데 기본상 어제 해결 받았습니다.
1: 예.
0: 그래도 나는 만족해. 계속 꾸준히 쓰면서 한 해 더 보자. 천희 박사는 집사람이가 항상 머리가 띵하고 그리고 기억력이란 거 어째 그런지 빙산에 가서 아 기억력 빙산에 갔다 가든 그 꺼내라 갔다 가든 또 까부닥 잊어버리면 그런데 이게 세수가 가면 갈수록 전제 더 심하더라만 합니다. 이
1: 빙산이가.
0: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 방송에 통해서 천희 박사 이게 나온다부터 이거 썼는데 야 앵게라에 어제는 기억력이 그다 안 돼가도 무슨 저기 갔던데 아 아색이 딱 어디 중간에가 멈춰서 다들 갔던데 가면 그좀 진짜 가져온다만 기억력이 이렇게 빠르다만
1: 그렇죠 예예
0: 이러니까 예. 예. 이거 피면 못한다만 이해는 어제는 맞으니까 나 내세가 스스로 자꾸 피해 들어온데
1: 그렇죠
0: 예, 지금 왔을 때 예, 꾸준히 메탈을 그게 좀 보게 하면 어제 이 저기 논현에 나가서 정말 대세라만
1: 그렇죠.
0: 예. 예. 이래서 우리는 이번에 활동에 참가하고.
1: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심장과 뇌혈관을 비롯해서 노이성 여러 가지 질병 해결해 주는 데는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이번에 또 무대 활동도 좋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수고합시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저는 이 명소방농약 얻음에 다섯 달 썼습니다.
1: 네. 아, 예.
3: 예, 다섯 달 쓰고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특히 내 눈은 내 농내다입니다, 나는. 이거.
1: 예.
3: 이게 원래 1년 전에 수술해가고 자꾸 안압이 자꾸 올라가고 내가 이랬거나 수술하는 거 내가 수술 안 하고 그냥 이때까지 약을 그냥 이래 지내왔는데 네, 다섯 약 솔직히는, 예, 이게, 안압이 그래도 두분두분 딱 하나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네, 이 약 다섯 달 쓰면서 안압이 한 번도 올라요.
1: 이 제품이 바로 그런 효과입니다. 많은 예. 분들이 인정합니다. 예.
3: 완전히, 예, 이게, 안압이가 정상 부분도 딱 있고요. 예, 네, 예, 그날 한, 사날 한 번씩, 나달 한 번씩 하는데, 검사를
1: 예.
3: 예, 기본 검사입니다.
1: 안압이 농내장에서는 제일 기본입니다. 안압이 공제되게 되면 농내장은 많이 기본 해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3: 예, 예. 그리고 눈에 자꾸만 피도 지고, 이 눈알에 자꾸만 어떻게 까라매, 그리고 눈에 눈꺼비가 많이 지고 나오는 것 지금도 완전 이렇습니다. 내절을 봐도 이 눈자식이 봤어, 예.
1: 자기절로 알리죠. 그걸 봐도. 예. 예
3: 눈자식이 많이 맑아졌습니다.
1: 그렇죠. 예. 그게 맑아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애들하고 어른들 대비해보면 애들은 뭘 알같이 아주 투명한데 어른들은 흐리멍텅한데 예.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밖에요. 예.
3: 예. 그래, 내 이 약수술, 아, 이 시력도 좋아지고 올라가는구나. 내 지금의 이 약수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얼마나 좋은 약, 이때까지 내 약 얻으면 한 2년 어간에 많이 썼습니다.
1: 농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예.
3: 아, 그러고 보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1: 예, 아이들이죠. 예.
3: 예. 이번에 그래, 이 약 쓰면서도 특히 이렇게 효과가 좋고 또 시력까지 올라가니까, 내 점에. 예.
1: 시력이 올라가면 지럽니다. 예, 예. 안과의 질병 많이 갖고 있으면 시력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예. 지로니까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3: 예. 그래서 이런 좋은 약 만나고 이렇게 예, 효과 좋을 지게 예, 저에 바짝 쓰려고 이번에 오늘 15개니까 얼마입니까? 그게 12각이 주니까 이거는.
1: 지금 12각에 12각을 주고 홍남강 치료이기를 드립니다.
3: 아, 그럼 저 12각 저 오늘 대답할게요.
1: 눈병치료에서는 이걸 드시게 되면 간이 좋아지고 담낭이 좋아지고 상처열, 폐열하고 심장열까지 쳐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눈이 좋아진다는 게 단순 눈에서 눈 치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을 통해서 눈에 영향을 주면 그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쓰시고 깡군도 정상으로 돌아왔다니 이런 분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름 넣고 쓸 수 있는 제품이 명사방 이 제품입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명사방 쓰고 있었는데, 예. 많이 썼습니다.
1: 예.
4: 이 쓰기 전에 눈이 깔깔하고, 예, 아프고 피가 지금 바람 나서 눈물 났다 말인데,
1: 예.
4: 그런 게 이거 쓰니까 피지는 게 없어 지금 눈물이 안 나고 그래 그것도 백내사에도 있어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단 말인데
1: 예.
4: 근데 지금 물체가 좀 반하게 보입니다.
1: 그게 다른 약으로는 대체가 잘 되지 않을 정도

0: 백내장이 그게 수정체 혼탁이 벗겨진다는 게 이 제품입니다. 바로 예.
1: 그래도 야맹증이든 밤에선 못 봤으니 있으면은.
0: 야맹증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는데 네. 기초병이 야맹증입니다.
1: 이게 지금 밤에 잘 보이는데 지금
0: 그래요?
1: 시력이 많이 올라가서 이 약이니까.
0: 예예.
1: 이 농약증에서 이 약이 좀 최고약이 같습니다.
0: 예.
1: 건강 치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줬을 때다 예.
0: 좋습니다. 예. 예.
1: 어디 아프면 어디다 어깨 아플 때 여기다 띄우면 되고. 허리 아프다, 허리에, 무릎이 아프, 관절이 아프다, 거기다, 거기, 완, 대야 돼,
0: 간이면 간에다, 콤파체면 콤파체, 폐면 폐에 다 됩니다. 그거, 네. 강, 중, 약,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놓으니까, 딱 떼게 되면 아주 편합니다. 빠른 속도로 모든 공능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1: 천이 방사 물어봐도, 저희 어머니가 중풍 환자는 이 중풍 환자였으면 어떻겠습니까?
0: 중풍 환자한테는 이게, 어떻게 말하면 아주 잘 어울리는 좋은 제품입니다. 예, 노벨상까지 수여받은 CAMP 이술이 거기에 투입됐기 때문에 이건 노벨상 받았다는 게 CAMP 그 이술이 발명으로 되었는데 이 제품 자체가 천희 박사 본신이 CAMP에 의한 이학 학술의 상품에 속합니다. 그 중풍에는 뇌졸중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이 제품은 기본으로 아주 아주 인정을 받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2: 네.
1: 지금 방송 듣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 전의 어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게 전의 방송하고 저는 명사 방송하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1: 수고하세요.
0: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지금 우리 이모가 중풍이 와서 예, 전희 박사가 세심 1월에 지금 같이 쓰는데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홍당강 기계를 쓰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정신이 이후에 쓴 후에는 정신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잠을 잘 잔답니다. 그리고 예, 몸이 아주 가볍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답니다. 그래 이 약을 먹고 기계를 사용하니까 예, 소화도 잘 되고 어디가 이런 걸 나를 싸웠는가 모르겠다. 야,
0: 그렇죠.
3: 신기하단다.
0: 예, 예.
3: 그래 지금 내 옆팔에 옆지 아줌마이도 지금 중풍이 와서 신랑이 와서 내 이 보도를 하는 거 지금 듣습니다. 중말인가 도팔인가.
0: 예.
3: 그래 들으면 감탄합니다.
0: 예.
3: 야, 이런 좋은 약도 있는가. 자기 배달 받겠답니다. 오늘이 그래 우리 지금 오늘이 배달 받으면서 이 그런 손님도 같이 배달 받겠다. 그래 전화 드립니다.
0: 그렇게 하셔. 그런 분한테는 전희 박사에다가 지금 홍 난강 치료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정선이 벌떡 날 겁니다. 와, 이제 감동 받는 것처럼 확실한 치료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은 저희들 이야기하는 거는 딱 사실에 부합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어도 됩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0: 예.
4: 소변이 작아요. 잠도 못 잤는데 자기가 수가 줄어드니까 다음부터 잘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납니다.
0: 그렇죠.
4: 혈압과, 예, 혈압과 심장이 엉망한 데서 항상 어지럼증이 나고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엉망할 테니까 어지럼증이 안 나고 경액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0: 예.
4: 지금 심장이 항상 두근두근거리고 황황거리고 이러던 게 이것도 좀 이롭습니다.
0: 예.
4: 지금 위가 나빠요. 소화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소화 잘 되니까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예. 허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저도 몸이 잘 걷지 못하던 게 좀 잘 걷고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4: 예. 원래 이렇게 뒷다리가 좀 심했습니다.
0: 예.
4: 이것이 어느 때 나섰는지 모르겠지만 떠나서 얼마 전에 먹었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4: 예. 약이 먹어보니까, 예, 확실히, 예, 여러 면의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4: 그래,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절연수 미달러절이 소변이 자꾸 때론 저리고 아프기도 하고, 예, 단잠도 자지 못해서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머리가 흐리멍텅해, 그러고, 예. 거기다가 또 허리 아파서 기답하고, 이유가 나빠서, 예, 소화 안 되고, 간도 나쁘지 해서 저기 꼬리도 기운다지 항상 맥이 없다지 해서 이런 데는 좀 이야기 어떻게 나냐 좀 문의합니다.
0: 그런데 쓰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복용하시고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광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낫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무대활동 기한을 잘 이용하시면서 이제 그런 증상 개선에 있어서는 이 보온 제품을 사용하시게 되면

0: 모두 천희 박사 시신으로 이런 제품들 자체는 중코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원사의 처방이니까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어느 만큼 효과를 보는가. 내가 든 병 정도에 따라 특히 병원에 입원했다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는 빠른 속도로 이걸 쓰게 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빨리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예, 알았습니다. 할 거면 참가하겠습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슬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견지에서 복용하시면서 좋은 효과를 거두시게 되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곰팥을 씻어주는 제일이란 하는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알게 모르게 많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건 누가 그 일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는가 하면 곰팥입니다. 우리 모든 심장 체중이 100분지 7 내지 8을 차지하는 이 혈액은 곰팥이 아니면 심장은 하루도 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심장의 혈이 몽땅 그 곰팥에 들어와서 사구체 100만 개, 100만 개, 양백만 개 있는 여기에 들어와서 우리 재빨처럼 재빨에 그 구멍 해결자면 아마 양백만 개, 양백만, 100만 개, 100만 개 그렇게 잘 될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렇게 체질을 합니다. 이래서 좀 피는 심장에 돌려보내고 로펌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거 그거 합해서 노도를 통해 방광을 통해 재배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신이로가 이렇게 곰팥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중의학설에서는 곰팥은 오장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곰팥이 든든하지 않게 되면 모든 공능은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제품 자체가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하게 됐는가 하면 8, 90세이 되는 분들이 오늘 복용해서 내일부터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도 일정한 100날차의 료정을 따라서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녹혈정 사슴의 피가 빨리 면역계통을 개선해줍니다. 빨리 조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빨리 허리가 다리가 시끌고 곰팥이 허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 곰팥이 양을 돋아주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이 세신 1호 가운데서 녹혈정이 빠른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특히 남성들의 양기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이런 데는 이 제품이 효과가 빠릅니다. 조혈 공능이 떨어져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기거나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빠른 해답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녹근하고 녹혈정으로 조성되었다 했는데 이 전녹근이란 거는 전이란 건 전반이란 전, 녹이란 건 사슴이란 말이고 근이란 건 말린단 말입니다. 사슴이 전반을 말려와서 다시 이것을 중약제로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주요한 역할 자체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역할은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보배로 사용되게 되어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곰팥이 양을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 전녹근은 다른 처방에서는 얻기 어려운 우수한 처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간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는 성분,

0: 하자.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 모두 주간 주양간선혈 간과 콩팥을 동시에 도왔습니다. 많은 우리 약품은 간에 들어가서 혈이 됩니다. 그런데 간을 도와주면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적지 않은 제품들은 간에 부담을 주게 돼요. 간에 들어가서 멍땅 해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제품들 자체는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모든 건강을 책임지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고 추위를 몰아내고 그리고 변이 잘 통하고 룬산 통변해주는 소양이라 성분 들어가서 이걸 드시면 변이 잘 통합니다. 이걸 드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됩니다. 닦은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기에 저황계란 성분도 들어갔고 네. 그리고 여기에 후루바란 성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켜주면서 흡수가 빨리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고 윤폐 역화하는 맥당이 네.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5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5월 20하루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 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 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 산책, 10시에는 문학 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부대의 사상은 막심했다. 한 개군이 분괴되고 사 전체가 상강을 건너지 못했다. 졸래는 마음이 이처럼 무거워 본 적이 없다. 졸래와 박고일행은 해질 무렵에야 유착평에 이르렀다. 유착평은 자그마한 산골 마을이었다. 1,200가구 남짓 사는 동네인지라 작은 거리 하나밖에 없었다. 거리에는 죄다 낡고 오래된 판자집뿐이고 가게라고는 11개가 다녔다. 마을 남쪽에 작지 않은 강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강이 바로 차수이었다. 그리고 북으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차수가 시작되는 차원이 있었다. 경호원들은 금방 본부를 찾았다. 가난한 사람들 집은 작아서 지도를 걸 수 없었기에 홍군은 대부분 지주가 살던 집을 본부로 삼았다. 문 앞에는 언제나 거미줄 같은 전화선이 늘어져 있고 밤이면 램프가 내걸리었다. 한밤중에 편지를 가져오는 통신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강가에는 저택 앞은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가 훤히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졸래와 박고가 문에 들어서자 안에서 욕설과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다. 리더기의 집안이 있는 높은 층계 위에 다리를 쭉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노란 눈을 부릅뜨고 로우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었다. 증기 아래로 너덜너덜해진 데다 빗자국이 얼룩덜룩한 군복을 입은 팔군단의 젊은 사장이 보이었다. 그 곁으로 병복을 입은 여성이 얼굴이 새빨개진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총참모부 작전국장과 참모들 몇 사람도 둘레에 있었다. 젊은 사장은 반듯하게 서 있기는 해도 얼굴에 불만스러운 빛이 가득하였고 심지어 얕보는 표정이 흘렀다. 키가 큰 리덕은 졸래와 박고가 들어온 것을 보고는 곧장 층계를 내려와 성큼성큼 걸으면서 선수를 쳤다. 적을 앞에 두고 도망을 치다니 사장이 이게 무슨 꼴입니까? 귤을도 다르지 않으면서 어찌 제대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리덕은 독일어 영어와 로우는 잘했지만 중국말은 몰랐다. 리덕이 로우로 소리를 치면은 곁에 서있던 통역관이 중국말로 옮겼다. 통역을 하면서 많이 누그러지기는 했지만은 리덕이 앞뒤 가리지 않고 내뱉는 소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사장은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던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댓글이를 했다. 이것은 모독입니다. 그는 리덕을 보고 소리를 쳤다. 그러더니 얼굴을 졸래 한테로 돌렸다. 우리 사는 이 3,000명쯤 되는데 싸움을 하고 나니 수백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전사들을 이끌고 왔는데 이걸 두고 어찌 도망쳤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럼 적들이 뒤에서 공격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사람은 또 옥신각신하기 시작했다. 졸래는 냉정한 얼굴로 작전국장 설풍을 돌아보며 물었다. 무전기는 다 설치했습니까? 네, 지도도 걸어놨습니다. 설풍이 시원스레 대답했다. 어서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알아보세요. 네, 통신원이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졸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사장을 보며 물었다. 조병이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조부수석 동지, 조병이 레이 바르게 말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팔군단은 출발하기 직전에 조직된 대우라서 제대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전투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번 전투를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사로 옮겨와 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죠. 주병이 황포군관학교를 다닐 때부터 졸래는 그를 알고 지냈다. 그는 우등생이고 공산당원이었다.
주병은 남창 봉기에 참가했다가 봉기가 실패로 돌아가자 주덕을 따라 정강산에 올랐다. 얼마 전까지 그는 1군단의 团장이었는데 여러 전투에서 용감하게 공을 세웠기에 8군단을 만들 때 사장으로 보냈던 것이다. 사실 주병은 8군단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지금 새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새로 들어온 병사들을 주력부대에 편입시키는 게 낫다는 의견을 냈다가 박고와 이덕이 반대하여 부결된 적도 있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병이 싸움터에서 도망을 치다니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조울래는 알만하다는 뜻이 웃으며 말했다. 지금 동진의 8군단 상황은 어때요? 모두 흩어졌습니다. 주병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우리의 정치위원과 제 호위병도 총에 맞아 죽었지요. 제가 강을 건너오자마자 리더 고무를 만나서 정황을 보고했더니 다 듣지도 않고 저를 여기로 데리고 와서는 처벌하겠다고 저렇게 야단입니다. 리덕은 주병이 말할 때마다 통역관에게 무슨 말인지 어서 통역하라고 눈짓을 했다. 통역관이 민감한 이야기를 얼마쯤 누그러뜨려서 전달을 했지만 리덕은 그래도 야단이었다. 리덕은 곁에 선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의 허락이 없이는 지방에는 여성 동지를 부대에 데려올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요. 하지만 군인인 당신은 부대를 잃어버리고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당신은 이 규정을 모른단 말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아내는 제가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주병이 벌겋게 다로는 얼굴로 소리를 쳤다. 병복을 입은 여성은 겁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상황이 달라지자 용기를 내어 리덕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했다. 남편이 부대에 있어서 저도 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대로 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현 소베트 비주를 받고 우도에 있는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당신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단 말인가요? 그러자 참모 한 사람이 슬쩍 끼어들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 리수죽 동지는 확실히 우도 연소베트의 비주를 받고 뒤쫓아온 겁니다. 리덕은 곁에서 리수죽

0: 두개 표현을 들자 더욱 부하가 치밀어 올라 그 참모를 사납게 흘겨보았다. 그러더니 주병에게 삿대질하며 말했다. 이번이 어디 처음입니까? 동지는 교정을 따르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결같은 유격주의란 말입니다. 게다가 동진의 부대는 규리를 아주 어수선합니다. 내가 묵고 있는 집을 지날 때 말해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가는 걸 내 눈으로 여러 번 보았어요. 이게 어디 제대로 된 부대입니까? 나는 제3국 재단의 파견으로 여기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말을 하더니 그는 치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참모들에게 소리를 쳤다. 저 사람을 꼭 군사 재판에 넘겨야 하겠습니다. 어서 묵도록 해요. 참모들은 서로 쳐다만 볼 뿐 손을 쓰지 않고 졸래 눈치를 살피었다. 박구는 남의 일처럼 말없이 거닐고만 있었다. 졸래는 단호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잠깐, 총정치부에서 먼저 조사해봐야겠습니다. 그러고는 박구와 리덕을 보면서 말했다. 지금은 상강 동쪽 기슭 상황을 제대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좀 쉬어야겠어요. 리덕은 환한 얼굴로 내뱉더니 공중한 다리를 성큼성큼 옮겨 뜰을 나갔다. 나도 너무 피곤합니다. 박구도 말했다. 그럼 가서 쉬도록 하세요. 주울래가 손짓을 했다. 그러고 나서 설풍과 함께 층계를 올라가 문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말했다. 조병이, 오늘 일은 내가 똑똑히 밝혀낼 테니 먼저 돌아가세요. 부대원이 몇백 명밖에 남지 않았더라도 잘 거느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울래 동지. 주병이 씩씩하게 대답했다.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이 많이 풀린 것 같았다. 조래는 여성 동지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네 수족 동지, 이번 행군은 여성 동지들을 적게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동지가 이렇게 왔으니 효양 중대에 가서 정치 전사로 일하는 게 어떻습니까?
1: 네, 좋습니다.
0: 목매인 소리로 대답하는 걸 보아서 감격에 겨우 우는 것 같았다. 방 안에는 등불이 환하고 벽에는 지도가 걸려 있었다. 조울래는 설풍이 준비해놓은 것이 푹 만족스러웠다. 설풍은 화남에서 태어나는데 역시 황포공관학교를 나왔다. 젊고 잘생긴 데다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난 젊은이였다. 유백승이 리덕에게 밀려나간 뒤에 총참모부 일은 그가 대부분 맡아서 하고 있었다. 어서 현재 상황을 말해보세요. 조울래는 대나무 침대에 앉으며 말했다. 부대가 모두 건너왔습니까? 주부주석께서는 아직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조울래는 흥국을 불렀다. 도시락에 밥이 좀 남아있겠지? 물을 좀 끓여 말아줘요. 그러고는 곧장 설풍에게 눈길을 돌렸다. 설풍은 낯빛이 금세 어두워지었다. 그는 지도 위에 푸른 댕기마냥 선명한 상강을 가리키며 힘겹게 말했다. 건너기는 했지만은 피해가 너무 큽니다. 8군단은 거의 다 흩어진 거라 다름이 없습니다. 아직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8군단의 보고를 보면 전투부대는 겨우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직속기관은 사정이 좀 낫겠지만 문제는 부대원들이 앞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직이 어수선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제멋대로 밥을 짓고 잠을 자는데 말이 아니랍니다. 다른 부대는요? 5군단의 34사가 주격부대한테 포위되어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조울래는 속이 따끔거렸다. 본디 가장 걱정스러웠던 것이 34사였다. 이 사는 마지막까지 의무를 책임져야 하는 부대였기 때문이다.

연락은 되었습니까? 반나절이나 무전으로 불러댔지만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데 적에게 포위되어 도저히 몸을 뺄 수가 없답니다. 지금 추격해오는 추후는 종대가 문시에 이르렀는데 34사는 아직도 신우통 쪽에 있다고 합니다. 주울래는 급히 지도 앞으로 다가가서 신우와 홍수각 동쪽에 있는 산간지대를 뚫어지게 보았다. 29세의 키 작고 야무진 호남 사람 진수상이 떠올랐다. 국민당 군대에서 기하여 넘어온 사람인데 용맹하게 잘 싸워서 올해 34사 사장으로 되었다. 막 부득이한 때가 아니고서는 그가 이런 무전을 칠 리가 없었다. 주울래는 마음이 무거워 지도를 보며 중얼거리었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몸을 뺄 수가 없다. 만약 오늘 밤에도 몸을 빼지 못한다면 내일 적들이 계수를 점령하면 어떻게 건넌단 말인가. 그는 몸을 돌려 설풍에게 물었다. 지금 연락할 수는 없습니까? 또 끊어졌습니다. 계속 불러보세요. 흥국이 따뜻한 밥을 들고 들어왔다. 조금 전이라면 이 밥이 모자랐을 테지만 34사 소식을 듣고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도무지 삼킬 수가 없었다. 조례는 마지못해 몇술 뜨고는 그 그릇을 한쪽에 내려놓고 물을 마시었다.

자정이 지나자 문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종사랭이 돌아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었다. 졸려는 외투를 걸치고 층계로 나갔다. 대문 앞 나무에 걸어놓은 램프 불빛 사이로 주덕이 걸어 들어왔다. 종사랭 동지, 오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졸려는 층계를 내려가 주덕을 집안으로 맞아들였다. 주덕이 입고 있는 군복 우돗과 바지에 핏자국이 언뜻 보이었다. 졸레가 놀라서 물었다. 다쳤습니까? 아니, 다나는 어느 때고 내 몸을 뚫지 못할 겁니다. 주덕이 허허 웃었다. 소나무 숲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꼼짝 못하는 소년병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안아서 말에 태우느라고 피가 묻었다고 호위병이 말을 해주었다. 종사령, 우리는 당신을 본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쉰을 넘겼으니 몸을 조심하십시오. 주덕은 대나무 침대에 앉아서 무던한 웃음을 지으며 퉁을 놓았다. 원래 내 입당을 조사한 사람이 어찌 내 나이도 모르고 있습니까? 쉰이 되려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어려서부터 일로 잔피가 굵은 사람이랍니다. 졸레는 웃으며 총사령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호위병들에게 말하고 나서 다시 주덕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일군단 쪽은 지금 형편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을 끝까지 엄한 영웅들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소나무 숲에서 육박전이 벌어졌는데 우리도 적들도 사상자가 많았습니다. 어느 터는 통째로 놈들에게 겹겹이 둘러싸이는데 기적같이 뚫고 나왔습니다. 졸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모두 빠져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뒤따르는 부대도로 백사포를 단단히 막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맨 끝에 오는 부대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삼군단에게 개수를 꼭 손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다섯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아버지의 고향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오신 아버지, 그분이 걸었던 고향길에는 어떤 추억과 어떤 그리움이 담겨있을까요? 배소윤 작사, 박경만 작곡의 고려노 가수가 부른 아버지의 고향길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같은 책상을 나누던 그 친구,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함께 하던 그 얼굴,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던 그 시절, 여러분은 아직도 기억하시나요? 학창시절 랑만의 친구를 말입니다. 김철아 작사, 장영남 작곡의 류철석 가수가 부른 학창시절 랑만의 친구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동생을 보듬어 주던 그 손길, 야단치시면서도 걱정 가득했던 그 눈빛.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가슴 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는 그리운 얼굴,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우연처럼 다가온 그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기적이 되는 순간이 있지요. 김인덕 작사, 김미란 작곡의 량순아 가수가 부른 그대는 나의 기적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출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맞으며 7월의 하늘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는 중국 공산당의 올바른 용도 아래 꿈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자랑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라 젊음아 고개를

날아라 비둘기야 날에 쳐 날아라. 장공은 너와 나 열망의 무대, 너와 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행복이 끌어오르는 꿈의 활무대. 남송 인향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죽을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예, 오늘도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환자들이 각종 질환을 잘 치료해가지고 소문을 넣고 있는 박창호 주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박창호 주임은 중이 출신인데, 일찍이는 연결시 요양원하고 조이병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습니다. 퇴직을 한 다음에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특별 요청을 받고 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많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40여 년이란 중이나 서이에 조이의 조선조 이야기라고 리해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말저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인데 우리 임상학적 각도에서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계통의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첫째로 놓고 본다 할 때 심뇌혈관 계통 질병 치료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의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인한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호흡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의 소문을 넣고 있는데 감기를 자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 않거나

0: 이러한 병증에 그리고 오랜 기침으로 고생하는 분들의 만성기관 위염이라든가 만성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인후염의 기관지 천식 이러한 말이죠. 호흡기계통 질병치료에도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또 소화기계통 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있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분을 장위병 극성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박창호 주임이가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조회를 보인다는데 어제 뒤를 이어서 소화기계통질병치료에서 소문을 놓고 한 박창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봅시다.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 우리 늘상 볼 수 있는 이런 질병인데 보게 되면 엉근 위장도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이 궤양성 질병은 대략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배가 아파나는데 특히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에 위궤양을 놓고 본다 할 때 보통 이런 특점이 있습니다. 식후에 말이죠. 배가 아파납니다. 대략 1시간 좌우 되는 요 이내에 배가 아파나는데 1시간 지난 다음에는 조금 말이죠. 완화 현상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좀 더디어진단 말입니다. 늘상 배가 붓고 트림이 나고 부디사고에 이런 현상이 있음과 동시에 말이죠. 궤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식후물이 나와서 말이죠. 견디지 못하겠다. 반수하네. 그리고 말이죠. 소신에 지지는 같다. 이 감이가 말이죠. 어떨 때는 말 가슴팍까지 말이죠.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때 확진을 못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어떤 폐단들이죠?
0: 예, 요거는 중시를 올려야 됩니다. 네. 출혈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 내가 어떻게 아는가 출혈 현상이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인가 말이죠. 뒤를 봤는데 뒤가 말이죠. 노랗지 않고 새까만 뒤가 나갑니다. 대변이 흑변이 요거는 말이죠. 출혈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때 병원에 가서 상관된 검사를 진행하고 확진을 진행해야 됩니다. 더 심할 때는 어떻습니까? 피를 토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우리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빈혈이 나옵니다. 빈쇄에 그리고 이 위궤양이라든가 십이장궤양을 말이죠. 제때 확진하지 못하고 정확한 치료 도경을 찾지 못하게 되면 하늘로에 창궁 현상이 생깁니다. 구멍이 뚫린단 말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산이가 또 우리가 식사를 하기 때문에 식물이라든가 이런 말이죠. 물질들이 자연히 말이죠. 복강에 흘러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복막염을 일으킵니다.
1: 그렇죠.
0: 이 복막염을 또 확진을 하지 못하고 제때 말이죠. 구급 조치를 강구를 하지 못한다 할 때는 생명위험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위궤양이라든가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유문이라는 걸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문이 있습니다. 위에는 분문이 있고 아래에는 유문이 있는데 이 경저현상이 있습니다. 막힌단 말입니다. 유문의 활락근이가 부어나면서 수종현상입니다. 경련을 일으킬 때는 또 아주 아파나고 이런 마저 증세를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물어보겠죠. 선생님, 궤양도 있고 위염도 있고 하는데 그

0: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네. 예. 교양이라 할 때는 예. 아까도 여러분들께 교대를 했지만은 통증이가 균일적입니다. 예. 보통 식사를 한 다음에 인침 안판합니다. 그러다가 대략 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조금 완화 현상이 있고 예. 늘상 말이죠. 소주에 지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가 붓고 식후물이 나오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염으로 고생할 때는 이 말이죠. 아픈 증세가 우리가 좀 판단하기 바쁩니다. 균열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상 미스꺼운 기운을 느끼고 토하고 배가 붓고 어떤 분들은 또 밥맛이 떨어집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다음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지난번에 원장선생님께서 이제 치료 받으시고 어깨가 목 디스크가 좀 아팠는데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오늘 좀 더 예약하려고 하는데 가능하십니까?
0: 예,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오전에 오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예, 우리 소아도 교통질병치료에서 우리 연구를 해보게 되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의 소화기 교통질병에서 본다 할 때는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보통의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약방에 가서 유관된 말죠. 약들을 말죠. 개인적으로 사서 자시는데 어떨 때는 말이죠. 잠시간에 효과를 볼 때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응당합니다. 예.
3: 저는 예, 오랜 당뇨병 한 건데 저번에 원장 선생님과 한번 보였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근데 온몸 맥이 없고 밥맛이 없고 예, 잠이 잘 안 오고 이랬는데 비하부터 담은 게 조금 났으니까 오늘 또 가자 그랬는데.
0: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이번에 환자 많습니다. 예.
3: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예,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예. 수고 많으십니다.
0: 예, 예. 감사합니다. 예.
4: 저도 저 오래된 입병 환자입니다. 예, 항상 이렇게 밥맛이 없고 식후물이 올라오고 해서 위에서 고생 엄청 했는데 기태중의원의 박창호 선생님이 위를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 듣고 저도 가서 두 개 료성 썼는데 아주 많이 지금 나아졌고 별로 예, 그 증상이 다 없어져서 예, 또 건강하게 하길래 해서 한 번 더 가서 보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어디에 오세요? 예,
4: 예, 어디에 가면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예.
4: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저는 예, 지난번에 그, 저, 이거 잠을 잘 자지 못해서요.
0: 예.
5: 그, 저, 박은덕 교수님이 약을 썼대요.
0: 예, 예.
5: 효과가 영 좋아요.
0: 예, 축하드립니다.
5: 예, 잠도 잘 오고, 좀, 마음도 좀 편안하고 그래서
0: 예.
5: 한 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다.
0: 오늘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5: 예, 예.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5: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저는 예, 소아가이 되고 계속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0: 예, 예, 예.
6: 예, 결태종에 예, 강철수님한테서 침도 맞고 처약도 쓰고 한 게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오늘이 또 강철수쯤은 예약합시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예.
6: 예, 감사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저는 신경성 위험을 해서 많이 앓고 있었거든요.
0: 예, 예.
7: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서약이랑 많이 먹었는데 별로 나은 게 크게 안 날려요.
0: 예.
7: 예. 그래서 예, 먼저 주위에 박윤덕 그 교수님이 그 진찰을 받고 아주 그 선생님이 진찰을 세심하게 하고

0: 좀 정말 차분하게 잘 진찰을 보시더라고요.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예, 예, 예, 예, 중약을 사다 먹었는데 7첩 사다 먹었는데 효과가 알게요.
1: 예,
0: 얼굴 생긴 가마 잡잡하고 소화 안 돼서 든든하고 하던 게 조금 예.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예, 그래서 예. 한 번 더 여여하려고요, 그래요.
1: 예, 오전에 일찍 여십시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은데,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에, 하나는 예, 뒤를 보게 되면, 예, 양똥처럼 이렇게 예, 아주 굳은 대변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예,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런 대변은 아닌데, 뒤를 보기를 마저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정황이 있습니다. 예. 에, 중요학적 각도에서 놓고 보게 되면, 예, 모든 원인으로 예, 대장이 말이죠, 조열 현상이 있습니다. 간소하다는 예, 조체인데, 예, 이럴 때는 예, 어떤 정황인가 되면 본래 체질적으로 예, 양기가 말이죠, 너무 왕성한 분들, 예. 그, 그리고 말이죠, 예, 우리 민족의 습관처럼 특히 남성분들을 보게 되면 술을 반갑아하지 않습니까?
2: 네.
1: 또 태아민 체질을 보게 되면 돼지고기 흰살이 없으면 나는 예, 쓸쓸해서 못 견디겠다. 예. 느끼한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2: 네, 그래요. 예.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좀 장이 안 좋아서 장이랑 그 혈압 때문에 그 좀 그 대병원에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치료 좀 받았는데
1: 네.
3: 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오늘에도 토요일이고 하는데 이게 문진을 보는지 박창호 선생님.
1: 네.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3: 아, 예. 연결됐습니까?
1: 예, 예. 오전에 아, 예.
3: 알겠습니다.
1: 그럼. 예,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세요.
1: 예.
4: 저희 어머니가 예, 전번 주 그 다리 아프고 그 허리도 아프고 이럴 때면 그 발을 들면 그 너무 아파가지고 일을 못했는데 원장 선생님께서 치료 한번 받았고 약도 많이 먹었는데 많이 괜찮아돼가지고 지금 일에도 알 바쁘고
1: 네.
4: 많이 좋아져서 이번 주도 한번 약 잡고 한번 더 치료하자고 그럽니다.
1: 예,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오전에 오십시오. 오늘은
4: 예.
1: 예. 예,
4: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저 길태중이 사문 전화지요.
1: 네, 맞습니다.
5: 예, 저도 뭔가 좀 병 보려고 그랬는데
1: 어떤 상황입니까?
5: 어지럽고
1: 예.
5: 그다음에 밥맛이 떡 떨어지네요. 맥이 없습니다.
1: 예, 예.
5: 오늘 저 내가 여기 친구 소개한데 박창호 주임 선생님 대해서 좀 예약해 봤다고 그럽니다.
1: 예, 그냥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오늘은
5: 예. 예, 예, 오전에
1: 예, 일찍
5: 알겠습니다.
1: 예, 예, 예. 예,
5: 알겠습니다.
2: 예.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아, 또 우리 민족을 본다 할 때는 그저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2: 잠시만요. 다음 분 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1: 말씀하세요.
6: 예, 저는 오랑이병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6: 어떨 때는 위가 아프고 예, 자주 소화도 안 되고 하니까 손이 자주 위인데 올라가서 누르게 되고
1: 예.
6: 어떨 때는 입안 꺼져도 매운 감이 납니다.
1: 예,
6: 그리고
1: 예.
6: 몸이 조금 차면 아래 다리도 시리고 머리도 아. 심지어 자주 아프고 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의 사람들 듣고 나는 게 아, 길태중이 병원에 박창호 선생님한테 가보라 해서 거기 가서 약을 세 번째다 먹은 것이 어찌도 좋은지 많이 나아졌습니다. 윗병도 많이 나아지고 입안이 매운 것도 많이 나아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박창호 수조인 선생님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일찍 오십시오.
6: 네,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0: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주사님 안녕하십니까.
2: 예.
1: 예, 저도 머리 가서 그 야구 일곱 날 취재됐습니다. 예,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2: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1: 예, 박성호 주인님 보였습니다.
2: 예, 예, 예.
1: 예.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많이 있고 기침도 많이 나고 이랬던데 머리가 일주일 친 게 벌써 한 사흘을 먹으니까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알겠대다.
2: 예예.
1: 예. 예, 지금 가래도 줄고 기침도 지금 뜨문뜨문고도 나고 하던 게 맞다. 예. 그래서 예 오늘 또 한번 가서 더 뭐 지으려고 그랬다.
2: 예, 예. 오전에 일찍 오세요. 예.
1: 예, 알았습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 특허 보건 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 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예. 요즘 들어서 머리가 멀지 아프고요.
2: 예.
4: 그리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귀에서 소리가 막 납니다.
2: 예.
4: 좀 의사 선생님 면담하려고요.
2: 예.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4: 원선생이요.
2: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세요.
5: 아, 예. 저는 오늘도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예약하기시오.
2: 어떤 상황입니까?
5: 아, 어지껴니 와서 예,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리고 심할 때는 좀 어지럽고 머리 막 흐리멍텅하고 정신이 영 없었습니다.
2: 예,
5: 그런
2: 예.
5: 게 몇 번 강철수 선생님 데 가서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예.
5: 예, 주로는 머리 항상 띵하던 게 정신이 많이 망가지고 팔이 아프던 것도 저는 막 들 수 있고 해서 그래서 예. 오늘 가서 한 번 더 치료할까 해서 예, 예약하기
2: 그, 예, 그냥 오전에 일찍 오시면 됩니다.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5: 아, 예, 알았습니다.
2: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2: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6: 저는 심장병이 있는 환자입니다.
2: 예, 예.
6: 예, 숨이 차고 가끔씩 아프기도 했는데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이 약을 쓴 게 많이 낫습니다.
2: 예, 예, 예.
6: 그래 심장병이 많이 좋아지니 마음도 좀 편안해지고.
2: 그렇죠. 예.
6: 예. 거기 소개해 주신 그, 그 박 선생님한테도 감사드리고.
2: 예, 감사합니다. 예.
6: 그다음 치료해 주신 그 박창호 주임께 감사드립니다.
2: 예, 고맙습니다.
6: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당당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0: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예, 그러니까, 예. 예, 이러한 음식 습관에 우리 민족의 남성분들이 술을 반갑하고, 예, 또 매운 걸 좋아하고, 이렇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예, 대장에 말이죠. 열기가 고해집니다. 저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이죠. 예, 예, 대장에 있는 진액이가 말이죠. 대량적으로 소모됩니다. 말라든단 말이 되겠죠. 예.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7: 예, 거기 길태종인가요?
2: 예, 맞습니다.
7: 예, 저희가 한 가지 박창호 선생님 얘기하자고 했는데요.
2: 예, 말씀 주세요.
7: 아, 저희가 좀 감기도 자주라고 기침도 자주라는데 그 선생 약 먹고 나가 많이 호전되고 용서인데.
2: 예, 그래요. 예.

0: 그랬던
1: 조문직인데요. 예, 예. 예. 예,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0: 예.
1: 예. 예.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1: 그리고, 예, 이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뒤를 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 굳은 대변은 아닌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변이 말이죠. 말아본데, 화장실 가게 되면 말이죠. 잘 나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예, 늘상 말이죠. 예, 아이치란데, 예, 트림을 잘하고 말이죠. 예,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그분이 말이죠. 예, 성정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별난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늘상 말이죠. 예, 생각이 많습니다.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간의 기가 말이죠. 울체 상태에 처합니다. 이렇게 되면 간하고 비장의 이 공능이가 맞물기지 못하면서 기기가 말이죠. 불순통해집니다. 당연히 말이죠. 대장에 말이죠. 전도 공능이가 실조 현상이 생깁니다. 이럴 때 또 변비증으로 고생합니다. 그리고 중노년 분들이 모종 질병으로 기혈이 말이죠. 진액이 말이죠. 허한 상태에서 또 말이죠. 이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이 모종 말이죠. 부인과 질병으로 복부에 말이죠. 수술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도에 말이죠. 점착 현상이 생기면서 이 말이죠. 뒤가 굳은 이런 변비증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비증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께 말이죠. 도움이 되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예. 처음 들어보겠죠, 여러분.
2: 네.
1: 변비증으로 고생하는데 또 면역력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 위장도를 놓고 본다 할 때, 이 말이죠. 모든 문제로 독소가 말이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비가 생기게 되면 이 독소가 말이죠. 제때제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한으로의 빙장이라는데 우리말은 병풍장에 우리 싸움할 때 병풍장을 쓰지 않습니까? 옛날에 군대들이. 그러면 장도에 말이죠. 병풍장이 있는데 이 말이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병풍장 공능이가 말이죠. 영향을 받습니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쉽게 말이죠. 균이라든가 병독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침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야기해서 병원 미생물이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염증이라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변비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정상적인 말이죠. 분들보다 심리적인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어디를 가자 해도 놀러 가자 해도 이가 뒤가 무직하기 때문에 말이죠.
2: 기분이 안 좋죠.
1: 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말이죠. 초조해지고 심할 때는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을 본다 할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습니다.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말이죠. 늙어 보인단 말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게 되면 이 장도라는 거는 말이죠. 독소를 말이죠. 제때제때 말이죠. 배출해 내야 되는 이런 기관인데 이 뒤가 굳음으로 인해서 말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피부가 말이죠. 일찍이 로아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동년배에 비해서 말이죠. 일찍이 늙어 보인단 말인데 미용에 영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변비증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기타 질병을 말이죠.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윗병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소화계통 질병을 말이죠. 자아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증에 대해서 여러분

0: 들이 꼭 종씨를 불러있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에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배치 발전 사로에 맞춰 산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의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손으로 연변대학 부근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연결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올해 들어 우리 주에서는 연변주 4.45 산업배치 발전사로에 맞춰 독특한 구역 우세와 산업 토대에 립각해 전통산업 개조 승격, 우세산업 질적 제고 및 규모 확대, 신흥산업의 육성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기술 개조 공략, 다국 경영 방식 육성, 대외 개방 질 제고 등 다원화 경로에 의탁해 산업의 질적 제고와 규모 확대, 혁신 돌파, 개방면 확장에 착실한 성과로 전조, 전면 지능, 전방위 지능을 위해 강력한 동력을 축적하고 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고신기술 기업이며 국가급 전문, 정밀, 특색, 참신, 강소 기업으로 아련기계 주식위원회사는 연구개발 혁신과 기술 축적을 기업 발전의 첫 자리에 놓고 인조판 생산설비 시장에서 세계의 첫 박형 대나무 삭편판 생산 흐름산, 세계의 첫 공업화 생산 연속평압 갈대 삭편판 생산 흐름선 등 업계 최초의 제품을 잇따라 출시했습니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투입을 확대하고 디지털화 전환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 설비를 통해 생산 설비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을 실현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설비 관리 및 업무 절차를 최적화했습니다. 회사에서 생산한 인조판 생산 흐름선 설비는 디지털화 개조를 통해 생산 과정의 설비 운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에너지 소모 관리와 제품질 관리에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회사는 2025년부터 SAP 시스템을 도입해 설계, 생산, 구매, 교부, 전사슬의 데이터 연결성을 확보하고 통일적인 제품 데이터 근원과 설계 변경 관리 표시의 고리를 구축했으며 공장 간 생산 능력, 물자 협동 및 업무와 재무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RN기계 주식위원회사 대외선전 책임자 장중입니다. 단년간의 기술 연구 개발과 경험 축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혁신 돌파를 거듭한 결과 인조판 장비 제조 분야에서 관건적인 설비 제조 기술과 시스템 집성 기술을 장악했고 인조판 생산 장비의 국산화 대체를 성공적으로 실현했으며 우리나라 인조판 기계 업종이 세계 장비 기술 수준과 접목하고 보조를 맞추도록 추동했습니다. 장비 제조 산업을 장대하는 동시에 우리 주에서는 우세 산업의 개조 승격에 주력하고 본토 기업들이 주력 업무에 집중하며 혁신으로 돌파하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의약 건강 등 특색 전통 산업의 승격을 추동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기반을 부단히 다졌습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는 2020년 안도경제개발구에 입주한 이래 중약 음편, 양생식품, 의료기기 등 분야에 전념하면서 기업 발전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내적 발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생산 규모를 1층 확대하고 생산 능력 효율을 높이기 위해 기업은 2025년 중약 음편 증산 및 생산 능력 확대 대상을 가동했습니다.

적용했는데 현재 이미 시험 생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전면 생산에 투입된 후 연간 생산액은 7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변의 의약건강산업 발전에 중요한 지탱으로 될 전망입니다. 길림성 장백산 삼보약업위원회사 부총경리 리문룡입니다. 대상은 주로 종합청사, 생산작업장, 검사중심, 창고 등 부대시설을 새로 건설하고 생산흐름선 1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이미 생산에 투입됐고 동시에 중약음편 정제, 절제, 초제, 자제 등 중약음편 GMP 제조규범 인증을 통과했습니다. 본토 자원천품에 입각해 특세 우세 산업을 적극 발전 장대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산업은 우리주의 대표성 우세 산업입니다. 연변 민족특색 식품산업의 본보기 기업인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는 조선족 전통풍미 식품 분야에 주력하고 김치, 양념장 등 계열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배추김치, 깻잎, 도라지 등 130여 가지 민족 특색을 지닌 우수 제품으로 광범한 소비자들의 각광을 받으며 연변 특색 식품산업 발전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시장 주문의 직면에 기업은 주동적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승격을 다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산설비 갱신 개조를 전력으로 추진해 최근 전반 설비의 교체를 완수하고 생산 효율과 제품 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자상거래 분야에도 적극 진출해 온 오프라인이 융합된 다원화 판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품 판로를 넓히고 시장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변 금강산 식품주식위원회사 리사장 조은탁입니다. 올해 주로 판매 전략과 신제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구 개발에 많은 시간을 들였고 설비 승격도 병행했습니다. 올해 공장의 전체 판매액은 1억 2천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여 년간 업종에 전념해온 왕청 승호 신재료과학기술위원회사는 전통적인 신에너지 자동차 부품 가공의 안락지대에 머물지 않고 신제로 산업의 발전 기회를 포착해 핵심 기술을 발판으로 록색 플러스 지능 제조 전환을 완수했습니다. 단일 가공에서 생물 기반 신재료의 연구 개발과 응용으로 확장되면서 오랜 기업은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의 삼소 작업장에는 24조의 설비가 정밀하게 배치됐으며 농림 폐기물이 정밀 공정을 거쳐 방직 가능 섬유 등 제품으로 재탄생되면서 폐기물 자원화를 실현했습니다. 이는 농림 폐기물 처리 난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신재료 산업의 록색 발전 새 길을 개척했습니다. 왕청 승호 신재료 과학기술위원회사 대상경리 손염염입니다. 우리의 핵심 우세는 오염 배출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생산 과정에서 폐수와 찌꺼기가 발생하지 않으며 폐기물 자원화 리용률이 90%가 넘어 국가의 탄소 피크, 탄소 중립 전략에 부합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4.45 산업구도 전망 계획에 맞춰 산업을 근간으로 개방을 동력으로 삼아 산업구조를 끊임없이 최적화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활성화하며 전 산업사슬 질적 향상과 효율 증대라는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전주 경제사회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동해 연변의 전면 지능과 전방위 지능의 힘을 축적하고 에너지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만 각현 항일 유격대의 건립과 발전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1931년 10월 중공주황은 중공 만주성유에 항일 유격대를 창설하도록 지시했고 11월 중공 만주성유는 관련 업무를 배치하며 동만 특위 사업을 주재하도록 동장령을 파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동만 특위는 회의를 소집해 동만 지역 항일 유격대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연변 4개 현에서 잇따라 항일 무장을 조직했습니다. 중공 연결현위는 저귀대를 개편해 유격대를 세우고 이후 유격대대로 확대 개편했는데 대원 중 당원과 단원의 비중이 80%를 넘었습니다. 왕청에는 여러 항일 역량을 통합해 전투력이 강한 현 유격대대를 조직했습니다. 훈춘현은 별동대와 저귀대를 기반으로 점차 유격총대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화룡해는 각지 소규모 유격대호를 통합해 선으로 유격중대, 유격대대를 세웠습니다.
동만 특유는 당의 절대적 령도 원칙을 견지하고 유격대 당조직과 정위 제도를 완비하며 사상 정치 사

을 들어주었습니다. 1932년 말 연길, 왕청, 화룡, 훈춘 4개 현에 모두 당리 령도하고 실전 능력을 갖춘 항일 유격 무장 대우가 건립됐습니다. 주 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공국은 20명의 동북축구 연맹전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을 조직해 7월 3일과 4일 이틀간 연변대학 부근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 연길 서역에서 여름 비서철 깜짝 공연을 펼쳐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풍정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식 문화관광 성년을 선사해 연변 특색문화 관광 브랜드를 빛냈습니다. 3일 저녁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 앞 연변 명태 응원팀 성원들이 화려한 조선족 복장을 입고 손에 명태를 들고 춤추며 등장했습니다. 얼마 안 돼 명태 응원팀 주변에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는 휴대폰을 들고 응원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민속 풍정과 류행 요소가 결부된 특색 공연은 현장 관객들에게 연변의 민속 정치와 연변 문화 관광의 창의 그리고 활력을 선사했습니다. 하남 관광객 왕례사입니다. 이 공연이 아주 정체롭습니다. 이런 민족 공연을 처음 보는데 참 좋습니다. 북경 관광객 송여사입니다. 공연은 민족 특색이 짙고 즐겁습니다. 연변에 관광을 와서 이런 공연을 보니 아주 기쁩니다. 4일 오전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이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과 고속철 연길 서역에서도 펼쳐져 오가는 여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활력적인 춤사위와 짙은 민속 분위기 속에서 여객들은 연변의 열정과 매력을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통화 관광객 도요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자마자 정체령 공연을 봤습니다. 연변 인민들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아주 좋습니다. 명태 응원팀의 깜짝 공연은 도시의 새 활력을 보여주면서 동북축구연맹전의 문화관광 열기를 이어가고 연변 인민의 열정을 전달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태로 민족 단결과 문화관광 융합의 새 기상을 보여줬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이 7월 5일 막을 올립니다. 연길 동북범팀 선수들은 요즘 훈련장에서 고강도 훈련을 펼치며 도나 육정산팀과의 첫 경기를 위해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은 주체육국과 각현시 인민정부에서 주최하고 각현시 체육국에서 주관하며 연변축구협회에서 협조합니다. 연변축구연맹전은 각현시 경기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바 경기성, 대중성과 문화관광 융합 속성을 고루 갖췄습니다. 지난해 연맹전 우승팀으로서 연길 동북범팀은 이번에 32명의 선수들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선수들은 체력훈련, 공방전술훈련, 분조, 대형훈련 등 전문훈련을 펼쳤고 감독은 제때 동작을 수정해 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훈련 강도는 크고 체력 소모가 높았지만 선수들은 드높은 기세로 여러 가지 기술을 연마하면서 가장 좋은 경기 상태로 첫 경기를 맞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길 동북범팀 감독 리시봉입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로 팀이 구성되는데 고중 2학년, 3학년 학생이 많고 사회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전술과 체력 훈련을 하면서 우승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길 동북범팀 주장 방진규와 선수 최근희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지난해 실전 경기를 거쳐 경험을 쌓았습니다.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 연길 동북범팀 선수 최근희입니다. 감독진의 인솔하에 선수들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곧 맞이할 경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시 대표팀도 훈련을 다그치면서 2026년 길림은행 연변주현시 축구연맹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길림성 당위 성정부의 소비 진작 관련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자동차 소비 잠재력을 더 한층 방출하기 위해 훈촌시 인민정부는 200만 원을 투입해 자동차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활동은 천우, 상정, 비우, 주남 등 한도액 이상 자동차 판매 기업을 피복했으며 7월 2일 오후 2시부터 8월 2일 24시까지 진행됩니다. 활동 기간 자동차 구매 소비권을 보조금 형식으로 발급하며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6,000원, 7,000원, 8,000원까지 7개 등급이 망라됩니다.
증속이 관광안전위원회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광객의 출행 안전을 전력 보장하기 위해 룡정시 문화라주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은 7월 1일 응급관리구, 시장감독관리국과 함께 유령만 관광풍경구에 심입해 증수기 홍수방지 재해감소 전문검사 및 지도를 진행했습니다. 검사에서는 관광구 홍수방지 응급방안 실시, 특수설비 연도검사, 홍수방지 물자 비축, 안전경고 표지 설치, 놀이시설 운영, 응급대피 지점 및 훈련 실시 등 정황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도나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 도나시 병원은 7월 10일과 11일 길림대학 제1병원 전문의 2명을 초청해 현장 진료를 실시합니다. 7월 10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내분비 대사과 전문의 류효과가 진료를 보고 7월 11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는 신경종양외과 전문의 허혜양이 진료를 맡습니다. 예약 전화는 0433-675-8197입니다. 이 밖에 위장외과, 간담외과, 신경외과, 비뇨기외과, 갑상선외과 전문의 수술 예약도 가능합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이었습니다.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대문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3: 연주 피부병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3: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3: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병원 문의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주십시오.
3: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병원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요, 모기에게 잘 물리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잘 물리지 않은 편이신가요? 모기에게 물린 후에는요, 가렵고 아프며 심지어 충격성 피부염까지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대처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모기는 체온이 높고 땀을 많이 흘리며 신진대사가 빠르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는 사람, 리하면 뚱뚱한 사람, 임신부, 아동을 좋아한답니다. 또한 치트는 화장하기 좋아하는 사람, 목욕 빈도가 낮은 사람, 특별한 냄새가 나는 사람도 모기한테는요 물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복장 색상도 모기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노란색 옷이 모기에게 더 인기가 있답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사람마다 그 증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은요, 붉게 부어오르고 또 딱딱한 부종, 물집 또는 큰 수포가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 관절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지만요, 일부 사람은요, 발의 끝 크기에 붉은 반점만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손톱 크기만큼 부어오르고 주황의 작은 점이 하나 있는데 굵게 되면요, 이 작은 점이 물집을 일으킬 수가 있으며 또렷한 가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모기한테 물린 후 빨갛게 부어오른 부위가 빨리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라앉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의 존재는요, 모기의 종류와 모기 독에 대한 다양한 개인의 민감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기한테 물렸을 때는요, 국부적으로 냉찜질을 하거나 비누물 혹은 베이킹소다로 희석한 후 모기의 산성 독소를 국부적으로 중화시킴으로써 피부가 붉어지는 것을 줄여주고 긁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혹시 몹시 가렵다면요, 노감각 석재를 발라서 가려움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몰린 범위가 넓고 또 심한 가려움증, 빨갛게 붓고 심지어 가슴이 답답하고 숨 가쁨 등 전신 알레르기가 있거나 또 굵은 후에 국부적 발열 및 삼출 또는 2차 감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평소 자주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몸의 땀 냄새를 줄여줘야 합니다. 모기를 흡인하는 것을 피면하게 해서 가능한 이 밝은색 옷을 입어야죠. 노출된 부위에 모기약과 화로수를 바르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는 비교적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외출할 때는요, 화초에 피부를 노출시키지 말고요, 어둡고 습하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

근처에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모기한테 물린 후 피부 반응이 더 심할 수가 있으므로 모기 방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여름철에는 더위로 체력 소모가 많아지며 우리의 몸도 더 쉽게 지치고 나른해지게 됩니다. 피로와 체력 저하 후 여러 가지 질환에 쉽게 노출이 될 수 있으며 또 워낙 갖고 있던 만성질환도 재발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름철에는 기후변화에 맞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안에 연면조의병원 원부원장이셨던 최성석 주임의사를 모시고 계절 특징상 조심해야 할 질환들과 그 증상, 탈수증과 냉방병 예방 방법,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생방송실에 저희 최정식 조임의사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여름철 건강은요, 1년 건강의 절반이라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만큼, 여름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계절 특성상 여름철에는 주로 어떤 질환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3: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하게 습도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나는 저기 음식이 감염돼서 그 중독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원래 또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증세도 과중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하게 보게 되면 위장 질환이나 그다음에 더위, 식중독, 이외에 그 만성병이 있는 그 당뇨병이라든가. 그다음에 심기경색이라 신지출혈, 노궁쇄 부주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혈관에 주위 혈관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돌아오는 혈량이 부족해서 노궁쇄 부주라든가 신지출혈이라든가 이런 증상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 그래요. 위장질환, 뭐 더위, 또 식중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병 발병률이 높은 여름철, 왜 이런 질환들이 발병률이 높다고 봅니까? 여름철에는
3: 첫째 하나는 대기 가운데 습이 많습니다.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양민 체질,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체질들은 응당 체내에 있는 습을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다 보니까 습이가 몸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이로 인해서 체수, 체액 순환이 안 되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래서 또 혈액순환 장애도 오고 더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응결돼서 체내 습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는 우리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주위 혈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심장을 도로는 혈량이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이라든가 각 장기에 보내는 혈량도 부족하게 됩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병들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우리 음식물들이 오염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장 질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그러네. 이런 증상 환자 구체적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이거?
3: 급성 위장염 경우에는 보게 되면 그러니까 위라든가 소장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간염돼 갖고 염증이 형성하게 됩니다. 이래서 복통이 나고 설사가 나고 구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기 일반적으로 소염제 같은 거 써서는 설사가 잘 묻지 않고

0: 환경 개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다음에 나는 더위에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 그러니까 기가 약한 분들은 대기 가운데 습열이 높아지면서 그 땀을 많이 흘리게 됩니다. 원래는 인체가 체내의 체액을 평형시키는 이런 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약하다니까 나가는 저 수분량을 공제 못하고 다시 흡수 못하기 때문에 더위를 먹어서 시점에 투수의 탈수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위를 먹습니다. 그다음에는 저기 그 식중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거의 살 오늘 드셨던 저기 채를 아까 봐서 빙장에 넣었다가 이튿날에 데워서 그래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특히 냉채 같은 거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오염된 이런 음식을 사시게 되면 소화도 질환들이 잘 생깁니다.
1: 네. 예. 경한 질환은 뭐 보면은 뭐 집에서 스스로 응급 조치로 등이 이런저런 증상 완화시킬 수가 있는데요. 경한 질환에 대비한 사용 방법을 비롯해서 가정에서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보통 보게 되면 그 유상도 질환이 더 많고 더위도 있긴 있지만 그 프로수가 높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중독도 네. 많습니다.
1: 예.
0: 식중독도 그렇고 위장 질환도 그렇고 다 그 바이러스나 세균의 오염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 특성이 나타나는데 구토라고 설사라고 폭토에 나고 머리가 어지럽고 또 머리가 아프고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 잃게 됩니다. 아, 이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하기 때문에 집에서 응급조치를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염제 같은 거나 위상링이라든가 혹은 심혈관 질환이 있을 때는 무슨 후방단선 디월이라든가 수쇼 주신완이라든가 혹은 무슨 통신로라든가 이런 것 드실 수 있는데 좋기는 초기 증상이 한번 약 드셔서 증상이 멎지 않고 계속 존재한다게 되면 인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 집에서 응급조치를 취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다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라면요 빨리 전문의한테 보여야 하죠. 병원으로 찾아서 어떤 심한 증상을 보일 때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0: 그러니까 급성 위장인 경우에는 복통이 나고 설사가 생기고 그다음에 구토가 생기고 이렇습니다. 약 드셔도 다 토해버리기 때문에 네네. 큰 효과를 못 보지 않습니까?
1: 그래.
0: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점적 주사나 혹은 근육 주사나 이런 것들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더위를 그래서 더위로 인해서 체내 수분이 과다하게 소실됐을 때는 혈경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심장이나 뇌혈관이나 이런 혈공급이 따라먹고 하기 때문에 엄중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명도 위협해질 수가 있고 이래서 이런 분들은 즉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위를 드셔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고 경한 경우에는 단연수에 그러니까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체내의 수분이 과결돼서 혈이 농축되고 또 혈점도가 높아져서 혈액순환 장애가 오기 때문에 연한 소금물을 드셔서 더위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몇 가지 질환들을 예방함에 있어서 평소 어떤 면에 그러면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보시나요?
0: 모두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저기 습열을 방지하고
1: 네.
0: 두 번째는 그 오염된 음식을 드시지 않는 그 다음 하나는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약을 드셔야 되고

0: 또 여름철 되다 보니까 과량이 그 수분이 누실되기 때문에
1: 네네.
0: 수분을 제때 보충하고 그다음에 더운 날씨에는 잠을 잘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쓰되 사람 몸을 향하는 그 에어컨 방향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도 좋고 이러한 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한 보면은 우리 주변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만성 질환 환자 여름철만 돌아오게 되면 만성 질환이 재발할 가능성도 높다 해서 주의할 점도 이제 많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재발.
0: 우리 만성 질환을 볼 때 그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 그다음 장시로 있는 분들, 그다음 외소신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여름철에 들어서서 습열이 과중해지면서 증상이 더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약을 끊지 말고 약을 꾸준히 드시고 위장염 있으면 위장염에 대한 약을 쓰시고 그다음에 위축성 위염 있으면 혈액순환 장애가 많이 왔기 때문에 혈액순환 위장도의 혈액순환을 보충할 수 있는 약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로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이라든가 혹은 가루라든가 시로가 자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 뭐 1년에 한 번씩 뭐 그 주기적으로 뭐 봄이면 봄 여름이 여름절 이렇게 계속 걸리는 사람은 계속 걸리잖아요. 병도
0: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보통 보게 되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차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을 인차 받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1: 그렇군요.
0: 그 체내 환기가 보통 위축성 위염이나 만성 위장염 있는 분들은 보게 되면 위장도의 그 면역력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혹은 자극성 있는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거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렇다면 만성질환 환자라면은 스스로 특히 계절성에 관해서 더 조심하고 주의를 덜려야 되죠. 또 일단은
0: 그렇습니다.
1: 이런저런 병에 걸렸으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두다 보면은 또 만성질환 환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조심해야 되잖아요. 날씨가 더울 때면은 가끔 뭐 가슴이 답답하다, 뭐 숨이 차다, 머리가 이렇게 저렇게 흐릿해버려 아프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혹시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봐요. 어떻게 봅니까 이걸?
0: 여름철에 들어서 그냥 머리가 흐릿흐릿하고 그다음에 그 특히 내세 많은 분들은 더운 예화하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하게 보게 되면 여름철에 들어서다 보니까 매집마다 그 에어컨이나 선풍기나 이런 것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그 대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 활동을 좀 삼가라 하시고 아침이나 저녁이나 기온이 내려갔을 때 좀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우리 땀을 적게 흘리고 혈액소 저기 몸속에 있는 수분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낮에 나가서 활동하고 경상적으로 봄, 가을처럼 나가고 이래 하게 되면 대량의 수분이 몸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혈액이 좀 더 높아지면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흔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면하기 위해서 연한 소금물이라든가 혹은 혈액순환 할 수 있는 저기 그 약물들을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 연한 소금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그렇죠. 뭐 어지럼증 머리를 쳐들기 힘들다, 눈앞이 흐릿하다, 뭐 노공수의 부주, 뭐 이렇게 혈액순환 잘해야 된다 이렇게 뒷골을 붙잡고 있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0: 네.
1: 조심해 주시고 여러모로 여름철 아주 여름철 7, 8월 하게 되면 엄청 더워요. 예. 여름철 탈수증도 주의를 덜려야 합니다. 우리 몸은요 수분이 1%만 부족을 해도 진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1% 탈수증을 예방함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덜려야 합니까?
0: 주하게 그 자기 증상을 봐야 됩니다.

0: 다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보통 목 안이 마르고, 그 다음에 그 거초, 예.
1: 네네.
0: 그 다음에 대변이 건조하고, 이럴 때는 그 위장도의 수분이 고갈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수분이, 장도의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장벽이 유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이 잘 미끄러 내려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초는 주악의 위가 열을 받아서 수분이 적어서 열을 받아갖고, 위장도 있는 그런, 악취, 이런 것들 다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강으로부터 나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대량이 그 땀을 흘리는 것을 좀 피면해야 됩니다. 운동을 낮에는 하지 마시고, 아침이나 저녁에 기온이 내려갔을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렬하게 운동하게 되면 대량이 그 체내의 수분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혈이 걸어지고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낮에는 량성한 근무지 이런 걸 찾아가서 거기서 휴식하는 것이 좋고 적당히 그 연한 소음물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그렇지 내 과도하게 필요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낮에는 일을 좀 적게 하시고 전하게 하고 아침에 기온이 괜찮을 때 좀 일을 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그 한낮에 땡볕이 정수리를 내리치진다 하게 되면 그 온도가 상당하지 않아. 뭐 나한테 여름철에는 35도, 40도 그래도 괜찮은데 다른 그 위성실 보기도 엄청 더하지 않아요. 40도를 썩 넘어 벗어지고 탈수증이 올 가능성. 그래서 바깥에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반일을 하시는 분들 꼭 조심해야 되죠. 이분도.
0: 네, 그렇습니다. 꼭 저기 그 뭐 건축 노동자라든가
1: 그렇죠.
0: 이런 분들 보게 되면 땀 많이 흘리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1: 여름철 하면은 또 신체가 허약한 노인들이 많이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노년들 특히 뭐 70, 80세 이 무더운 시기를 안전하게 보내며 있어서 노인들은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합니까?
0: 그러니까 65세 되는 이상 되는 그 노인들을 보게 되면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원래는 신장이라는 것이 오폐물을 내보내고 또 위엔취쇼가를 해서는 또 인체가 소요되는 수분을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마시면 조금만 지나면 그 물이 그대로 다 나간다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신장을 잘 보호하시고 부선하는 부선치, 부선징치 하는 이런 약들을 드셔서 정상적인 그 오폐물을 내보내고 좋은 물, 수분 다시 흡수하는 이런 기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그 더위를 자세도 몸에 있는 그 전해질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놔두게 되면 수분이 과다하게 누실되게 되면 신체 내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심장 기능이라든가 뇌혈관 뇌혈관이라든가 잘 막히기 때문에 이런 방면에 좀 더욱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내적인 그 고단백 음식을 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고단백 음식을 자식이 지금 체내의 열량이 지내마에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그 대신 많이 증발해 나가는 것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이래 하게 되면 역시 과량의 수분이가 체내에 모자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운동을 하시고 매일 보게 되면 노인들이 등산하는 분도 많고 걸음걸이를 하는 분도 많고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분들은 항상 적당히 운동하시고 아침하고 저녁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 한다게 되면 부치 양수의 거부에라든가 그 다음에 그 후정 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후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셔서 체내의 수분을 수분 대사를 보존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

0: 보게 되면 황계라든가 타이즈선이라든가 당선 시양선 마이동 이런 것들을 적당히 비례로 해가지고 그 차수처럼 마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덮고 움도 덮고 이래서 체내에 있는 그 수액대사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1: 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 조심할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 아이들을 보게 되면 보통 기가 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뛰어댕기기 좋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10살 전 아이들을 보게 되면 기가 항상 형성되고 그다음에 그 신장 기능도 항상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적당히 황계도 양 작게 한 3g에 그다음 당삼하고 황징하고 대추 이런 기를 덮고 또 혈도 덮는 이러한 그 차수를 적당히 드신 것이 좋고
1: 네.
0: 그리고 이치양인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부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여름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에어컨 사용을 빈번히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콧물이 흐르는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 냉방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냉방병도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전에 한 몇 주 전에 그 틱톡에서도 봤는데 뭐 이틀 연속 쐬고 하니까 막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하고 쇼크 증상이 와서 병원에 막 입원을 하더라 보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름이니까 아무래도 더우니까 저기 쿵테오로 키고 그다음에 추위 렁펑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자체 상명 위험도 있죠, 이거?
0: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체온이 내려가게 됩니다.
1: 예, 그렇죠.
0: 체온이 1도만 내려가도 면역력이 20% 내지 30%가 하강.
1: 맞아요, 됩니다. 그렇죠.
0: 이래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흔히 잘 받습니다. 그래서 호흡도 질환이 잘 생깁니다. 감기라든가 여름철에 감기 걸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러한 분들을 보게 되면 상호흡도의 면역력이 많이 강화됩니다. 냉기가 호흡도 기관으로 통해서 저를 피해를 들어가기 때문에 콩 여름철에도 겨울철에 아닌 것도 콩을 술술 나고
1: 네. 맞아요.
0: 네. 머리가 아프고 그래.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중이치왕 같은 거, 황계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에어컨도 에어컨이지만은 덥다고 창문을 세게 열어놓고 크게 열어놓고 창문 딱 옆에서 자다 보게 되면은 이런저런 증상도 또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또 입이 삐뚤어지고 뭐 젊은 층에서도 우리 주변을 또 보면은 여름철에 보약을 쓰는 분들이 또 꽤 있어요. 여름철 보약 쓸 때 우리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네, 여름철에는 일반적으로 여름철에는 대기 기온과 환기가 우리 심장을 통한다고 말합니다. 시아지 통이신 이래하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심장기가 양기가 많이 고갈됩니다. 어찌 그런가? 여름철에는 그 체내의 그 열량이 잘 방출해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 운행이 빨라집니다. 이래서 심장에도 힘이 더 고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신양, 부신치 이러하는 방법으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 보게 되면 대부분 보게 되면 그 심장 질환,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이 생활 습관 수성상에서 여름철에 대해서 뭐 찬 음식, 시과, 시안과, 양장과 이었다가 그다음에 그 광채수라든가 양장과 이었다가 드시게 되면 심장 질환이 흔히 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뜨스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로인들. 예, 저희들은 열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 찬 거 드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1: 찬 거 갑자기 굴컥굴컥 든다는 얼음

0: 방송계 같은 왕왕 씹어 먹는 거 드신다는 이런 경우는 머리가 띵 해나고 어쨌든 그럴 때도 있잖아요.
1: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는 혈액이 농점도가 높아지고,
0: 네.
1: 두 번째 하나는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경색이나 심기경색 같은 거 젊은이들은 좀 괜찮은데 노인들은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특히 주의해야 됩니다.
0: 너무 차가나 갑자기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안 좋다. 그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뭐 40도 좌우로 이제 드시면 좋다. 어떤 경우라도 그렇죠, 노인들은.
1: 노인들은 어느 때라도 저기 목 안이 크럭크라대해서 찬 거 드시게 되면 절대 아야 됩니다. 65세 이상 분들은 항상 45도 이하, 40도 이상 뜨스한 물. 이게 거저 물을 마시는 것 같아도 체내 열량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체량 보충해 주기 때문에 몸에는 대단히 유리합니다.
0: 알겠습니다. 여름철 보약선의 면에 대해서도 그리고 따뜻한 물 자기 몸 체온에 가깝게끔 그 미지근한 물로 꼭 수분을 보충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름철에 또 음식 섭취에 있어서 중시를 돌려야 할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여름철에 들어서서 섭취하기 좋은 음식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여름철이라도 심장을 위해서 양기를 보충하고 심장의 네. 양기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체내의 과다한 수분 빼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러한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그래 보게 되면 칭르 제수하는 과일들 시과라든가 대구아라든가 황구아, 동구아, 그 다음 구구아, 스구아, 시후루 그 다음에 레오라든가 그 다음 리도우라든가 이런 양인들은 이렇게 들어도 되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어민이나 소민들을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사탈이 생깁니다. 위장도에 원래 양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항상 그 원한 성질을 가진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像 그 구기자라든가 대추라든가 산야오라든가 황게라든가 이런 것을 음인들이 드시는 게 특히 태어민 같은 서양 서민 같은 분들은 이런 거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하나는 잼피 취스하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몸에 덥다는 그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되지 않습니까? 노인들은 그 물을 마시면 인차인차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젊은이들은 물이 인차 빠먹지기 때문에 그 잼피 그러니까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이런 음식 그러니까 인이를 파는 게 시장에 갔다 갑니다. 치샤도 후링 산요 바벤도라든가 그다음에 첸스 이런 것들을 쓰셔서 비장을 건조하고 숨을 빼는
0: 네. 이 좋은 음식이 많기는 많아요.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음식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너무 많이 또 먹다 보게 되면 안 좋은 면도 있잖아요.
1: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칼슘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네. 이래서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건 타우즈 그 다음에 리즈 샹지오 마오돌 토돌 하이다이, 즈차이, 시홍스 이런 걸 드셔서 칼슘을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이거 하나
0: 네.
1: 보충하고 그다음 하나는 우질 단백질 진짜 과분하게 드시지 말고 보게 되면 야로 그다음에 草鱼, 鲫鱼 이런 것들을 드셔도 괜찮고 그럼 달걀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하나 그다음에 두부 또우장 이런 것들을 드시되 많이 드시지 말고 적당히
0: 좋은 음식은 이래서 이렇게 꽤 되는데 나쁜 음식 나쁜 음식이라서 자기인데 뭐 쓰레기 뭐 그런 음식인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안 맞는 거 그리고 또 이런 거는 맛이 있는데 좀 더 많이 먹다 보면 내 몸을 해치는 그런 음식들도 있잖아요.
1: 예, 있습니다. 그 적당히 드시

0: 이름은 약이 되지만 많이 드시면 예,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1: 네.
0: 그 덥다 해서 과량적으로 그 물을 많이 마셔도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에, 빙상에 있었던 이런 채들 예. 그다음에 빙피지오 이런 비주들 되게 되면 빙피지오로 많이 마시지 않을까.
1: 예, 너무 과하게 드세요.
0: 그다음에 쫑류 사우커 그다음에 지낸 매운 음식 예. 그다음에 거의 수차 그러니까 빙상에 있다가 이튿날에 아까 와서 또 데워서 다시 자치지 말고 다 지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래요. 뭐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식생활 습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면에 신경을 써야 할 부분도 많은데 구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리는 것이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이로울까요?
0: 아, 주하게 보게 되면 체질에 따라 부동한데 태양인과 서양인 경우 그러니까 속열이 많은 분들은 도츠쿠과 리돌 둥과 네. 야로 소신라에 그다음에 태음인과 소민들은 그러니까 양기가 부족한 분들은 소스 저기 성릉 에 그다음에 그 인이를 같은 거 좀 많이 산요 성장 모돌이라든가 허원수에 른선성 성장차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적으로 말해서 여름철에 들어서게 되면 숨을 빼고 양신양 그러니까 심장의 양기를 돕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항세균하는 이런 음식들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여름철의 건강에 유리합니다.
1: 그렇죠. 이 먹는 것으로 해서 질병이 생겨요. 여름철에는 맛있거나 많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또 음식이 상한다든가 이런 걸 먹게 되면은 바로 이제 몸에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름철 정말 건강에 남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상식들도 많습니다. 여러모로 뭐 운동도 중요하고 또 먹는 음식 그리고 뭐 에어컨 사용에서도 그렇고 냉방 그리고 얼음 과자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습니다. 얼음 산물 뭐 굴룩굴룩 마시다 보게 되면 정말 나쁘죠.
0: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보통 그 젊은이들은 얼음을 통째로 남겨도 탈 안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양인하고 태양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태음인과 소음인 경우에는 이렇게 드시게 되면 인차 탈이 생깁니다.
1: 네. 그래서 네. 찬 음식을 적당히 드시는 걸로 너무 차갑게 하면 몸에 바로 이제 해가 오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하시다는 얘기를 앞에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모점으로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연변조의병원 부원장이셨던 최정식 조의무사를 모시고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여름철은 쉽게 지치고 짜증도 많이 나는 시기인 것만큼 계절 특성에 맞게 생체 리듬을 잘 조조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영양 섭취를 잘 해주시고요. 또 적당히 신체 달리를 해가며 비루하게 굴지 말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는 데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2: 덕분에 행복합니다.
1: 덕분에 잘 됐습니다.
2: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1: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2: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첫걸음입니다.